0: 당 증원에 채워버려 닝체타 포가 참두 청규 하서 시지 설규 응리키 루규 제수 진보망부콘에 퇴차람 퇴강버규타 사제카지러 차밤 강 증원버규 사제신다러 진보뇽뇽에 림시망부콜규 콘키 사제티다러 강버규 최체 摄氏도 숨내 주발체규타 사제카지투 최체 摄氏도 개체규제도 진도 주위 최종리타 조숨님 포게 후규타 참두 청규 닝치 노추 위규타 실규 제수 진보 망보 코네 퇴차람 퇴강 포규타 사제 카지러 차밤 강 증오 포규 사제 신다러 진보 뉴뉴네 림시 망보 코규 디링 너리타 노추 시진 노규타 청규토 하고 친보 진보 뒤네 구파르게 규타 참도타 여론 장부 규토 퇴롱 진보 아예 매겨규 진도 주베 체 주신의 주도 님팔 머리서 쿠이키 누규타 실규타 능초 참도 허가 닝치 타서제는 진보망부콘의 림신 남팁규타 튼참카지는 남팀의 카도른신기 강무찰법교 사제신다는 진보뉴뉴의 림신 망부콜규 제제도 남시디 첸키 진도 주베 체 구내 주지 님팔 머리타 능초 서버토의 사제카지는 강증원법규제도배 대딘 行政规土 강경원고타 长过出去也不切归不塌 서버토의서规土 강삼철本年灭土 법규제도배 조람토 강소타 캬고티블라웨 조람짐주의딘자러 이섭切归배 成规难度 생길링기 포고총길면직한기 전수잠취러 개용기 수리친리켜대 람자진두르키 자가진보 당부토도
1: 집회는团你们这里来呢我只能给你查了中华苏联老早期成立开的亚拉村队金融移动的资助旅游兄弟老早早期天堂推荐的年龄给金融的村里开的南站镇都行了老重庆边在看起真凶的参修的呢美丽给开学什么点了满足你这个人谈起我他成立开的举杯其他边三点别忘记 给用给吃的日不谈不妥皮了但先到穷巴的行呢老重庆边在康里老为培个所有人别人内他得当给成立开店来团体春季进行国中给在乎的人呢咱们给文明人类学校去成立开店他湖南他平均年龄这期持平王国级别决定作为真正切不起但真正切别人的人呢老为三年体给培个所有人别团共给来家习俗不他 随军去培个所有人别看守人点他天然给来拆散的王国塔春生给东西娘们一定是骗的国点的孙娘们点不他明天给开学他前来给培个他别落给培个所有人别军政三对他天天给切针作用他湖南他平均给面具娘们批给去重置基督人端起来落给培个所有人别天天人类去
2: 不打，给不得动作了下。他的几个人被卡地所抢脱不停的，包括重庆边在康起，成立卡地的列队他，天天给民众组成了天天切不息的了。后来，被个所有人被人类军政批给他，中期苏联杨振杀掉。他那些湖南他平穷起，民众入局且编制另一群被孙杨推被办公室讲事了。
3: 新的六个天地品种龙天年轻流空培给龙天气生育滚对滚冲西北里才能这里许别能团卡苍茫人别些年追许主义新的牛肝品种严了牛肝给牛肝拉长过了同居了年冬来给品种的年度不再特别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牛肝品种严了牛肝
4: 谈的你毕竟去吃古巴达达日三个那么早想不到多少次间呢革命的生就秀意你了解的他们呢这边怕了你的中间的全日卡给你们这边对做我们就恩及做不谈看来出去出去了怎么的来年古董什么的啥黄队员去吧没切到你就就送了连续用对对行呢 忙做的雷秀了不没对的加起了当了他况说他年是那雷秀都不接不是他是中间的城关区的第五年不就是西北雷秀

0: 모두 배신 유지. 설치단은 내로 멍위 고르 통주로 같은 저수 동매 뚜지단에 퇴장 식지 시동 뚜지단 저와 유비 대구공업중 없이 교수 체부주 중미 뚜네 차진 리주 대리단에 망조지 지난 하루에 퇴도 동주인 것이. 내도 뉴스로 표지 카슈겐시 집행 외교 면주 지구 지제 제년 하사라 배신 제난기 면주 도표 지도 지대 뷰리지 지내 생각기 면주 등공 시름을 제네 Ranjongji kanga yuebi kashu kenshu wara rime to menju cha juebashi. Tarinji wengi menju na sadui mazoji menba tenka we kane na midi tuyungoro shirim to lipshir na. Mingui ngashu, sori gyarshirji che tara shakshuji chajin zombi niba gyashu kyarung dama ta. Jezi gu ta junin rime shakshu cha juebashi. Zhongkui chakjin menbi jibin wengi menju chigu nidui nidu chongjiri mima minga to gozubu ta. Chigui to Beijing ta, Shanghai, 广东, 河北所在, 嘎巴什么孙边面看起, 乌克兰坦, 这人所的, 参加盟部, 切列开往中义, 内到面清切不坦, 三年的个面部了, 列归铁的, 写着, 切记前的, 面对面的, 面具你不透露, 当于不是, 也个脑子去呢, 切不到切别, 程序四十岁来问部了, 强松内心搞出来对别呢, 罗松松村, 全四川坦, 有了贵, 纯这三天都当我所的, 组织年轻, 某同志路, 宁撒出我死密不是, 对了，这个男子书记 ，立不归松都
1: 决定搞出罗尼级别常规编的。你到女士这边来了，组织两个，加上团结的组织什么团？你到什么组了？朝阳的组织层别，今年是干么事？李大文制造的这次出人，让这个不能应对全球国际级别责任的所就承袭了。日后的团队迭代阶段，责任车间只有高级姊妹动作了，解决了些么事？只有承袭了这种迭代天一不解决么事？ Lido Wen Chuzo Ji, Ti Kong Ji Yue Ji, Gagji Mei Bu Sobe, Mi Yue Ni, Lido Wen Di Ni, Shuo Yong Ni, Chang Xing Ji, Nyam Dem Go Sui Na, Shu Tu Ba Chak Yue De Yima Shi. Tuen Ti Ti, War Sui Sin Zin Ji, Sun Yuru Chung Yi, Fas Kefu Ji Zi Chu Nin, Chang Xing Ji, Mak Tuen Dien Shi Le, War Sui Tan Zim Ta, Nye War Jar Xin Du Bi, War Sui Ni Guru Di Gub La, Ning Dui Gu Ji Si Bu Ti, Europe Ji Gam Si Dien Ni Yong Mi Si La, War Sui Cha Da Bu Ji Ti, Rang Ni La, Dien Zha Song Jong Chak Yue Yin Shi, 谢谢你们是法兰西先生马格隆基这次出年绝不来行法兰西特区人先生的年度全罪某主席给的年第二个埃姆阿基在苏姆大先生的领军针对席偏也不谈的呢昂达的这件针对拼定同步也不是法兰西年终准备特定的针对的了年度第五个没最谢也不是
0: 내려진도선바라마글롱키세뉴치시시바드네네순가시기워프렌시너지디급라닝두도쇼구리차주인시시이버시워르스의투엔티티치당드리니워르스의동디동유돈주르시제시이버시시야수렌스중기지제초년캡라시바라수렌지장신디콩도디급프렌저르예제다젠디카스웨마라구리체네사네티게장신디겹조댄시라송접시네 요렌라 코즌 코뉴 차주로 접절 차주인 바시. 제요지 철시티 제데 총리번에 라더라 차주인 바시. 자명의 동지주지 지제 총리 용자 제비 정실의 응원 바라. 자르메지 제데 제바라 소레지 응아도 서비 나두르지 차세 자자 추사 추심바타. 규진 조티 넘주탕 추진 미고로 카즈 랑고로서 옌제 제시 소륜지 응아도 뉴도 신이 바시. 자르메 응아제 변조로타 뉴지부이 티닌 세라베네 세종계 뉴럽시버티 소래 영아도로 쇼겐 대비 제시버시 아리 야들엔 소사 링기 제제 주님 중국 동주 핑핑다 후송 제데 주지비 제 주님 사르도 주인비 통장네 통마라 된주 인비 접자시버시 핑핑다 후송네 제도 고베 제니슈 뒤님 야들엔 소사 링 돈저버타 대제 대자 콘소 로드 제네 코리우사브라 참조의 지신이버시 제가 넘어서 띵디 감응의 선조로 년주 쉬자라
2: 迪卡尔尼，艾米，尊重龙青年轻员工，来见龙青姨。停止停损了，松在训练，一路点别，考虑我心情。停止点价给先签点点，让先去厕所了，点送去。
3: 爹爹，今天去金砖铁的车间谈，金砖铁的鞋匠，金砖的团结了，活到头了。
4: 爹爹，今天去金砖铁的娘娘康月领车。
3: 第二呢？

0: Sengalengi, Jimju ni Tizub Chiwe Nganzu Tsuwa Tang Kateta Mebashigri. Chezang Nganzu Lizen Ti Lomang Jimju Nindo Ki Lene To Chale Nang Yungwe Gachungda La Dendin Che Ne Ina, Gugu Chiwe Jimju Chetin Tang Jimju Denja Seja, Tishin Kuri Todam So Ki Seja Ngodui Tang Samjur Shugui Yube, Kirang Ki Tungui Ki Tsuwe Tu Ina, Penpa Chungse Tobe Rewa Che. Xiamla Tiling Lizen Ki Jimju Tongne Se Tungui Su Gochu Yin, Gachungda La Gungam Sa.
1: Lengja Shukutile.
0: Ni Gila Ki ngi le na tu zu ge kong ba ju jie na ngan zu le zhen na pe ba ge shu yin
1: le shi le shi tu zhi qi
0: di ling ni zhen na le na ni ge la ge jin du te ge qi di ka le zhi na yi na ge la
1: ta ti ri di na li ya ji ge zu tu zu ne ne xie ne ge zu ji ta ge ge zhu na ji be ji da bu ju be ci bu ji ge zu a ge dian tu jin ge ni me dian ge zu kong sheng ge din zhe ji ta tan da 답대로 매매소스다 수수직 지금 남규기 날이야 직담 맞대로 직다 직수름라 태도 대오 매매소스지 아니 뒤 토덤디 지기 지르다 직 짐주 계급 짐주 팀로 토덤 다 튕거 유나 사베 디제기 직 독자 매도 사베 디제기 건조 직 토버세 탁세 지하기 디제기 직다 건조롭진 디니 직내 있는 직 짐주 체력 직 토덤기 디제기 팀구치 이야다 니네 있는 건 조직 동네서야 디제그 롭제지 지기 디 인장 조 디나리아 딜렘 카징 조직 레스 중에 나로네 셈는 조직 다 장구 장정구 슐롬 딘제기 렘딜 속 딘데리아 지 유베유베서 디미긴 건 조직 총계가 나가 주변 나로리아 지 뒤 때문에 나로리아 카윤 주인이다 카주군이 틀렁게 나로 나로데 이베서 치르바 아 다탄데 지 카주인이다 딘데 틀렘디 랑가 지 람 슐럼디 람조부 손자 딜리아 지 램디 지 주축 램디 초기 초지 램디 숨이 바로 마순다 야숨이디 아니 딜리아 카주야다 딘데 쇼예데 딘데게 구지다 딘데게 지 다다 제입에 소르치 딘데가리 양조 지 뒤대변 날 지다 다전이 저 쳔베 딘데르 바르케제 디게 지 가리아 대두 가리아 천다 기 지 다다 덴바 월 대두 춘 춘디기 딘데기 다다 덴바 딘데 제제 아니 지 제세 크제 겹투도 겜나니 소르치다 뒤총은 주지 달라 딘데기 다 잘라나니 딘데가 야 비게 친제 디 얌체브르 샤디카지 세움도 디 인제 제샤스 인소딘데 야 지 땡겨졌군요. 소든지 체제가 아주 디나리 지. 다 즉 통을 털이야 시에는 짐주 토덤 뒤는 아주 계급 70년마다 계급 팀로다 튐바. 그러봐. 미기 지금 아주 디나리야 짐주 크리오다 튐바. 주고 주교 고요가다 튐바. 디미기 슐롱 그 차기에다 튐바. 디미는 아주 토덤 될이야. 제왕 토덤 치고사 제왕 토덤 이봐. 이 즉 토덤 그 디나리야 다다 이렇게 체리 떼고 사다닥 체리 떼고 야기

0: 我这穷人呢，记得呢，看原来叫人呢，咱这个米，咱们这里话米，把它米出去呢，还能不住呢？还能用水了呀？我这个买了块了，吃的，吃的啥的？我这买了块吃的就是呢，吃啥？今年他不，小院给大大的把，老的把的呢，老的呢，刚买，那弄的来过来。 捏了那么了，暑假的那大大这里我买了，捏了呀，大大这屋里。
1: 哦。
0: 我怕原来呀，那个吃不着你，俺那个爷嘞，他们没得穷的，叫他们那住过的，那个小姨个里头啊，小姨的，开爷了叫你也是的，怕吃不着过吧？
1: 是吧？
0: 俺爷嘞呀，大大这，大大这才能干不得了钱，弄了呀，那样个，的那有些地方呢干不得了钱，干不得出，活干干出不着，彻底求了。 那过来宿舍个家土多呢，怕到二级的宿舍个这个吧？那么宿舍个家土们的怕到其他民族呢？啊，你苦干干的呀，干不那么些，嘛宿舍就不打那么宿舍就苦干那么些嘛，宿嘛宿吃不着了吧？
1: 是吧？
0: 现在第一段，大大年了这段开始呢，给不到锻炼啊，你看着给这个村大爷，前后是以我的行事方向，给不到锻炼啊。 看见了教会，还能看见了教会，实际上呢，真正这个人，大大这边是，经常吃点的，锻炼那罗那，接不落出国的，怕人家怕大些罗那，接不落出国的，休假罗那，都是的。现在第一段，第大大这边休假边，他，人家接不接家人是嘛的，说不定，大大这上的休假边，休假边推崇，习惯那带些，接不落带些。 人家的，人家接不接受人，人家的接不接过受人家的那里啊，没得可多专业度呢。他你不晓专业度呢，第二里啊，我们就求了。
1: 哦。
0: 第二个嘛，就出专业，人家是那样，从我们就出人家接不接出专业呢，也接不了的，他人不二专业呢，通知这学啊出专业，我等下学习当员工倒是你看这学员呢，学习通知接不接出当员工多啊？
1: 是。
0: 对了那么多人，人家学家呀个，人家干的啥子？ 然后学校就查密，对那个就不给密度，等到六百通知这些么呢？甚至这边的文字单元，你这都弄到脚的，然后那点都是你说的单元多，是的，挺难教的。现在密你呢，对了要的，对了，对了，你觉得对那个就不给的，学校也给不了的，没得暑假过的，可是你对没得的，其他的大大这边的，学校也落到这边的，对没得落到这边，推崇暑假用过度。 落的这边呢，落的的确实收不了下，有的问题都收不了，收不的我做准备个传达拿了嘞，年代传达的，是吧？人家也传达，落的收不的，收不的我做准备暑假过过的，也没能看看过过的，们都收不的用收不把说是把当家就当暑假，要不要就是嘛的，
1: 啊，
0: 这当我做么子，这个学员了专业个，考教落的大，业了专业个考教落的是的，第一个讲个确实收不了。
1: 那是那是，
0: 加上体育队，你这个样子，都是这些，团大的规矩些，是吧？但这个课外这里啊，人家就不结束，但但到没得钱就吃下不呢，人家就提的，那么就人家就没得钱的重建那了，卡住鸡蛋住土个门都，居民的急需给过给了吧？
1: 是吧？
0: 那老呢卡住，人家就重建那了，卡住确实要的，住没确实存在是这样的，住超过一次存在是这样的。 当然，全国有那些官员们都，全国没那些官员都，给民都是一起。
1: 这里也没人是，
0: 这个他讲的。哦。如果有那卡住呢，如果没住满呢，把体格的生活都能住满呢，把体格买的生活都能住呢，让定住有那住呢，定住没那没住呢，我顶这是的，到底。
1: 那是。
0: 啊，你电脑里啊，没得新的仓库都能捏了单呢，让老在到调度呢，丫头呢，丫呢是的，存到这面交的。
1: 那是，
0: 我都是的。但存到这面交的，卡住要存到这面交的，还是呢？还是，卡住嘛，就个存到面交的，卡远了呀，叫住你就说左转弯。
1: 是吧？
0: 第一左转弯是开远了，叫是电脑了，存到电脑了，卡住要的低通过电脑的去掉的。
1: 哦，那是。
0: 我卡远了，叫你电脑了呀，卡住要的电脑退掉的。但现在电脑了，存到个这，得卡住就个嘛，但是这都呢。 也搞不懂我存到了吧？
1: 是吧？
0: 学习搞不赢不了，书买不赢不了，地提大地个买不着下了，人们拿不起提，没地填下了，地，这个。 디 롭제 나로리아 카유엘 교니 나로리아 카주야 취되어서 그가 주장 이름을 라바티로 자다 대야 천다제제 카주 총 말했을 때도는 카주야요 말해 딱 카주 총 말했을 때면도 카주 총을 쓴다 주 총을 요땡게 봐 주 총을 말했을 가면도 주 총을 했을 가면도 기계면도 다디 카유엘 교니 디 나로리아 어 디 나로디 라 뒤에 카유엘이야 교제 친수 조정원 체 친수 아 디게로 디 마마 카주 무슨 라 카주는 되게 돼. 디카 연구 디나려 카주야 디 디나려 최대하래.
1: 어
0: 디나려 그 조정원 나려 떼어토디 조정원 그 판처리다. 피나 최대하래.
1: 이난데 최대하래.
0: 어도 최대하래. 다디 최대 차기 유배 최대하다야. 전다 여다 전다 매 세송아. 그래. 봐. 전다 매 갈래야. 디나려 모슈 사티가 타냐나 모슈 선다 지네 지바 이네 섭선나로나 이네 신다 조교 탑단들 닐 지고 싫어나 또 뭐든 내주 말하나로나 세아지로 봐 그러나 주야 그 코리오도 너 주려나 주야 코리오 멤체 미신달 내교다 거기 조교 거기 제도 너 뭐 주려나 쓰리
1: 아 네
0: 뭐든 용아 갖다 대도 너 주로 주는 개요 말했으리다
1: 아
0: 도스 제고 고래
1: 신이야
0: 아 제단 팀 멤체 켄자람도 카질은 천다 조주면 가셔라 봐. 카질은 야 주출 가셔. 카질은 지에미도 다도 가래. 저 레벨에 삼사지어라 먼저.
1: 그래서
0: 봐 그나. 진짜 나와들 제자 먼저 즉 통계 나라려. 카주 최고 유배 천다지가 뒤 천다되어도 이거 숨 지셔래. 뒤게 일이 小心 테스트 지셔래. 보나도 도와요 도와.
1: 도도도.
0: 다 뒤 가려서는 문에 전티 토덤날 전에 티 토덤티 데스 튀어 말해.
1: 아.
0: 아주 가르친 점을리야 리무다 취시간에 다다트 스키란 로원 멤버시고 미드 로원 멤버시고 점을린 거 같은가 전다디 돈디 장매 고도 쳐야지 세브로.
1: 아, 좋아.
0: 원자라 제2시 TV네. 디 다 나 전에 당제가 주비. 로왕아 머리 증거스탄 샤유. 네 주비. 주고가 가스. 근데 주초가 전다도 슬럽이나 디월이 이게 지문도가 도모주가스나 디게이 지장아 제이 신매르 봐.
1: 어, 좋아.
0: 디게이 신예디가르면도 제이 마신이디가 주초 말베나. 좋아.
1: 어.
0: 제이 신예디가르도 지치르면 제이 마신이 주초 말베. 제이 마신이 그 주비나 될 예제 담으래 말. 가서 그렇디. 저단 도담 디가네 도스 지비나 디딕스면 팀 차디아래. 맞죠. 맞죠. 니마 모르카카 맞춰서 게이 팅치 깁스 될 마다 태샤 알바. 죽어 점을링 지규 수제 할스는 구르다지다. 야면의 체리지. 네가 팅척시다. 아는 네가 암 뒤지 규름 뭐야 팅 맞춰 세야지. 구르다지 선다지 들어봐.
1: 지지
0: 니 알바. 각동 선다나 니 알. 자다 될 바 규르버. 자다 뒤인도 뒤나래. 아니 맞죠. 지 머르체딜다 머르충어자 카주초스 머르체를 카주스 민도 머르체날 종계날 체주초고 민도 쓰기 안다세부드게 주초고 민도 아니 주초고 초고드게 카지 가렸으나 레저다딘데 레미제여래 아니 카마주를 주 개그어래 저단 딜러야 디고골 댄제 아 머르체디 카주디 날로네 주비네 디퀄리티 등거여 말해 잽시 니 잽네 주 토마소 잽시 숨 잽시 숨겨도 내가 가져야래 주고 그제 그래대 뒤주간
1: 아
0: 제단 뒤인데 주고 채디게 쇼예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쇼예네 딸랑가 디게를 주고 채주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나 스디 야 딸랑가 나로데 가지고 조금 좀 못해봤는데 이나 아니 라 머리총은 인자 랑가 집집집 쇼예네 가지고 있는지 그래 왠지 머리총은 이나 나로데네 가연을 교세나는 라 카이엔을 겨드 이엔을 파주로 그러면도 마 카주 겨 마주 용서대 동바라 봐.
1: 그래서
0: 봐. 아라디 다 카주스 피 천다드 피게도 간 드네 주네 아파트 먹었어. 라 더 고칠 거야. 라 카이엔 주 교세 나눠내 라 머리 충분히 쏜다. 라 카주 됨질 죽으러 봐.
1: 깊이
0: 겨우 시험 말이지다. 라디 디 나눠내 카주 있는 뒤 그래. 인지 문제 쉬어야 돼. 태고 말해. 가서는 라마도 춘주리랑 그렇게 된 거라. 땀 쇼예에게도 모두 침보되지. 아주 쇼예에게도 모두 침보 틀림이봐. 제가 도스 제재 아주 틀림들이야. 개그고 토덤날에 세시다가 열일라. 대고고 딜에 모두 체디글 때제. 아주 직다 찬염다 장대다 직 여말외. 직 장대다 직다 아주 지 세부유보다 이제 시가를 공개 공정 공 공평산대 시장 아무도 체대려미 카주스 주 마차고 제제 콘솔레 주스 매미나 아니 딱다

0: 대해서 제거도와 제자 중놈기 지 착인다 쪽교고 딱 고고도 뭐 체디가려 될 가지고 될 가지 좁으면 도체 아니 쇼티 예대겹이어레스 제가 니에 드리디나 셔야데 셔예데 가주야 기틱 예장 디머르 체리아 조부 믹제 쇠브레 머르 충어디나 가주네 지그레 왠자라 머르 충어디 당분에 틱 날로 날로데 친제 야 지카 예르 주르디 디나로리네 머르 충어디 가주네 지그레스 인지미지 예데 마테네 지그레 머르 충어디 다 체디야 머르충아 드네 주야도 nga 드네 주가 접시 직격이 네 머르 접시 직격네 같이 두고서 네 차는 용 말해 자자 대조가 그 추고기 그래 고고 시자제 그 코르자 되제 랑가데 착긴 것이 다 상가 되제 네 티글럼 되제 네 통자 되제 딘젤 되제 간조 즉 다 시신다 안전 줄이 세그로 봐 딘젤 되제 네 구지 차요레스 자자 디인데 아주 디토리아 상매 있습니다로 나스 차단에 드린 디날이야 독스체 안에 틱디주 컨데스이나 삼당아서 디날이야 즉 주초가 열에 주마초가 열에 야틱 전다지의 민도 컨데이나 카지니 주주고 로거르스도섬 안안이 제주매 바르테가 독교를 샤섬 카지 최바르바다 차단 디날이야 디게 카 세르치단베 디렉서치 예스 차단 디인디 드링을 없지 당부디 독스체 Sasha Shuguin, yes.
1: Yes, yes.

0: 실신 교지 충종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펜쇼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시베 레세시

0: Yes.
1: Kota chöpri si mèdwa xiem bè tu zhè. Ta pi yi xiem bè yi pi yi xiem bè chè. Pi yi ma xiem bè ngang zhù amjò li ya zhà nyi ya gè yu zhè kong zhè ngang zhù nyi ma nè tu zhè zhè sui xiao rì khalu bè di gè yik yung li ya di gè. Di gèp tu yu di zhù nyi ta di lè gà chè nyi di ngar rà gà zhù chè ngyo dèn zhè yi. Chè zhà di yin tu di na li ya zhà di ngang zhù khar sè nè yi gè ma xiem nyi li ya jing nè 가르스는 암전이 약자디 즉 넉주 문저게 자 딱급디도 나래 함하고 제 넉주다 즉 장어조디게 개찰이 삼제 변조랍지 치문에 로마치 범지게 단제 딘데 로로랍제 주거치도 디 디포무디 덤숑문저를 동아 당아주 당아주 레성문저선다 덤숑다 넉중문저디 자룽과 저괴게 차례섬 로드 주고 늑중은 저 밑에 딱 이제 투인데 건저 먼저 늑주게 딱 정말에 숨고도와 제가 그 이내래 건저 뒤 그거도와 다토스로 그래 근데 레세게 로샤르 근데 참되게 게 숨로 샤르 도스체 암절 인자 도스체 니야 열에 야한테 친다 먼저 바빠게 다 비디스 교리아디 먼저 지금 비디는 견대어 코란피지 단대 즉 다디 야고지 마코임 따디 인지 칼로엘랍다 테난다 따탄다 바바 규크다 디겔린디 칼로엘랍다 메규난 도스탄토 요마르바 자야다 디게체 디게 텐데 어레스 세상디 인디 코란디 돌리아 심데 나고민도 어 딘 디나로리아 야 티시다 토네 마세브도나 아 대가 가바 집정조 루즈나로 나고조 그제 시험도 보다 받았지 발린 게고 예스 아 도지치 드링 느낌 별로 다 같이 하기 이게 더 쳤나
0: 브레이크스킬라
1: 꾸준하고
0: 됐어요 생글인지 팅디 편종 롱트 년팅 내고 벽에 롱딩키 짐주 테디 시베 레전드이나 주점 다 같이 하기 레전 기죽 동안 저 레전드 토그르탄 갑주르 난겐키 생겐 토고 용래이나 뉴이네 토지시 주인 현재 꾸준한 거

0: 曾中堂龙天德曾中堂龙天德尔曹为拍击两年为曾中对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心土米子英里德卡拉冲恰恰白马堂冲别宗日古贼德莫迪新开传播天界区念王级别岁数不
1: 曾中堂龙津德格尔曾中堂龙津德格尔
2: 자스탄대비 센트럴행계 공감상 땡디리젠키낭두 종교종캠마 도원준기 참바다 잡상라기 표게트 규신 편종미마 비준강내 비준낭외 중심 칼라마부시바티 편오르키 좀디당 양튼슈규인비에 세난 유슈 센트럴행계 종신 칼라마르부시베 좀케마 도원준이 산시 난징 토크 충바다 며칠이 슝시바당 슝콩키데기 레소낭 용신 단다 시안도 슈유 콩니 종교 좀바피 튠조기 콩미다 종교 년슈 좀지 롭조기 덴진 로슈 좀지 뚜딩기 급주시베 두림 심줄로마 제지 콩키 종신 칼라마르부시바당 주리규바시바 뇌지 좀지 뇌리 뇌리 시바당 쿠슈쿠슈 시바소 잠추 카주 비준랑 용시 콩키 잠추 카지르 종교 좀바포 시베 튜팁기 이토스 차가다 징주마 기직제 시베 튜팁다 세마르 시베 튜팁기 차가다 급기베 빙신 속좀기 차가 시바 소토바다 잠추 카직 기계기 이기당 뷰일 규르여바 마세 기지 베팁 김소안왕 팅마 흉류유 종신 칼라마르포 시바디니 종교 좀바피 튠조기 조네토 로큐르 체베 중리 표현 지와 유바시 힘받더니 표결과 미럽니 기중어 주니 민남다 종회 미지 능규 기춘지 지와 세균 체부시다 대외 양신 개치외 통계 토안에 민촌의 기간연을 루단 튠비 섬시 사무 체베 잠주식지 샴르 생계기 종교 좀캠마 도인준 기자마다 잡상라기 표계 규르싱 편중미만 비준탕내 비준낭외 중심 칼라마르부시바 편놀기 숨지단 양뒤슈바티 리우수업시바티 센로나 데미트 탁다도 차고탕 우장 해신두 충기나시 리 만주 주린 디울라니 표결 내집에 춘에 뛰물 표도 휴긴 치명워디 추기 칠레 개진식시 공기 면주 낙제 토외 챔바망부 콩르 사듀니 주접 근지 휴기지 난공 휴기 마시 류바송르 뛰물 표결 체내 되거든 강인시 지구 냠매 대상화 힘이지 냠매 치매 고튜니 신지시라 대급 신디 코르제 청디르 미직 사점 유바다 램퓨치도 계신 따당 미주기 도르 당외 시불추루 도르 마티 배차시에수 모치기 캥라 샤무양 만부기 예케 카라직도 메토 아마부 차부식 시에징 로마 시시리에 메바통 난궁 휘나리 메토 아티 사르와라 앙 민르 카레스람 리바송 나리 메토 아티 솔로마 부스르 치기 최대인 수익이 깽을 세부디 중지 난궁 휘 항상 내 나리 중징부 진짜 휘바 강이나 리 링부두 미니 잠 휘수두 테타르 슈에 신비의 급수 류바송기 깨친뷰 난공유 교구교시기 시설 미뚠두 낙팅팅 당자 난공유기 겹두시네 류부따도 두자르 유잠송지 외낭라량세 난공유기 따도도 종불대네 뜨급 류바송 딸리품네 류부교신도 행동시기 원네 대조수 응급 대개바 행동을 실행해 왔다. 충기장 딸의 품어 충기 살법. 난공유 닌가 파신도 대긴 뒤도도 치시 먹겠지. 신디 딱다 랑기 뒤도도 기네 매규 역지지냐. 류바송 라량 딸의 쉰디 난공유기 치네 규급. 난공유기 심규 태병안네 류바송 토시치 시설. 남카 진나 직접 생나기 최도 통자 중외 칼 가르쳐 미셀라 샤첸치 신감당 루리소 남중 토도 퍼버티 신기 자와당 작도 남 명수급 마시 따토아도 쉐쉐장 사딩기 뜸접당 벌부른 나소 서투 대땡도 땜부르 대듭 내배 멸류부 따딩도 잔니께 신기의 개땡도 낙지 파중 수중 치바 탱마 동양 대부르 따홈 마중 왔다 체만립 또나 당지에 디 예유 두풀 급가라 추디 징변낭도 룸니 낙배 렉마 두바라 르부쪽배 따양 중시지 류바순기 무벌리 튠배 추디지 꽤 강야미 메도 종로 규급 마도 부배바미 쓰르 난공유 나리 부배바니 직수 중어 식지 결함 메도 종로 전용함 류바순 나리 정총의 말립장 발음마도 중요미 부배바 유교도 주급 창면라도 차별 충조리 결교신 박배토 차천장품나 부배배 소딥규 중 세과도 충기기 간위기수도 나리 두가 당연지 이랑 부배바 망외 곡금미 난공유 나리 결안수 메토알라 강치바르 규바이남 충기 나리 내바다와 침미 난주 내바다월의 신 강식 제도방 통자 치외 사자식 뒤둥은 바테르 행동 용도 진례 동통 경을 준비 묵진 양습도 송 높상자 주 눈을 달리 품네 도편이 몽모 가시 뒤 리바 송당 총기 기장 마취 직균한 신기 예가 간부 쟤네 메바르 몽모 신기 쟤몰 균네 멜라색 신기 예가네 부어치치 튜바 당자 몽몽기 칭의견 림진 세르푸르쿠르 다시 분니 타코르두 자르쥐와다 치만립경 대견윤두 푸딩치 가브리 대스토두 법에 대중매균의 촉시제 치우중남기 치만립당 장노부당 정부제 송규냠니 유잠컴니 대무 대다송특미바르 카킹배 주기 특링두 푸르 sekse sotan di tongche me qibie tu qianxing. Liuba songki zhokba cue nyatang sema sikbe cui nam yi ki me longa su qal me. Mi dun ki cui teta ki me hang sangbe namgur kibdab che. Gyangda che me gubar rizi mangbu tongtub jing. Gya cui ngu le sib didar towe sachar gangba dikjo tube mola tunbur langdi rizu gangwa du nembe chona chabu shik gedi. Gajui bela shul. Liuba sung ki nangung yu ki yanyundu tambur janne tegin gyube naksetir zumu zuxindu nari. Dini muglong na chuji. Yertu su mugjin dukbe namshi chola xatsen chimbuji. Tegar sokja ki zhulin yinla chachiu dang menza ki yu yang yin. Muglong naksetini jinna jitu chorong tu cha yuji. Namshi gyurwa chungla sacha narmul ne yu. Kuran dyota. Tegar tadung pyogar shingang gashi yujing, somna ta, sadyu teng shing ta, sing shing ta, semar shing ta, pyogi kabur shing so, shingri mangbu shik digar mato tonggu metab, Himalaya rigyu ni zi shing ding zi ji xie cho. Nangung yu nari, pyogar shing ni za qimbu yinba konyong, gigab kashi ki shing di gigab ki jenur du zi su yu. Mezdir, Himalaya rigyu du pyogar shing shido tupki ri samyo me, Liuba songki tadung ngar xin, jimu langlong chekbe chokrung lo zomu zudi nari. Pagi babju suki jensom shi, tosani masar diatsi jilab xindu chiwe taginki babju tili jilab chi. Libai yi nyang anang, chekbab chukyun donba chisimbe guzi mi yudu lungam nyam xibe nyamgyurde didar yingi shi. Kedi shokba dine gyangda chezi jinki gyazu langlong chulxin. Shintuwa ni nima charwe namba ni Shintu jicha shik yuemu ngala tabar tongwe gewa to ma chung. Tine kyo kakon ni rewar chua di zomu zu Shintu. Nangung yu la nari. Himalaya jiju ki tetu ketu sewar ting jimu chi yu du tadu muglong nakjong ni yu la te ting du nakje yu pati dung tung shing na gisa to shu tishi. Te ting na kangje yu jing 강제 연주니 러시아부로 미슈르의 강소아인 결안되다 타자자외 숨나니 빠둑 진전민도가 낙제다 강제 니와도 내내 카와 부유처도 계산이 용기교 레오바송기 조모댄사르 대비 난공 규기 미수 잠기 힘난 뇌네 타자당 자와 통화대 쇼직도 룬덥게바다 쇼직슈티 룬덥 강야 메바라 저지쯤을 긴급 내보통 레제트동 타르가르식 클럽룩도 요신 요만니 신티다 레 나르웨 박양다 뛰치왔낭 난공이 균나리 타르자자웨 신티 탈신스기 견나 타르자자웨 찜버르 타진스라 류바송나리 연세 토웨 미니 자사미 수띵 랩통 랑지 강수아르 뉴웨 포네 슈루아 랑바르 쿠르체 레제르 타르자 챔피언스 추바당자 롱뷰 초시 티네 최세 마루 치나 메바 차보다 최세 토웨 급 나루에 진염 퇴불 줄기유 젠종 기초도 조남 접도 피웨 루푸르도 루시에 닝바식 체네 지차게 지오 히말라야 랑롱 규베 초 연우 장보 더신 빠냠 뒤 더진 갱냠 뒤엔 시설 류바수나리 제시 기초도 바바 구추슈급 시에티 동기도 대동 야랑 신천 남기 루시에 린시방 동기도 섬유일에 대바식라 쿄랑양 시에티 동기를 가부지엽자 난공 유나리 나는 사정여수 립답 정원 매발 시에티 참바잠리 난주의 미럽들이 진나 작전 루시에티 동기에 매라 미럽지매 대회 가부치미시 난공 유나리 쿄랑기 바바꾼의 제불 랩수유 제송공 탈람 때문에 류바송나리 던두 예바바 로친부 말이 치주유도 계속 퇴바잠시 공미유도 슈메바라 파류도 방향수에 초월 주신유 디무르 면상바라 류바송기 땀링급 리칭린다라 산지슈가 지신 민남 고통급 수기도 마신의 미창말 가세 띵세 슈멘두비에 동현식 유발니 우주체네 머치나가 텔레도나 마카르 차슈베 추이도 송네 현두 랑미기베 내수 결교제냐 류바송라 대급 코니 민주 불투 튼싱 나자토라 소부 탕샤 되버다 샤금지 연싱 샤지 중세 잠도알라 모자 심바 쇼르웨 포냠 되버통 단기 소부양 친부 윤 추바 룰루 인베 탐규 지급 비라기 솜당 자싱 띵두 니에나 싱페기 봉베도 대바다낭 이낭 단니 팅아 정니라 교로 진용케 개바 닮아식시 류바수냐 개바 닮아식시냐 개마 사초 니스 내신 편주와 저와 강양 매베 개바니 두로 체크 된 강이나 뇌네 딕버 장지 딕버 장지 지우 망부시기 신통기 예개 토니 깨진신 범마르부 임베 지우니 미드니 부르 지우망부 대달러 난공규 랑와메발 항상 류바수나리 지우대 난주 균대네 통통시 교란탄다 립점 힘비에 난주 망부시에나 외쇼부터 주그시 난공규나리 교란기 슈장키 내닝지 지주지다 탁바르두 히말라야 님주르 대외망와 신두유 류바수나리 원앙에 무티시에초 교란기 시세에따라 닝지니 표기 사제 기부식 인식 대가를 철주 배우에 수학자다 깽의기 신감식인라 대동 덥차다 제타기 줄인식 양식 대가를 사다 라와다 샤와 추가르다 내조다 주우다 낭바수와 통규규 메토아종내 혈룬장비규도 교체 대동 방갈레 따다 톰나다 시다 톰지수와 통규규 교치되다 자티 지우치버기 뇌부당 자양 징베토 구디 카르부시 규베 들 통제 징가르 세워이 자중원나 임베 카르 베와도 중세 카르의 지우퍼기를 낙자 제기설 양퍼기 뛰다 신주 동베토 퍼베 초도징다 보잔도 임베 차들 싱다무설 난공규니 때 마차르웨 나웨 류바송기 조무 죽설 때신 제지우 칸설 푸딩다 낙자르 랑롱 뚜유 부도 남바르자외 지우중식 공연의 사토도 쇼버 딥신 퍼바다 디네 라리앙 푸르웨 난공규기 조민쌤네 교와다통 지우티 추중 정신 고지지 인거라 개흉말라 보세로다 도지 파남도 아키 주물 징뷰토 넥티 댄시 쇼바 힙립도 딥게 급 담당 자외 외직문 난공규 항상 배 추기 나리 뛰어당 뛰어봤음 지우티르 지게응어 잘 용수적 창두 뛰어봤음기 락배 통신기 수수해보다 고등이 쉽게배 매도 자외 지우티 타그린 두풀 대내 난공규 나리 나라 세 주천 삼 쪽다 난공규기 그 최최강 뛰어봤음라 다신두 그 사자 난공마 강두 루유미 대 그 사진이 신루카시에 당 신도 간부식 주니 몰랐지. 난공규기 라두랑보다 태두남 뎁장제디 나리. 히말라야 지규니 뇌네 모살 신두치. 디걸 신두 근비에 지신유바 마세 더둔 사와두 제부젠기 지신두 디딸과 민다 차례 동부양 마인발 양이 창송기 제부 강식이남. 디우바송 나리. 디사와도 기바 마인바라 지기 힌제지 더긴 기치우 디사와도 배바지 지우카시에기 랑일라 산주 송조 체토기 유메 바유 사제 강도 인민 챙기메 난공 유나리 디다르디에나 지우양 미탕 자와라 켈륜기 케바르 유수도 테다르 슈에신베 급수 오치기 킹베 자침부시기 잠둘립 디오바송기 추자자기 오치라 락바창네 나시 그랑 이치기도 감 디니 캬룸 추치 착도 식지 되다 다자부도 감 추치 멘자와 추시 멘자와 다자부 통기 여부디 근투 칸다 캬베 세시 진부 능급 다 까부 자와 지투다 여투 니수 다 응은부 자와 뜬투수 다 세부 자와 인 나주 녀세 사자디 로망부 공두 캬룸 기무 단다 동통 낵신기 켄유 나와 야르자네 신도직 폐제디 착두딩도 맹고 침부식 지급 신도 주유 착딩게 오체남 살아프가라 오팅팅 기도수 치르튼 지신지 신도디 맹공 기첩도샤 리우바송나리 뇌네 지케부도 축잠다 냉오돈 치신도 제수 결안로 폭도 동표사 말이 델레도나 나슝남토당 상주기 장소수 치네 미망부 독배 징에바 마세 더둥 오통도 치마 포르니지 난공 유나레 지둥 윤도 카부 딘데 쿄란지 담 리바송나레 쿄란 뛰었다 나자 생신 민주 토와 딘데 나미는 수식인 난공 유기 콜라 십자 다신도 제아 리바송 민은 수인남냐 나자 생신 민주 토와시 그 시에바 차시 지무 더둥 밑공룡도 추도 rāngā chīpa tsaṁ yīnyāng dītār chā gātiyōng kāng yīnā. Dīnī mē lū yū tū jāngbē chē sū tū lā lū tū gēpa tāng gā zū bālūp chā lā bākpa nyāngchāṁ dēmbē gībē tsōnā tsa chīn tī mā yīnā mīyā. Nā wē shū kīn tāng chā wē chī kē wē gībā tī ngō chē tō gō gō bā kāng yīnā. Dīnī mē zī tū ngō mā tāng sīm tīng nē zī tū jāngbē gībā tī yīnā. Yū tsaṁ shār wē zī tū tī mē sīm kāṁ gī xīng sā lēn tū pā. Roma Chosin Tu Gyoba Xiebe Luangye Chueki Nyamsa Gyeba Tang Yewon Pumyo Tamye Junche Yang Titar Mayina Nyam. Kola Sim Tingne Zidun Gyeba Xigri Tang Pechir Titar Mayin Nyankung Jube Tingdu Songwa Tini Gopte Mozam Shi. Gopte Ri Me Zidun Ki Daga Xionne Junmi Tupar Kyurdeb Tungwa Jangba Ni Gopte Rengi Zam Shi. Lomangma tupe chungtu ki lopchwa liubasung chepe gupdir gyatsu jangwa choyo chweki zidu nambar jawe tuche di chenggo tiong kanyi nam. Tanda liubasung ni sopur jingpur kyurxin marin lupjin gupki shaji le sukchungwe liubasung ta durdab kalayu. Chibe tune hopde talma chakba dabu dini samyu le deshin lopam ki goba shikin. Kangla xena shiji jashin lyotub gebe cuy tenam pencun war tungyong mebehin. Tanda nigab tanmar lep sinxin. Tio cuy ni tinje yang nyingjim meba shikshangshi. Chensu tar yang go gya go ngang 내튜 데르 칠로 미투바 강이나 테니 메토알라 티우 템바타웨 튜럽식다 미크치기장 치마 법라 이뉴버트르웨 튜럽식 튜다도 링젝답 미베 튜럽식지 대급수 리칭딩키 몰라카야 마체벌 참진당 초유 추유 따라 편주 원당 포그리 점데 치시 냠도 초게 마톱답 님의 천읍 제지신도 빼발술딘 체가 랑주의 투상 팡심에 발토르 론다 테타기 최두 게디 류바 송당 차도람체 중세 제부 친절 시공 나션 투수 류바 송기 팀이 저와 테타 믹스의 진식 때문에 민라 가브리심 규야 대명매 티니 로마 공기 내주일에 마대 류바 송기 몰라 쇼잠 제대 날에 톰 뒤주 가리두 메토알 따왔죠 류바 송기 제수 장내 작두가 규지 뭐 항상 매미균 두차원디 땅매 메토아 차칠들 셰베 동통 낙세식인지 메토아 최파탕라 남바르지 매 땅매 메토아 인바 신바 잠디 직이 메토블라 틴제 지두 기 이완 용수촌에 에마 틴제 지두 남바르자웨 메토 안시 게슈르 테나 매 장원 메바르 카네 테브르 루식트 지두 따나 두비 사자식 공연신나 차라 쇼쟁어 누루 자르 메토아 강라시 에마 장원신기 대외신 대바송 중세 태솜 당지에 냠도 루라 루제 작자 파나도 걸 대바송기 땅매 메토아 조무주네 제리신 모주체 난공규니 땅매 메토아 기제베 용수뉴네 대바송기 제바 내겹기 하바잠도 걸 rāngwā mē pārā tān tāng ñam tū mē kī lōng chū chē nyōng wē nāmbā shīk yī kī mē lōng ngā sū chār. Tē yāng kō nye pū lāng khur tū tē tē jī chū lū kū kī chō wē rāng wā shīk tū kio jīng. Jī chū lū kū kī chū ngā nī chāng kū kī chā kā tā tāng rā wā rā kāng sār tōng kū kū. Nyan tē rā chū lōng jāng mā tā tū cē wā yī chū kē shīng. Gyōn tē yāng chōng rām tū chām chāng lak chū kāp chōng chē tāng chū xīng yīn jī mī tū bē. 이완 촉발 가외 담자 창마 추이 눕네 조의 벌럽 당자디 얌염 두요 타글린 두 대체 남당 추니 냠두 제신 초신 치점 유협의 신도 담자야 대다르 신네 타밍은 단니 미균기 지도라 항상시 유린 송타르 다수 몰라 탐네 오게 군이기 담제딩도 지통기 되가르 식첩 디네 메토아키 킹비에 사자식도 따안당 냠도 시지 벅지다 잔두 메바라 지기 지기라 탐 메 싱베 뿡바자웨 그 장화 띵도 년에 산다 산다시 양네 양도 베바르치 따안키 메너군 년잠키 테부르 결안기 ngala 산다시 베메네 ngala 닝도 지베그 나니니 닝도 기 제와잠레 사자마리 지시 몰루부르투 리바탕네 뇌네치 군인월 닝두 지와잠레 소띵야 마인베 되베 셔투 뉴베 급수 산다시 베베 톱탄야메 대학교 냄병안에 코바니 장바식인 룰루베 쇼킨데 김상 지외 최투 파마니 안탕부다 디네르니 디네 부주 타마르 산다지기 휴지 휴명 휴 고림 테르싱나 그 닝두라 귤베 몰라츠나 뇌네 따두 통외 차조가다 깅의 시변수와당 개발 강유다 대다리 김비 펜순 샘칭 교통 클릭 유냥 대퇴니 용수 대신 펜순 가초 진용다 펜순 거구르 전용하다 시행지 수띵양 진용유 대다 창마 채무지기 롱주 잠시 뇌니 지통 창용유라 지통 유교양 진용유 대다 창마 유잠기 롱주대 갸투 클릭시 근조 기시니 대왕도 개바탈마 류바송당체 점린토 비슈니 폐지르 개바탈마다 표미 나슈이김바르두 개바탈마다 십용외 십신칭 얌첸규 가리규다 대다르삼나 십신비 개바창말 통치치 슈규두 강라시나 디다기 김비 랑기 심장 르두 법송 얌미 모동토기 처슈르양 임신 예르 Nyubba sunki ngarjin jishye ki tsuidu nari. Dini xing bèmè sinru zhe. Dangmè mè to xega chiwe jesu xing bèmè xine xega chikri. Xing bèmè yewe jesu mè to ki yega di xuma mabu xikdang zhawara martingi dèbata. Ngagong nisu nimshi changwe gipsu. Kekju ti gongwe tang chum chum tu ne. Kyo ki dèda. Ditadung nyang zhedang, zèputang, langnatang, silin jangwa soyu. Tuzidiri nyingchir metuwa ribdu xiebe tui yinbe sibib tomen le dune metuwa naso xieba tida pensun jendur qiba nangda yu. Metuwa di mingle karisi giyuba tsuba xie kida. Nangung yu ki mingi zungse zumne chansu chunye tsuxi tangwa tang, tsuxi tangbu mayinba tang, sibu tang, tukbu tang, tiw tuanba tang, metuwa ye simba so naso la lakba changi ne. Mö rangni la lakba tang na tang Mikche metenwa tepe nawaashi kete, lakbatang mikcheta tuyane meto tsumpyu chotu lingling shabzhu chukutang, meto ki chisungtang, chachiu ki jenye la longsu chukuchungna jimarung nyam. Kedi lichin ling nyam to yotze, ngar ki kunche kakba chishin shunne, tongma dar simtun chimtun yongwar ngay nyam. Loma ring, lichin dindang, sha che kyan gyuba ma che patar tu nyeshing, Koni dedyun ki chansu chunye tuyma dupe, ditang minpe chunlan chagu shik chung. Koni menze chunye ngutsepa shik yinshing. Tuy gyundu menze nazo dang jiji yuemu, menze tenzu chudu kuy naza se dupe men shik metang. Yang nikola naza kang shik po yudang. Dam dinja shik yuebati, mishi ni kuryu la dine gyundu zhuwa shik yin. Kedi li qing ling me to rib tu xiebe kuryu dinze chwe tu limna kuy di tang narsu tu meyong am nyam. Liu ba sung ki mo la lakwa xiemne mutu nari me to mangbu dinze tong di tangbu mayin nam. Gup teri mo ta su chen su cha kya le qiri tuan tup jing me to la ta xin liu ba sung ki chi su lip. Loma chung tupi tang me me to xik tong we me to dama gang xik to. Liuba sungi sali nyewe dangme chigi diwi simne zawa tang je gengwe shi guagwa tang sen tang zawe me to di mola je. Kongdu lenge ki sen na wa dini zhongkwe zomke ma duwen jun ki zamba tang zhapsan la ki pyoge tu gyur shing pyonchuk me ma bijun kang ne bijun na we zhong ring kang lamar bu shi ba pyonur ki zomji tang yang dun shi ba di liu su shi ba ti shi sen zhuo lenge ting di li zhen pyu simba yin li zhen zhe zhudan zhik chun nang ke ni xiao xue la tang 17000 kubani kesan chukala zhi, lingye shu tien jago.

Hello,

0: 丁达斯提南巴空格一年里我那去谈的三南亚给路线的哈前期年不多托切南斯提南下年不南巴托切南斯提南西从南给人家啊南三一南南巴一年里托切南修音了
1: 小月你们的那车速速的克隆的那张是几度你是归哪了大白个速度那车速速的那我是他是定了你要别没的呀同样没把去送云中听这次不了冲着听这出去去不了既然该要给没到的卡里那是听那下既然给 가야기 메토디 카리나스에디 소야 근진는 거 유나 그러면 은행 시위나 개세 메토리 하장 가비유 제장 콩기 제베 개세 메토스야 루시디 키라리아 표기인

함산 슈이 케트블라키 다나베 쳐부셰베 루셰디 지구슈 제인나 로틴바칸키 레로 남링겔야 푸기니 쿠베이나 세완네 푸비인스 치나샤 陈明利亚后藏拉出斯提南巴公安银南看不上俺村呀啊萨嘎那利亚吉兰基李晨年薪哈将基嘎布穷坦达银南克拉索行图李晨年薪月斯提南下罗吉兰基银南涅布南马斯银南俺那村李晨那利亚推坦南巴滚度村南基林杰南巴银南里托钱南修银这不用别明顿修银了

Hello,

나 츠 디뷔 토라 트밀리아 공글라스티나 바 공에이나 길라 감사 루시에이나 하창키 녀부초 나이나 쳔부격긴라야 나나 츠냐 푸녜레젠디 녜신 유스티나샤 로 츠난키 렌치나 바 토체나 슈구인라 렝이랑군라 착다나 바 토체나 슈구인 이시 춘촌라 기랑게 이메일에 첨지나 바 토체나 슈구인 트밀리아 뉴스티나 바 공에이나 님도지 님은 춘초라기 다나베 루시 기티 마보세야디 지구 슈구인 스티나샤 괴메이네레 기티가 마보세야기 루시티 나나치 센처탄 차처 링게 창마야 표기 사세미뇽한 실레이나 페징 칸단제 있는 남시 있는 중창점 유베자 치자 루시 기티 마보시 버디세는주 링게리네레 아 심나리아 초소소기 나와시 용야기 좋아 슈구인라

的你们，你们进来住啊住，这边多么亲亲。东家的你们为啥说说个，清晨的江都我看看三个，而不你们，给么给给。

0: 기 문든 젊식
1: 뉴기 고간 포바신 예 켜자 유비 심기 심설법
0: 원장기 진공 투수 예양기 포니키니
1: 다위기 증적 법신 안수 소화 거기기 심어진

那我们去地步一头了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급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튼 주발 팀러 데마탕 튼다 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교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중괴

0: ཐུ་ཡ་གང་ཅིག་ལ་ཅིག་དེན་ཆེ་བེ་གོར་ནེ་ཤུ་ན་རིང་ནེ་གི་མུ་སིམ་ནེ་མུ་སིམ་སབ་ཤུ་ཐ་མི་རེ་ཐུན་ཅིག་ཁ་ཛ་བ་མི་རེ་ཆམ་ཐུན་ཁེ་ལ་སོ་ཅི་རི་ཤི་ཅི་ཅེ་ལུང་གུན་ཤར་ངོས་ནེ་བེ་མི་རེ་ཐུན་ཅིག་ཐ་གེ་ཅི་རིང་ལུ་གི་ལོ་སུ་དེན་ཤར་གུན་བ་ཆ་དབ་ཚུན་ཁེ་མེ་གེ་ཅིག་གུར་སོང་གུང་ཐ་མི་རེ་ཐུན་ཅིག་ལ་གུན་ ཁྱི་ཅུ་ཁེ་ཡི་ཆུ་ཚེ་ཚེ་ལིན་ཆུ་དེ་རིན་བེ་ལ་ཁེ་ལ་མི་ནམ་གི་ཐོ་ནང་ཆེན་པོ་ཅིག་ཡོ་ཁེ་སི་ཕ་གེ་ལེ་སུ་མི་ཏོབ་སི་ཕ་གེ་མང་ཚོ་ཅི་སུམ་ཡང་ཧ་ཟམ་ཐ་ཡ་ཅ་ཤུ་རི་ཅིག་ལེ་མ་དེ་ཁེ་དེ་གེ་གེ་གི་ཅི་ཅུ་ཁེ་ཡི་ཅང་སི་ང་ཚོ་མི་ཐུང་ཅུ་ཅུ་ཤི་རི་ན་ཕ་གེ་སུ་ཡོ་ཅིག་ལེ་མ་དེ་ 계급기 지시계의 창출비 긴든바 납격 중소로 교다 캡대 톱세 갸자 추추지 숨 지요시
1: 펜스윙게다 트베네 링네 냠제 중외파 갸표 링네 냠제 이 리제 잠추 균체메바 퇴신 샤브줄루규 냥아도 갈치제 냥아타 링종나 냥아타 링종키 워찰치웨 등규 냠제 체발 딩조 상부게 큰왕 토규
0: 다자 벽이 미리 가기 추고소 로칸시나 롭숑치 마세 다동 군가타 야가타 심로기 치고소 윤이나 산에 민조타 미리 민조베 장타 나냠기 추고소타 오시고 역시 비진투 심튼 풍튼대비 중국 자주지비 심로르 쇼베치 포총기 천어 총기기 머리 롭진기 로마 정기미 나조 상마 중화 미리 김상 친비 초기비 남야 세모진도 지유 지 뉴스미 시시
1: 퇴랑경정 지초 천리 칸키 심주버 뱀츠 중화 미마 지튠게 크기 미리 튠지야 튠 꾸비 제침 라린다와 티토네 중화 미리 지튠 초버 주버티 지심네 름루 파르타 메심네 침종 파르딩 서도 침버 춘유 티니 지심키 튠몽 원진이라 름루기 꾸지 티웨 간이버타 제도 덴베 폭둔시이라 원바 토베 키왕 게닌시 티웨 간인시베 원진치기 유브지
0: 세닝게 공도 센트부디는 곱취도 강정 사도로 튠지 미도시 지퀘베 미리 튠지 고르키 진좀티시
1: 생길링케 팅디 성규르 군도 군총 시베리 챙키 주 튠조의 티자 시베난 챙 수삼다 세이 생길링케 탄드키나 주 센신베리 챙디니 변종롱 천년 천리콩 표계롱 챙키 성규르 군도 군총 시베 성규르 초도리 챙리
0: 레젠디 댄센 하모라나 님스르 니네 내조 총기 하선네 내게 수 야람도 년도 휴식 삼행게 수 못튜네 나존의 선생교로 가시오이
1: 생기는게 삼러 선교로 군두 시베낭 첸 선생이 나로
0: 군두 선교로 타예 갸손네 군중 노고린네 키엘르
2: 선교로 군두 군중 레젠키 선교로 군두 낭첸
0: 생기는게 대선 주의 강골기 제주리기는 군대 도배 체득되시아 시베낭두 대선 하물라네 오전당시
1: 니찬 계시지교康熊屯天气 人类塔与国部塔杰克皮皮乌连 组成部所地前注意 康科儿解决了关帝东九国的气 切特格西举笔前行 切特格西读 内屯秋屯土进救太用气 康科儿提出 切对狼科儿塔 切对楚科儿 小对狼科儿翠别解决意 各个女点三年 康科儿解决意命运别独秀皮瓦切地 미망기 니리신 치루조웨 지도댄베 소외국코 티웨 레뱅앙 공규리 치톱거시나 캄콜코주이기 뷔세리수동와타 캄콜토구이타 코미두동와타 칼루웨 소종이교 토담리수동와 캄콜샤주이타 조스게닌치바 캄콜가르서 조주일러 슝눈갸바 캄콜유고키 튠제코주이타 토담쉽슈르 슝눈갸바 캄콜포동쉽슈 튜구창도동와 무제갸브교르치슈 치루동와 康科儿解决了关帝东位查具老领导啊电价妥当起坚持团聚切不解西区团切特古对不提康科儿解决以扩及西部刻度新年龄界你读你搜出驴诺比苏里查个这句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어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지게라 쇼베 베르베나나 마탕 zamling sa cho khali yebe phe ge lung chen sen ge leng ge ngam sang nga nam zo sa du ngo zar tem kyu je be chi jo tam le le chen na je wa ka chu si nga le zen zo jung shu ge lo den yi ti ren ge tu zu ni na de ge le gong gi sar gui ba pian jo la ge be we chi ri te bu chang ji ja jun yi jin jin sa lung be yu gi gui ba da xi wa shu ge yin be ten ge zu sen xie yu shu sen ge leng ge phe ge ri jin xie ya ye lo yin zan bu lu zu sam 사부군 출루기 루규 나럽기 땜규소 튜몽 마임베 개주 모두 튼신 나위 냠규르키 지랑 튜르와 쉬바 마세 원기 루규트 본좀 대관타 표대 안비와 지지 섬 중대 표대 안빈키 끝이 이거 톱녀와 마세 권베 가점 최토 생계탕 낭센 듀가르 골기 무이중 땜규 전별 첩전 중화탕 라바르투 미망 친주마 표대 람바르투 본좀 대관기 믹스기 피수탕 내린 습지 수리 망망와 녀주 대비인 저든 저와 섬 충대 매제 공부지 교타 탄삼사디 미리 튼지제라 라나 매베 제제 자유부지 롱부티 플라차베 서부군 하가부 시주 차베 니리티 당장의 고요탕 지차긴 지도기 깨우군키 이기 당가 제시부지 현종 녀주 총계 제주 총기 서부 유고르키 고무체베 계지 개난키 군중 유고 망부시 내티르 유고 니세르 편베 유티 변조 용법 판뉴라 튕긴 상부준신 유지 롱부티 폴라 차베 서부군 하가부 시수 차베 니르틸 민민자와 나잠 비수의 바탕 지리 자치와 서부군 하가부 세계 유지
3: 반가워 다시 팬도사게 롱반다 있나 저당 불전 롱바 세 롱바 그런 게 매나야 불전 롱바 된데 세게 열리 폴라 다 칸라 디 칸라 털라 카르세스디 자프 공라 걸보 세게 열리 디게 자프 칸라 털라 카시게 자프 공라 걸보 세야다 양 카시게 제 로 인잠블로도 양 카시게 제 로 멍콘 걸보 양 카시게 제 르라 칸카 쩨톰세 다 공게 제 니시게 로르추 티노라 르탈라 맹아 요 세게 열리 맹아 디제게 나노라 다 용서 차과세난다 찹찹 체슈드 제 자본 공라 갈보세 데세게 열리 데네 란달라 제 응모마기 예토 게랍초기 랍줄라 칸데 요르치디 표기 체시야세 당가서 표 가는 몸보 열어와 디게 가는 몸보 요데디 쪼다모 디 가르게 나네 가르 치쇼라모 가르셔 데네 라고도 샤르게 마차봉라 장기 년차 통라 노기 강차 뜻세 로인 잠불로 도세 강을 전부 신이세 뒤에게 나한게 로인 잠불로 도세 다들은 나도 지난 바 쓰고 팸도 사게 잡이 강을 달라 로인 잠불로 도세 그래
4: 알았어
2: 계수 따바체도 차비 롱부티니 라세 장샤탕 너주 종계기 사조 제주 종기 로샤경화 공탕 잠도 빼바 종기 뛰규도 내유 계수 롱부니 폴란 조디탕 달라롱디네신 신촌디니 미유기 특신시도 장난 인초가 매반냥 于铁的色不汤铁的恰别滚地的色不苦色不苦的康一名汤萨拉诺不就从协助差别其实开出了西别明铁的永存起一些呢
3: 这个杂不杂不是要给军村康的是呢托马这个大大公办有些给修用给龙巴的名了杂龙巴是给的
4: 哦杂龙巴
3: 杂是的他还是别给了现在是我有的
4: 哦是是是是是是是
3: 是是
4: 是
3: 但我妈给修剧了你龙巴的呢是蒙布有的
4: 是是是
3: 他答应了这当是蒙布有的龙巴的呢
4: 是
3: 经过被出租的给呢那把给出租穷生皮亚的给了扎钱不接了
4: 哦吧
3: 我他答应了有的
4: 是是是
3: 他第一个是蒙布有的龙巴的呢是龙巴是提破了又被扛了的了他呢是不是
4: 是不是是
3: 光把的大大的龙把的给打了差的的让打死
4: 等
3: 等等我们呢当中让给了给准大的彭博人的让打彭公司准大的做家呢等等拉回来
4: 是是光被迷的我就是不知
3: 道他那个光把的大那个你可给对吗做给大大的给看了的那里各种养老给给那里意思呢那个罗大给本来出片给南路了看人对了他就家莫兰家让当他那错到了过来着他那切个的
4: 各
3: 种养老给那意思他那看了他的撒家给明的那位给明的叔叔给落住了的那热汤撒家提给了这个叔叔给洗不到切心忙不切个的吧他那一顿阿叔给龙盘提给看了有啥的那咋了挪不就生长呢名字他了挪不挪不这些的这个热就生有些
4: 切球
3: 他这个没啥给切球中间站着去挪吧卡到站着给挪吧乔木面家给挪吧这么愿意挪吧康向强给挪吧让从东京给挪吧等等谁不帮给挪吧我不压抑挪吧拉不再挪吧干不扛给挪吧
4: 我
3: 从错误给挪不着呢挪不就送药了去
4: 是
3: 听这个明他挪不挪不挪不再接下来去
2: 去龙别开始开学堂龙别恰当的区别明的穷热堂去日间交通时话抗议时呢
3: 他那大大这个用给龙巴他马用给龙巴切完这个龙巴的人这龙巴的名字开始的就去龙巴谁的去
4: 去
3: 恰一个七色七色的
4: 是了是
3: 卡西给这里安开的恰一个七了七色用什么呀七的有色我等的是拉过的等等叔叔给呀七色呀拉的意思的我没给没给他做给七龙巴色的
4: 是了是
3: 他到龙巴的跟他他的那边过呀就是等他重错几度啊龙巴姐他那亲大厨啊是的
4: 亲大厨
3: 啊七龙巴跟大了多啊
4: 哦是吧
3: 等等给龙巴的噗噗也拿了扛着要的得了七不洗个了走的洗个了他第一个七个龙板第一个拿了然后这个日去给这当忙不要的听到呢洗大他明切胸那么这忙说给军队让说秋地前的呀动都是有的有的有的吧等着这个日前就什么时候要的
4: 七
3: 了日前就什么时候咋了挪不就算
4: 七
3: 了日前就算他日前就算这样的托马唐伯的日前唐伯的你光把钱都上去，人的意思给要了
4: 钱。啊，是
3: 的，
4: 是。
3: 你人的这面茶给也，这门门的就多。
4: 啊，是的。
3: 我那的乡里的这面茶铺完扎是。
4: 面茶铺完扎是。
3: 我听这个，七个人钱汤包的，咱们面茶人钱做的。
4: 啊，是的，是。
3: 他那的那怕送的，也送的，搞了白马人钱做的，买都白买个也不用给。
4: 啊。
3: 他那当到吃穷个人钱做的，把茶叶药用时代的那些个人。
4: 啊。
3: 他那干到彭巴人钱做的。就喷白给一不足用开，
4: 喷
3: 白给什么子大用开？他那牙松的，擦个通个人钱子的，通个也不用开。
4: 啊是。
3: 他那牙松的，有钱当穷人钱子，大一个也不用开。他那国外龙博人钱子的，就没龙博贴了带下来给那把用开。
4: 啊是了是。
3: 他那往年最猛人钱子的，就建筑是，就最猛的那把的那个，就建下建了大的那个也不用开。
4: 啊是了
3: 是。他那牙松的，今年没帮人钱子的就。嗯，热的这咋的木不通不嘛？这得了这热的家的那个那么用开。
4: 啊，是的，是。
3: 嗯，但那也是的，那种苦路人钱子的苦路给人么用开？
4: 啊，是的，是。
3: 农村大里人钱子大给人么用开？
4: 啊，是。
3: 嗯，但那其他人钱做的，他做家务人不其实给多。
4: 啊，
3: 我到天天给这 사장들 이제 르첸 죽섬 전에 네게 치기 마정들 텐데 좀 저정도 자라 너부 죽섬 치라 르첸 죽섬
2: 야홍 롱만니 야즈군비 튕공 표숨 저거 타 롱레 폐가 제세 유롱 개발 제신신 유티라 야홍 자르즈 조숨 세베 자시바 타 양차베 바딘제 준비 나바 상부 유바자
3: 춘농데 나라다다 야홍롱바 뜻이 요래.
4: 아, 셀러스.
3: 야홍롱바 티게 나로라. 아, 다데 루피게 사다다 나서 언더서 좀네 세거나. 다 이 제당 되게 양쇼죠. 다 먹고 저 다사래.
4: 아, 셀러스.
3: 티 나네 제 부사다지는 루 부사다 록사.
4: 아, 셀러스.
3: 티게 야공 불참니다 다 록사. 다쇼래.
4: 아, 셀러스.
3: 티 야홍롱바 티게 나로라 이나. 아, 드니 야공 탁자 죽섬산에. 용사라 제 자당 십다대기라 탁자르 탁자르는 맹다하려 제 죽섬이어래.
4: 아, 셀러셀러. 되게 조선되게 괜찮나.
3: 당에게 딱딱히 탕카다 다다 테마선.
4: 어, 지금 리지는 있었나요, 되게.
3: 어, 다 되게 좋은다 못해. 어, 다 되게 양홍 탁자르 죽섬게 다 좋은다 못해 여지로 봐.
4: 어, 봐.
3: 조용동 탁자르세네.
4: 조용동 탁자.
3: 어, 여 조르겐세. 다 되게 십다구 젊은데 뭐 인생이 여러지.
4: 아, 셀러셀러.
3: 되네 되게 망보진도. 상하게지 다다 니나 제지나 레몬 메차데 용제 미멘티게 야말로도 초록이다.
4: 알았어요. 시다 시다.
2: 서북항지 윤초선 내배 나지마 나루 농발리고요. 뇌디 크우 장신 꿰발레바 남바르차위 메도기 지송 규신이가 티니 제주 유고로 띵시리 조리 유바지.
3: 근데 나 저기 다다 사기 강르다 디기 요 능은 바 효용을 라자서나 파노 카르토도 이제 나루농바 토도 열지
4: 나루농바
3: 나루세레 나세 아 다나다가서 르르종이요 유르콘로세게 유르코게
4: 때내제레
3: 코리오게 뺀 제보 열지 그 당장게 사자되게 라제 코요되게 뺀종교 옆부 톱대바 아니 코요되게 차단이나 예 제보 드네요레
4: 아세세
3: 드네게 사자드나라 나루라 기다 쪼라 모다 나로기 다지 죽섬 존에 요래
4: 아 셀러셀러
3: 통어만 되게 사자 니 크기 마치 되게 센나 되게 죽섬게 장카다 지 다시보다 카게 와다 지 텐데기 텐데 총신 인사래
4: 아 셀러
3: 텐데 인데 지 수수게 요라 시다 다롱바 수수게 나로라 지 장카지디 죽섬레 죽섬레 되게 대전 두두도
4: 아 셀러
3: 다 드나라 쪼 고부 다시 다지서나 되네 제주 로가 다지서나 아더니 녀와 목포 탈지에서가다. 어다더니 태신도 방카르세 제 총봉 탈지에서가다. 다더니 이제 논되는이나 제 봄보네 총봉네 녀바네 게본 다제 친구를 용걸 차송오지 열라시.
4: 아, 셀라셀라.
3: 어다더니 또 다 납둔도라.
4: 아, 셀라셀라.
2: 서불농바 제도 유괴바탕 정중의 퇴공 망주기 증례 추루기 루비 나르비 땀규서 퇴몽마인비 개주인보르도 퇴신 나우의 냠조르키 지송 퇴신 유배 유티인 제발농주의탕 나르비 땀규 경화탕 냠린지기인 군주 유고와 망다 유배 유티인 조고 망소기 외마 용보 판륜탕 유소 지송태 내부 등교부시
4: 여거로 영임하러 이어나
3: dan dige zap yur ko de na nin thong chup tu lo la ta yur ko ge gon chin zel re
4: ah
3: se ge ngong la dige da ta ru se ge lam da ya po thong yo ma re
4: ah se ge
3: ten ne lam kha da ya po me son de ten ne je ren zen bo ji yo jang da je ti ren kha son na si ge yong ka ban de li chan ti ge tab de mo de si ma re wa ten me di chapta ti si sa ma chong
4: ah se ge
3: ten ne je ge nin thong chup tu ne son de da mi ri zong ge za xin ten bi bu ti nam be da to go jap jo che ten ne la bar ge ngatsu ki ta jik wotong gaktor ki ta digi zichin da lakdar chi na ta chata mangpo ji mangsu wotor tongya ki tapchu mangpo ji koba tang la rwa ta deti jik susu ki sacha tena yo dewe ki chakchen ki rachu yurchung zechung tiki pa yurko gonjin zi yurko
4: tenje penjo peche tangya
3: yurko tenje penjo peche tangya ki tenje ki chata peyung di tetong peyung tenje kongnamba ki langka su tenje chi tsila pa chata mangpo chi kasa kala janong la chapta mambo chiyo de ta tere kaso pe mambo re ta digi toyem ne to ki jembi ki 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
2: Sala, Nobu Josum Tang, Chila, Jinjin Josum, Yahung Jazi Josum, Naru Targe Josum Tegi, Kishi Kishula Shibi, Ming Tidale, Gendry Mozar Shinduki, Lo, Kishu Sai Lumbe Chosu Jangbe, Yuti Yugo Chachala, Yazu Kiba Darki, Peggy Chin Yuji.
4: Yogurso, Dittach, Yonjo Zevita Taga Yungwarwa,
3: Je,
4: I cannot go and do one as you, and that's a Kuyusun Ju Nayatel Kinisnavina.
3: Then, 되게 빵 되게 이나 니한테 티시게 마마 이게 때 되게 니들 랑카기 또 좀 못한 비기 우주주기 검시지 여러 봐. 텐데기 우주주기 검시 망이 여봐 대다 추대 망소 나나고 추용 캔 되게라 마소기 티게게 잠로다 마 로서자는 못튀는 고유 종교게 도시에 당 텐데기 종교게 레카다 못튀는 패지 땅야다. 양텐 많이 바로와 양제게 로나 쇼쇼 되게 이나 제 마소기 약하게 다 제게 고유 중적이 없어 맛이 다 맛이 빼요로와 빼나 지역지기 체크해봐 몸보기 지 고유 중적 맛이 발라 떼네 아 떼네 남태긴 주도대 세호나 그런 조시 차를 놓야다 떼네 내야 몸보 떼네 지 고유 중적 맛이 비기 리브리 세요로와 뭐단 네개 있고 없어 대봐 잡다다네 땅 너는 가서 있고 당장기 강하는데 째나 추비기 내라 뭐다 조대 망정이나 째 내를 짜지 생기 떼서 대봐 작사지

0: yelwa ani tala de ni tatong yurko gul chene yongpa la de ni lona teba ya na chusa rang ge chowi tong na pirji top de wa tinji ji chu ning ga na pian de wa tinji ge lam ga ji yong wi chi to la ta nga zu ge ji lob so lob ba tinji ji ge yo
1: ge shu san da guin ki ting e le zui nam tang rang ge yi ge zhe bim zhong ki shung se bi ri wa ji ji zhe mo yu ma se ta ba tu qing ge de ge pyu de an bi pyu ju lam de pe ge 피수탕 닝구르 섭제 쉐베 안변 초기장 렉수기 차다탕 계제 끝이 재난 재바소 매제 공부 지교탕 미리 튠지러 루주 신도 고이버지 권대 긴드부츠 나르수 지튀기 미제라 가신탕 땅라 파상 남다기 삼루 유매 장신 루주기 진탕 대비 계제 취제기 따주 남양 유매 장신 버지 기능기레 전 수담다 하시기 땡게 수대자고
2: 不错
3: 태가 코스 디게디니 니에 누부 장가인다 오리 누부토 케라 중원라 나발렌게 돌아 소소 어저리 치다
2: 아 형아 스몰렌게 공감사 나니 로럽게 주킹게 노비 예명리야 태가 코지 있으고리 나니 로럽게 주베나라 야풀어 따나 풀어 마 달라 따나 달라 칸다르가
4: 可确实的哪里路上古居去给路不一年明了呀土著偏到这个清早做过价格的啦偏到了偏到个有马路啊哪里东西那边路不一年明了呀东风我住年老的第二次把那个哪路我住爷爷不是的哪里听听听听路不一年明了哎母亲三姐
3: 三姐是哪
5: 卡巴多个三年，得给咱三年。我再要个熊，要个熊，我不做。今年看人都得学习的，俺送的大多是那句话。哦，三年啊，总了呀，叫这个以前呢，龙是不就过来，顶着一撮都学熟的。哦呀，这都天嘛在。哦，学就是人民币的级别，当下讲起我是。对，他一年学就过了些，兄弟，你。
3: 你们记得三五的写那些这个嘛？你有啊？大队哪个写了吧？伢出狗的，我们就检查哈家门口读啊。哦，你这三检查里的东西写，都是这里。干嘛俺俩有啊嘛？干嘛？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俺俩
2: 젠다라 나라니 그 로럽 떼주 나리야 찌가 텔레초 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 샬라 샬라 샬라 승아라니 시글레 카제 체메와 오티고셰나 딱다르와
5: 예예 다라리 왔다캅 디두 아라니 걸레 겨요다 다 있네야 대도 팅상이 보고 돈들 시에비는 가바이 시그래
4: 예예 저 대가 나 유시다 맞지
2: 然后卡住嘛卡住就是了带天个路啊那就是修卡住了车过的卡吧这个那就车过个车了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
5: 아, 진짜 진짜 럽고 미쳐. 진짜 럽고 미. 오, 진짜 계란이네.
3: 급 뒤에 삼바 난조의 김상기 치절이 세네다 난기 누부 세네다 상마 두두 변다리다
4: 제사같이 가래 손도럽세 촉불 남을 찍으리나 날렐라
6: 가르시에요
2: 어찌
6: 덤비님의 칼에 샤브토소 어디에서 简单了 미사도 축복하네 나 동풍우주 미사디나 레제 차비다 나 동풍우주 미사디나 레네 그렇게 룸바 깨자 같이 샤나네 봐라
3: 인거 중 깨자 샤버리다 급뒤뒤서만 안 좋지 참다하게 동부주 여자 하람 마수나 남주주 여바 능식이 깨자 샤버리다
7: 신발라 고려바 할래 하사마라 신발라 고려바 할래 하사마라 선이 마서
6: 가라마자 주다 선이 가라주다지
2: 가르치에서
6: 어찌 다가라보 다들 남도 가발레브래
4: 군가
6: 아지 디데 스그메
4: 원하네
6: 주러 가발레브래 던도래 동부는 왕스겹지 되니 베 진달라 멋있지는 아 김상디나 레지 시부딘데 주고 어마리 니에깡 호나주는 시깔레디데 겹이 어마리 따이네 아 김상디 초부차베 춘지 말베 아 시지 요래 밀때는 아 땡고르면 왕스겹는 아
3: 겹이 아 디다 때 맞아 대체 옛날에 시에비는 캐라도 정말 제지 위협했다 미라 몸소된 정조 양자인다
2: 简单了 아이네 시에야 그 두지디 까망할래 매봐 제다 나 태계고도 망치여다
6: 야
3: 다야라 가르쳐송아
7: 지유다리
4: 简单了 지가 신기해놔 땅땅땅땅땅땅땅땅 족집이 안매의 겸려도 수리벨라
7: 내리
4: 야야가 출로 되면 땅땅땅땅땅땅땅 장부 가서 라이트 좀 이제 소리
7: 야이네리
4: 남샤 전에 주도 야 땅땅땅땅땅 마 땅땅땅땅땅 도보 언니한테 소리베 지사르벨라
3: 아티 재미 재미 자기 깔려 잡아 뒤져 내 가봐지 그래
4: 어디
3: 손뒤도 고급 중수라 내 당마 시에
6: 거 깔려 잡아 걸시에 거 주는 내 깔려 시라 겨루니
3: 어 그랬어
6: 그냥 니도 내 로스 창을게 창중 화를게 등도 견나 류양 전에 쓰래
2: 견나 류양 견나
6: 어디야 키라 캐나 류야 득치다 간질은 배 파면되지 키라를 치라 큰데스 거더라
8: 빠빈줘라 캐나 류야 체득고 치까이 찾지다 거래 찾으신 남 대셔
3: 요요요 네 키용가 어 제베 급 뒤뒤 삼바 룽배 미던줄 알아지다 벨레 시다 정글이다
6: 너 네 시험하다 간질은 배 파면되게 젠다 빈줘라 심부셔다 시했다 님부시다 그래
3: 시에 큰데스 그래
8: 아니 시지 변적이 모자이나 삼주 디디 모자 남기
3: 아 디다 라시아 양당 모자 채 디네 랑게 캐주 디가 마시에다
6: 니에 캐주 영아 다 니에 캐주디 셰비나 키라스 수지레 여마리 디 가르리스나 뉴제
7: 뉴제
6: 다들 뒤로 니슈저지레디서 봐 뉴제 과레 마레 진다라
3: 제제 뉴제 과다
6: 배차샤나 저 동물한 거 님지 집에 랑가 디우나 네 추추 순나 타고
4: 있지
6: 다 저 두주랑 거 님지 집에 랑가 디 네 추추 지나 타고 계시 거래 라요 봐 보테크랑 토네 지치기
2: 같이 해서 와네
6: 네 님지 집에 랑가 디 보랑 로지 지내 레 매봐 머신에 콜니 레 매봐 갸람가 스타 줘야 여러 배고
2: 아니 나 갸람가 줘야 여 말이
6: 어 채널 피기 갸람디 갸게를 가르쳐 거래 아
7: 마루
6: 하헤이 딸라 갸게 가르쳐 거래
7: 마
6: 라가라 갸게 가르쳐 거래
7: 리 투이 우바 루사
6: 와사 루사
2: 마루스나 딸람 쓰기 열에 말해 아니 대도 장막 애체도 쓴겨래도
3: 아 비가 초배가 짜자디네 장 머셔도 제나도 디네 돈다 독거디 셔다 아체
6: 진짜라 돈다 독거디 열어봐 육제를 콕제 네 티르케 캔을 삼키 네 티르 캔이 삼 다가스키 다시 무주디디 닌제 진짜라가 겨블로 감춘지디 나 제 더부치니 수다 콜로스 니르 치루알
9: 하이 나를 구고 삼다 좋아 삼다 깨자 캐스 최고야 민도
4: 太听了说的别过面的天马气难记的你我这名简单了他今天是要要的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名简单了我这
10: 哎，东坡，让个农民过来了，看错的，看错，这个民族啊！
11: 你这是要嘛的？哦，听啥？见到那个俺广场面的，你们这些先生弄个这个嘛的？
10: 啊，其他个那个那差些不呢？
11: 弄这个出去，看路是当当当当当当当当当，年轻人那个这个。
10: 哎呀，
11: 来，这个，
10: 不接触这个，你那这太难了，是吧？

le mention dinalo zar ge tsa dinalo ya tseme dajel so tanya din je da tseme kor ge ta thong me din je thumbur din je da je des tu tseme da jo yo ji shung kor zo di tseme rang me je mention ki shung ji ri sha ko nga shu ji ji di ji lu tu re thang be na lo ya chung yin so da da 27 tu zene ani ti men be ani tseme rang ge shung lu ji yin ng ran zu 갸가기 디나로리아 리고젬바스니 저와 쭉듯이 리고젬베한다 리베토스 어 따디 단데 차단 땡기요 봐 디 응아쇼지 지와레 리베토디 망차와디 그 중로기 미유 디나로 체는 리고젬베 따와 저와 따와디 쭉야 따와디 쭉야기 체도 디나로 망고지 땡지르 버페주다 다 참마디 참마디 베주다 하버도 디나로리아 리젠치 땡주 버라리아 리젠에 등이 젠지르샤 디나로 리젠치리아 도기 측된 주주사 디데오레 다 디참마단 저에 측된 주주 디나로 참마다 셰자다 무슨다 제바다 중앙이 연락 산제다 딱주다 측도서 어든지 측된서 토마 차다 디나로리아 등거 디에 차다랑 전에 참에 말한도 치소 로빈 촌랑기 참마다 있다 자야요 말로 그 그랑기 주고 전에 출루기 중당 더주기 주야 치도 참에 배줬다 어 디 참석금이게 좀 인소를 이 지루 뒤로 야 당분 내 입에 버로려 쇠바치거래 용한 챙겨지 다디 지루배 독이 땡주 망고 유소할 때 단대 땡주 유고 배지 디점짐차 디 치수 이리 망고려 교루 단대 옛날 자 몰리나 로래 인지 이게 다 리빙기 이게 다 딘데 교제 리빙기 이게네 아니 게일에 수교로 한다 견나기 신제 인사디 게이가리 교샤 다 비나 로리아 디콜리아 시라코요레 Tenju tuyo marte, togi tsikten chutu su zene nga nanzu tsemen na loli, togi chubtata tenzu na loli ya chirube, tube, togi tsikten chutu su mingzam chit nga nanzu kuigu yore. Odi taya shungi rikbe tosu war. Oda di nga shu chi chigi tsemen kagali ya. Titi nangbe tsema tagiru wa. Odi zangyan di chamsi kengmi ba. Rikbu chengi tsuyo ba, chamsi kengmi ba. Odi zeba. Ta nga nanzu nangba rangi titi zene, nangba tani kuyurung ku chingru chomdende jilu ngongi lo, ane tuyurub. 시범가베나로기르와 제델레 통마리아 디두잔에 참마랄이야 슝자메아샨 지단 저와 태담 치라 춤도 따디급리아 리고잼베 또디 뜬찬이 디튜지 연연디 말이야 나란주 낭베 네 캐바침보 공불루주 슝예디 총물와 공불루주기다 오메 스웨드데브리 디디 공불루주디든 태쟁기 스웨드와 한번도 태쟁 날로기 오메 스웨드데 공불루주기 잠베다 오무직조 추스 디나로리아 시문남다 디나 시문남다 생각이 된주 지금 된주 디나로리아 콘두시에베 지베 되나로기 독이 지든 주주 사저와 코 리리 제제 가도 시문남다 사디 에 디카야디 김제 카레스나 코텐지 리베 간에 단제 아바도 치르베 따와지 임보다 인제 지도는 시문남다 나로네 고물루주기 우메스도 인도 그런 그 우메 따와야가네 지도는 치르베 된주 된주 되게 가보게메 손다르 제제 어다 Di chidu zana gomulu zhuka ne chirube zebe denju denzu zhan kenge chadan yobu ma se di rigbega ne be di gaxia wale. Tanga ranzu namgyu suigengi shaydaa liya tsama rigbe di jomdendegi sumi dina lo liya ne chwe jube toda chugya len chugi tang tuwa len meishi tang sa dindegi dorin zhe zhangze di chigo warde shunglu dindze zhuyo ma re. Di nganzu jomdendegi tsik na lo liya gaya tsik da dindze na lo liya tseme tuyanda tenpa dindze de yoba tsamgi dindze shi zhugur dile ngon suran shunglu dindze zhuyo ma re. Gumbu lu zhuka liya da chirube tsama dige li kenge chungu dan zhin. Tsemaliya, shibzhi chumbu, dindra chumbushu, kuna rangi tsemaliya tseya yomar, kuna rangi dila laga, da ume sotu tewro, ume tawe. Ta chetan chirube di rigwe todi gabe, tenchu chiridunga, umu rizo chuna loge, shimunamda sati. Ta di ma yinbe, anri changjengi tsigli uri cheba sanjit, dindra ki chirube tenchu che, nambu sangebe dindra chumbudu. Ta tanda shaya liya, toki nyingbu singe ta toki tenju singe kya nang yigil kyube tenju ni tsuto, ta tenju tenju nyingbu shogu reisha tele, tenju chatsang se yo ma re. Ti kashaya ke toki nyingbu sa te kumbulu tuke zebu re suwa re, kyaba mangja ke tike lingwa ma randa, ke jiga liya te kyaba tenju rang, ti pe ti zebu yinale tingmen ke jig re se. Ti ngabu jire, iya chana, re tele kwe mayi kya kagi yigita shita tongya me uche, anto kya nang le shozaak sun tachi mushu temi dunga. Ta nangba rangi tsemen shunglu, ya, 디에 토마 페이안 이두든 세메 슝루 쳔모 랑고스 차요 말때 한다 사딩스 니 저르바 안한주 별이야 파고 토미 게 제비 사딩스 다디 마카지 제나 이글 교제 내조 주베 사스도 된준나 로리아 아니 세메 거기 된다 마

집견에 쉽게 개조지 인생에게 공부 안다 로비 인이요 봐. 바바 토미 중부 로비 인이 다디 참말이야 개와 임바 용자리 말아 좀 보여듯이 다 강론론에 다게 개린 다게 지워래. 로비 인이 로비 인이게 권한 게 참에 땡주 제유 있을 거 같은데 명점 시에 단도 셰얼 가르쳐 버렸선 쯔쯔다 쯔쯔다 쯔베닝 무슨 얘기 딘데 땡주 숨 제유 버렸어. 저래 땡주 대도 안도 니교 말해. 저래 로비 인이 대 참말이야 개와 임바 다 용자 개린 제 알아봐던가 난 좀 별이야 균도네 가르쳐 버렸어. 로빈이디 아니 로빈 전환기 참아 뒤간에 로빈이 자네 세머와 로빈이리야 아니 로마장래 캐버 시스제 박바도 참아장래 캐버디 로빈 초기랑 보스 어다 로빈 초기랑 보디 초 로빈 윤이기 자네 참아 장제 로빈 초기랑 보디 참아 캐버 시우차제 아니 로빈 전환기 아니 참아 남배 참아 다스 수익성부시대였다. 다디 치수 남가점 마세베 아니 경각 참을 그리고 균형을야 쇼킹 쇼대. 다 고대 당구 치료변에 쪽을 때래 디게 강로래 표준 처치 차제 쇼직체 아니 게다 치수 시차제 로빈 총란이야 아니 팅두이나 경각이 생일이베 내보스인데 딘데긴 생일 시도와 다 로빈 총란게 오늘 가르쳐버렸음 조디 참에 된주 통마인의 직구를 쏘고 된주 같이 자유 쏘고 참아 직급에 고스 다 치수 디게 강로고 전다 뒤제 안 직도 제베 참아 된주 진보 흉 진보 아니 참아 군두 있어 말한주 베베 참아 도양 쏘고 참아 군두 고랑 공야 된주 투부 인제 같이 직구를 쏘고 투부 같이 제 아니 치수 다 구지 매자리야 디게 그 전다 낭두 직도 뒤베 된주 진보 군두 있어 고랑 된주 빈난 뒤제 아니 참아 군두 있어 제벌와 요초기 땅이 레젠 조유지 디제 아니 디 랑제 참 군두기 장제자 그런 게 잡아 한 테마 이외 미국 딱바다 세워 딱바다 투숨 딱바 딘지 딱바 딘제스 제제니 딱바 제제이나 딘주 디게 제브레 다디 그런도 치수 표일에 단도 딘주랑 강 교류 군두 장제도 세워 딱바다 디게 교류자 단도 표일네야 도빈 전랑 제베 딘주 거라 가면로와 조주 콜로도 세한데 돔제이나 dünzdu dige ganglo phyil gyur yore ta dünzu za chem shurwa o ta di chi du zen ne gyaga gi lo bin chola di ta dang de chem se de bo bo ra cha de war ta ga yin se ne kong gi lo bin di lo bin yin ni de lo bin yin ni ge chem de ju zai yo ba cha ba zam le an de tong ju yo cha yo mar wa ta ba du yo bi yin le shu gin di ge zo mar chem gun du ne jin ta ne lo bin chola di cho yo le ya kien gong ge ne ta lo ja mang gu ren ga le ya ane nangbe kheba khaji ge nyamni kheli kheli cheje ta chema di gobas chimbu yo de sidu zen ne chisu tu tu de le tu zen ne ane chema chema di menen maru wa hawa to chema di ane rang rang gi tu de lia ane yi shi che ya da ane tu de shan da da ane do da ya da zo ba che ya da kan ji to le ri bo di ta me de mi ro ji ki ne bo yo ba di chung wa re ta di zu zen ji lu tu ren ga be na lo lia ane 로빈이나 전화기 안 체면 된지 좀 붙는데 제 오늘 깨닫죠. 아니 디젤이야 로빈 전화기 다 로맨로마 밴데 최기 잡아. 밴데 최다 디 양로 쓴다 지금. 공기이나 공지류 들어 뒤변할 정도가 밴데 최다기 아니 체면 된지 또 류도비 된지 좀 처벌 양라도비 된지 시스자지 균동한 안주 아니 류도비 된지 좀디 참은 남지지 참은 남기지 참은 리디지 초보 연락 대비 대주 시디 규신 주바 쯔베 주바 저와 딱바 댄지 티바스 어다 디게 시디 다 개부시라 차 로빈 촐랑기 제리아 고나 로빈 촐랑기 양로 원주 디에 로미 인세 로빈 촐랑기 로마 원주 디에 진디 로마 대양 도마 하라 로미 제두잖아 원주 디에 잔네 참아 군두 아니 차르숨 센제 아니 바디슈고야 아니 로빈 원주 디에 캐버 교제 어딘데스 차제 다디 참 근데 최기 잡을 때마다 잡아디 아니 제가 좀도 마세요. 안간한 표기 아니 개발 남기 제마 녹정 지도자 망제 공기 잡배 제마 디드리아 된제 아니 제마 남도 공도 주고 땅 별이야 달게 전부 싫어 좀 있다 제마 근데 최다기 제마디 표기 개발 망제 제마 망제 같이 딘절 때 아니 지수 제마 망우시 잡이 여러 표랑기 디 딘거다 점불인기 자가기 제마리아 심주 진행기 용게 있는 소치시 로빈 초기 남부당 뒤 아니 로마 밴데 최자 고니 디든 도당 제바 명령 말한 저 교육에 디든 도당 제바 도디는 도디 전환기 정말 군대로 와 디든 수는 밴데 최자기 아니 정말 된주 뒤 디게 강국 교육 교육하래 어떤데서 제제 전환 요새니 고니에게 다 수요되지 남배 참아디 아니
targa shimbushira chung di an chiru bai tsamadi mangshi pandit nene chebar dati

0: 이내 폐결시라죠 낭된다 갸첼로다 근지돌이 폐결시라죠 다 벤데 추라기 제라 아니 벤데 추라기 아니 로마 로마로다 샤갤로 다 공이게 황루 벤데 추라기 뭐 녹체제 공기 아니 황루 제바 망부스테 벤데 추라기 참아 아니 디 디젤이야 샤갤로 아니 두얼하다 기송다 겐겐 부시럽 중에 배바다 딘데스 제니 지루 들어 죽지 집어돌래 야가기 참아디 답을 쇼중샤 아 디나로래 샴기디게 망쳐왔다 디든 도단 집에 집에서 다시 이제 다시 할 때 집에 다시 할 때 아니 최저 더 깨다 좀 무지나 밴데 야가로 빈 최저 공만데 참아디게 망쳐 아니 밴데 추락이 지수 전제 디 접었다 딘데세 슝루 간에 접었딩 서비스라 겨 라기 아니 자와된 줄에 가진 게 겨르치 망부 쇼지 아 된조 쇼 망부 지 아니 망쳐가디 비일 교시아 아 남바 참아디 지루 들어가바네 죽지 있어도 레나 아 다 로제르 참 딩산 로 죽지 된게 딘제지 이런가리아 남바 참아디 쇼지 타르샤
1: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2: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아 라주 증내기 야게다 불어 네 슬규 니네 슬인디 네바르도 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르니기 니네 두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3: 잠나 도조이 난자 나투 그바기 링기 살게포게 종이 난다다 종데 소소 나로네 미나 마부친도 사진 너무다 쓰다니까 그냥 니디디 지시들 제외기 구매디니까 그냥 닝기 땅이 깨지기 주족이 개중 땅 줄로 땅 준이 땅 벤저 땅다 무슨 아무지 정근도 미르디니까 기 정니기 무슨 제주지 형 통근도
4: 여기 다른 거 아주 망주기 주제기 샤브디 여기 내내 대어지니 디 로규디 링타주제 마세가 땅 아주 시에 샤브디 하장 표준소 뭐 대어딘 로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대역이 내디네 가라에서 규율인 곳에 로규율인 곳 임바 계속 사고 임비되다 디 땡치고
1: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자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뒤즈치
5: Sembolhinge, Tandalinge Sen Shimbedini, Penjon Lobji Chemu Rishun Lublin, Per Ributsen Kaki, Gigan Chimua, Shiram Shimju Lome Lobu, Gang on Dinzilane, Chem Ribudini, Tomar Gaha Yutu, Chitat Suta, Timi, Rishun Di, Chidar Chene, Pergi, Ketchu Dembe, Shunglu Shilagu, Tuso Golia, Moduna Way Nang Tuntiri, Mutune Java Serona.
0: That Chilu Tura Chu Chiba Jelia, Anne Garagi Namasangebe, Demba. 지리아다 너지 접진 중재다 지르기 아니 이슬람 출루도 딘데게 무디다 딘데게 출루기 어떤 접진 주 남바 출루 걸어 자동 교로와 대단 처지 참디 아니 고기매에서 다 자동 거다디 딘데 전에 자가 참에르베 더즈디 딘데 지르샤 다 디나 자가리아 다 들어죽지베 제리아 남베 참디 참체에서 다 제르 다 디치리아 아니 자가리아 치르베 날로리 심주 진에 같이 중샤 디레 레데레 표게 경 최초 말다 된도 같이 팅뒤 심주 처에는 대사 하고 무셔 다디 제대로 능배 선바디 퍼게야 참체 제대로 별이야 아니 치수 딜레 달게 슉체 주물 와 디 달게 줘야디 토마디나 지르 뒤럽 개바지 딘데 지나 고수 개변난 로리 양간 저한테 안한 주스면 내시 로자와 고베지 디 토마지르샤 고베지다 밴드 남가 공리게 있는 밴데 추기 잡에 세메 된주 아니 딘지디보다 저와다보다 저와다가 제바 교신 주바 된주 강가 비일 교회다 디규리아티 토마시아와레 다 디젤이야 뒤로 죽지 뱃난로 땜바 치다게 고주드잖아 아니 로자와 샤마생게 샤마생게게 가르키 비일 교회에서는 군두 땅 군두기 제바져라 디 비일 교회 이 개짐시라와 디 로자와 샤마생게게 교 다 콘리 안념돌이야 균년급 두드잖아 균년 벽에 캐버리 로자와 캐버지 땅 아니 자가기 아니 벤지다 딘데 냠도 동안 콩기 냠돌 균년디 아니 자가기 캠보 수다 나가시다스 콩콩이게 줄도와 군두당 군두기 제바디 디규드잖아 아니 제메 도트 비일이야 겹차 로자오 샤마싱게 가냐지 디네 디 제절이야 다 뒤럽 제비네 뒤럽 죽집에 나올 기워래 여기 로자와 뭐 로진 진지성 뭐 로마 마케벨로 주게 아니 마교엘로 주스냐 공캐바치 몰로자 같이 모지로와 코나인 로지 리지스탄페 로머 아 마교엘로 주게 아니 갸가기 체마 아니 벤데 최자기 제베 체마 남지체 남지기 제바 쯔베지바 아니 다른 신기 하와르 체마 남지기 제바 샤겔르 체마 남지기 제바 디게디 강로 피일교 다디 노디 디게 나로리아 다 갸가기 체마 텐주 고츠브네 제 규리아 고츠브네 제 규리알 할음 체마 군디 규버제 아니 벤데 최자기 체메 아니 초베 야라디 텐주 할음 르츠르차레 다 디게 규르브 디게리아 튜럽 죽지바 보돌리아 관한주 벼리아 다 체메 27도 되네 안투즈르 지네 체마 닝마 저기도와 여기 체마 닝마 세마리아 사바다 닝마 사바 마케벨로 주기 규버 텐제리아 아니 체마 닝마스제 다 디제리아 놀리베시르 네치제마 아니 슈가야 몽몽데 시럽 규르 망고죠 디게리 참상바 디디나라네 남제다 리티 모셔 신다 강다 디부도 규르차 세마닝메나 다 디디잖아 규르 모셔 체냐 자치 못인데 주어 말다 알고 뒤즈 막 오시 규고 제단 치스 별 테마 타리아 슈브 타리바레 체냐 슈 타리아기 아니 멍시 저거 디네 고조차레 다 세마닝메나 놀이야 뭐 가이슨 대주 디게 매미 유마 봐 다 디간데 조디한테 디게 자리 제질 조디 벽이 규르 디게 대주 디게 교르와 노자와 가오베지다 마교에 로트다 콘남니 샤 로자와 샤마생게 콘주 쪽을 제베 아니 로자와 주인의 덴주디게 디규르제 다 치유소 제마시오 타리아 멍시디야 어 멍시디야 가르선 덴주 자기저 어디게 할음 규르차르다 남지다 디규르규르무쇼
5: 샘볼 힌게 콘투 힌게가 센투비디니 펜종 롭지 치미 리슝 루블링 페르지브 첸카기 기겐 체모와타 시람 심주 로멜로비 겐가완 덴실라네 체미직버 통마르 치다 체네 갸갈라 타와타 티 갸갈 유투 피게 치다 충와 티시 리슝디 통마르 페르 치다 구츠 소고 모드나웨 낭튼티시 다치메레 세나리아 갸라게 헨게 초 무투네 이나 벽이 켄와 림춘키 체미직베 덴추 페르 구츠타 체미직베 공지키 덴추 점추 체미직베 티시 벽이 캐추 덴베 직베 슝루시르 구츠 소고네 모드나 귀인베 헨게네 뒤도도 세나 유슈 팅디 강준 시리 책임 시베리체 순참 다시응이 레센디 좀지 저경 사급 세준타 십시 천괴 난켄 바산츠라지 응나 시메리체나 양갸제요 헨게 슈딘자워

0: 中央四川五连旗地层忙不谈念图金动切地让点顿修堂日不行行界七列旗接驳接错了永乍所给库里面不给预备金都古为策脚给你你是松明牌明都才预备明图接错了永乍切地盲错给德国唐林堂接错给三千独林给扣切堂 개요네 베든 총케 조주타 베든 종탄 추 갸탄 조주 땡키 쳔리 생길링게 장종기 천도 사투 켄덴 싱조 퇴내 원조 체도 집체낭 튼 님스리라네 생게 총어 지는 그리
1: 이자라 사투 켄덴 싱조 퇴내 원조 타 싱조 닌진기 켄레 표도 규비 지도기 지우 천도 비오시 结果人的中共马真基南长松索街军队托永大前塔区门文国同学街塔这组等等当地培个通共塔西区四川塔重庆基马斯塔拉泽北大街塔这队丁色切入工地当时关桥从多让用穷基正月底层起罗安县军事部村土培个三队行走列批界基偏这塔南京基列基恰个塔科色西区塔
2: 配合区别起归归这块我就接不起中间社会卡起吞了一个蒙些塔吞共给了一下起来了偏北四九界的命令我就接不起四川和重庆给从来吞做塔提醒起来给吞米电视电信营中塔行走吞在来轮洗澡他能行长城给苏州塔冲着特朗甲给所起贴了一个别的顶色接不起
1: 前段正宗土贼的人呢培个起来起强龙地区塔当晚央滚中阿扎内墙每段从给恰不的宁直撇下三段日记每段给正在所天天给吞在文桥前时四川塔重庆给宁晨起来起南站马脚塔吞了牛宫吞在牛村表达人民这对切的 同埋，杨梅基段段让咱们注意些。当我这些话行呢，张雄基云南前去，或者这段给南水送的四川塔重庆去去了，陪到马桥来塔了，用完了以后呢，军队相对说他，叫你不，行走团在地主所在塔，人群通讯，因为所里所开公司，我就给杨梅七把，跟的当地，陪给行走了西昆前塔。
0: 表达前，听了边界区批给了人呢，让地解决了一下。三年级，表彰军长免去跟送军的，当上是陛下，现在哪段？但咱好么难的，我真的是嘛。你前三个班，表彰军长免去跟送军的先到去玩，让军给忙错给地摊了水免去给回库明的，地摊了水免去了，给狗母腿修起了当地。 文真天啊，给吃他，米不王不接给女伴当接他，规矩女伴中单，王子村给了过境车呗，地摊了水搭接他，中单所免去人行去，地摊了水免去小区南昌人，就出给，屯前西区西松，免去跟具体东区开公司就不得，地摊了水免去他，地摊了水让地有钱给，每六百七女六十多万他。 可是不去吧，去不去不接了，让地人心去免去切土给有他。王不军见问过了，女不开钱养点预备，女小人滚他，王不军见去卡着鬼土给鬼谷他，天干之外有不是？先到琼二行呢，记录你到你三个罗村土，将用给免去根据贴在电价有切他，目前出切，金针不合作。 地摊了水，让地有钱了。周军国车，谢东改命你四处当内，我为进京去东追给林塘，联名女骑四句扩追车的，忙错给地摊了水，没人去，苦不扬土当有不是？新开林街，每日团结一团，规避节庆，周真年续冲的错多。几片人团，你们吃的哪里？我追那个谁？
1: 你瞧了，让军长等我来接吧，跟着去去，跟军给三八当个去，趁用了点内。
2: 屯镇了工地洞，抗雄老三集团去流沙装备，明天屯镇一团规避集中，招征给，连续冲到朝西，来这趟监狱区别来接吧，加他那就休息不是。连续冲到头，抢送给太内，明天屯镇一团来屯去，孙杨团别别准他。
1: 송지기 고대시 신라베 계세네 내전 아 개윤슈베 내지바 미리기 직배 송로타 미리기 지금 침수라 活领不他 空都去吧, 且用心。 因为罗先生, 张永琼等位, 列界本演这句期, 查到他车技, 送至他用切的, 张永给列界他, 给允许别列界别, 当增速给, 书记切的他, 切顿所穷, 所至也许所, 罗琼车站罗穗, 且过云南前给国内别的, 即所经路停着前期, 偏穷三不准吧, 无关给读书, 列界别用心。 三年级, 华洛平胸聪明期, 赵华解局, 龙洛期, 南昌, 吞记起不足下, 写着两顿, 等在他们那里, 我就能吃了。
0: 你猜, 华洛平胸聪明期, 赵华解局也, 龙洛南昌期, 吹签堂部, 迪浪昂查这一通的, 洛东古促行, 天里, 培育, 你来我南北, 赵华出擦, 你爱也, 龙洛吹过苍木去别, 龙洛南昌托木提人。 南昌秋游内九个初级，我们把钱呢落入餐饮餐点多水，顿吃鸭汤鸭东古街春秋通的，营业天狗比菜，顿吃酱鸭汤松东西街牛头出去的多。先到情况下呢，南昌天老长天聪明总统那不谈，天里让更整体给你人心气，差之女个三倍，昨天南昌西一不谈，天给餐饮色谱，明鸭东家汤我就怎么行吧？ 出国江北乡菜，赵娃出产人家身边，龙洛吹奏交松这个切吧。确实，赵娃居住他，赵娃出居这些身边，吃住南边女宿麻辣，恰餐这个切鱼。啥土准备？前夫你跟女婿身边，老秀拍醋给，色破面阿东家面就咱们身边天呢。明儿咱们领去色破脱血给，龙洛去来拉仓位，前夫你跟女婿身边，老秀拍醋细致多。
1: 面看起，华西面看起，面部满布点着雪呢。前列前看满布，文件面具切过几扎西边多。小陈两团，你们这里哪里我住那个里？满座了，轻轻过山的云里啊，得的，亲身给面具写书，龙树就有勇气。平常跟穷面看个人呢，进入你东西这种旅，到处被菜军人前列前看满布人呢，文件面具起，切我别个的下。 他定给文件面具里，四川罗平华西面岗给院长选拔他，平常工程面岗给邓伟给书记选拔他，院长何建坤给内车别，日记开签给筹备营的，普及青年参加他，亲自前面青年参加，党能新营的查在青年参加，人工查在青年参加，人内参加，级别青年参加。 王在青年参加所前列忙碑同内是一个他，前列给面具去全国都有留下。但这一个难度我就学不赢了。即文件面具给推算你，进入你东西这种类道具被拆旧提啊，日式版本人气，学不出最旧他切个内，人工给出最坦白怕一不他，你吧？文件面具去的赢了，平常用全面干起，托是坦白。
2: 国定面具重新都一不他，面干内有一呢，他是冲击对龙点进去，他红蓝新起，嗯，对就推你把这多。从面具他恩格格等的水平呢，他定给文件面具，使用外所解决一不他，查到他车间的一呢，人没贵吧，恩格干全多，内部人一呢，日进开前起，恩格进来干全没多吧。但查到内恩格嘎达的一呢，平常用上面干起。
1: 接近给几大了土耳其呢？面具写不出他，文件面具写不人不信任别接的人呢？面把他们呢？恩给搞出他，再用我说恩给搞他的人呢？面干多偏些人呢？人没贵罢了，恩给搞出多了。但赵春天给三线的水平呢？恩给改变人不配，免当当线索去纯元现代人呢？点被打多多了，这对关键来说。
0: 三零几，你对伊呢七十九件事，那么些了，引起他那说，现在那么些我得的伊呢，等在他们那里，我就能说了。三零几，你对平壤工作那么些了空隙，毛无凝聚那么些我的担心，我把钱币呢，毛无凝聚囊。 랑종기 사자 망치와 진보 망부 콜규타 샬루규타 녹규 정규기 사자 카지르 차바타 강정원의 치워 법규 인신 도주베 최고내 조진인판 너리키 녹규타 실규타 녹취 녹규기 사자 카지르 강정원의 치워 법규제도 남시 둔최내 원조 수비나 진더 주베 최고내 조진인판 너리키 녹규타 실규타 능초타 시질 후규토 남팀네 차밤 강 총화 법규타 서법토웨 사제카지르 강 정원의 최워 법규 닝체타 호거 참두 청규 하서 시지 실규 응리키 후규 제수 진보망부콜네 퇴차람 퇴강 법규타 사제카지르 차밤 강 정원 법규 사제신다르 진보뇽뇽네 림시 망부콜규 콘키 사제 티다르 캄퍼지 최체 셔슈도 숨네 추파르 체규타 사제 카지투 최체 셔슈도 게 체규르도 진도 주베 체 중니타 조숨님 로게 로규타 참두 청규 닝치 너추 위규타 실규 제수 진보 망보 콘네 퇴차람 퇴강 퍼규타 사제 카지르 차밤 강 정오 퍼규 사제 신다르 진보 뉴뉴네 림시 망보 콜규 티링 너리타 너추 시진노규타청규토 사제신다르 진보뇽뇽네 림시 망보콜규 제제도 남시디 첸키 진도주베 최구네 조진인판 너리타 너취 서버토웨 사제카지르 강정원법규 제도베 테딘 싱조쿠이토 강경원고타 창고 추취 야구체구이바타 서버토웨 서쿠이토 강삼 찰바니메토 법규 제도베 조람토 강소타 캬고티브라웨 조람 짐주이 딘자르 이섭체구이베 청구이나도 생길링게 허우총 길면직 한키 진슈 잠취러 개용기 수리 친리 켜대 남자 진두르키 자가진보 당부토도 집체낭 퇴님은 치리라니 오주는거지
1: 예차라 중화 수리 롭조키 친리 켜대키 연락총두 지롱이도 니저종류 리우슝기 로조조시 대당 퇴지도 니르베 개용기 수리 친리 켜대 남자 진두르신라 허우총 길면직 한키 진슈기 잠취리이나 미리기 캐슈 있으면 되나 망수 니주기 전 한치오다 체리 캡티 규비 치다 비살 덴베 왕키 개용기 차가 지부탕부 톱시아 다신도 중발시나 로총기 민세 칸니 로외 벽이 소화지비 링내타 대당기 체리 캡티 레둔키 춘지지 이시 고종기 제호를 인데 자민기 의미진대 슈샤키 체리 캡티타 호난 평균 양제기 최근 원고지배 주둔소의 진첩체시 다 진첩체배 증리는 로외 산의 티계 배우 소화지배 퇴공기 내자 시소바타 수균기 배우 소화지배 감수 증대타 대립기 레베 차세 내 원고타 순생기 도시 양제 등섭체내 고대는 순염대바타 미리기 캐주타 체내기 배우가 타배 로외 배우 소화지배 균진 사대타 캔덴기 치젠 주용타 원난 평중기 면주 냠레 피게기 중재 지도 점등체네 로게 배우 소화지비 캔덴 증내기 뷰다 갭대 동조레샤 다디 개그증배 카디수 자가토바티니 로고 총기 민세 칸기 체내 갭대기 레둔타 캔덴기 면주 조정라 캔덴 체피시리라 로게 배우 소화지비 증내 균증 피게타 중치 수리 냠제 사드 다능신 호난타 편중기 면주조교 제 변제 능이 충배 순염 퇴배 방구시장시라
0: 생일링게 참디립거 팅디 편중롱 천년체류콩 벽에롱 천키 성교를 권두 군총시배 리체나 저리 슈배낭 퇴카 참머 징배세 니주슈주부인
3: 신뢰 무강 편중 연락 무강 기 무병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게 편중 능양도 뷰제 토베 피해제제로 중국 신뢰 유가 편종 연락 유가
4: 平常龙青年青年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老青年先输赢。
5: 你在第一档了呀？你呢？

0: 고든데마 주버 와라 뎀뱅외부 시바디 오다 딘데지라 코고레 뎀바 시바디라 콘동고데 송스만능 신 초니기 고든데마 요아레데 다리디가 그 뎀바디니 장고 장샤타 엄마 임바 뎀바 딘두 임바지라 문진난국 요아레 디나 치다그 난세 당보 뎀뱅외부 뎀바 시바디 고려야이네 모두 시바이 다샤망에 치다게 낭생이바 상왕업 세워주고 니고는 어디 슈그이 다 상왕업 세워주고 시바디니 근데 지금 고고교아드베스나 바상체 루알라 배고야기 양마나 상왕체고야기 튼다지라 믿제 디 배야탕 상왕체기 치두 근데 튼다디라 대다지 자제 튼강티 근데 시행기 신수 뭐죽배 튼데마딘데지라 쓰기디 제자 등을 더 다듬어 대티 가르 고아드 베스나 배상치 양만나 상왕치 그 튼다 주어라 디 고아체버지 제자 디 배상치 그 치도 튼다디 머시버 체제 딜레야 대다지 자제 대다디 자와 티 내는 누버 가르 튼으로서나 튼다디 양만나 배상치 그 튼다디 미션다게 시스 머주베 전댐베 남바딘데지글 야이나 어 상황을 보댐바 쓰기래 빼지 차샤베이나 테 마든 테 베시 테 마슈 테 멀럽아 제바더보 돈도 상황이나 상황을 보댐바 주버래 덩을 더 대대다게 터니에 담 양만나 상쟁을 보댐데지 고아체버래 상황을 보댐베 급러이나 남배차네 로알라 콜레야 캐주지 요래 캐주지 컨데지레스나 코다 송스베 강사카 미시라 상자티 상원 차외 칠 테다자데 텐디 셴기 신수 머주베 텐데마 딘데지 꽈라 알라 디마이나 로알라 톱자고자라 테베 아스르더네 텐다디 하마쿠니 이야기 강사지 이네 가르나지 쓰고다 고추고 말 로알라 테베 아스르더네 키랑게 깨제 디시에세 유디 텐다디 하쿠고 로알라 제잔 디베고고 로알라 제자 고다 손심베 강사 감미시라 상자티 배상체액이 튼다디 상황체액이 치도 퇴다자디 튼디 현다게 시수모주베 튼댐바 주버딘데지글 스기리스고야기 내가 당캐주디 시에고야기 고바양 다가랑리 팀마드스럽두자네 팀미현달 마딘스고야리 마딘스두자네 나당 코랑게 하쿠고야리 러니니 팔아야 깨지디 시에두자네 러니니가 튼다디 하쿠고야리 현다게 싱마 제당 현다게 신토제 딜레야 티다자제 팀마든스 시어로와라 제당 피주치베 규림나라야이나 고다 송스베 강사식라 자와레 마도지기 유두절로 도제요마레
1: 신계남부초 공감상 단다이키남초의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폐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폐겐 다주의 리비에 고라 치리난시 유비에 세나 엽쇼
0: 제다기 낭수 숨바 다공을 보댐바 로라 디나 외부왕도 시시에베 낭내 제다기 낭수 숨바들 로라 다 두둥탄 다가는 신게 대 누구 시소하게 되니 다가라 고아체버 와라 다리데이나 다그 뭐부터 와라 오나 다그 뭐부터 시바디 근데 지글 고고고 알았으나 다구는 이당 제외 뭐부시글 미제 얘네 대다자 대다자 왜 다 누버 가르톰을 해서나 뭐부터 다른 이기 이바 때문에 지글 고고고 와래 공도 송스만 능신 다당 제외 뭐부시글 미버다 로알라 오나 다탕 대외 뭐부 시바디 근데 지금 고글을 해서나 뭐부디 나를 이기 인배 된된 뭐부지 세부 시바부로 봐라 다탕 대외 뭐부 시를 민내 쓰르잖아 뭐부디 나를 이기 인바 땜바디 매매고래 다오나 대이나 제제급수 중외 다구탕 제기 조화된배 제자세 주발라 디다 조화요래 금제 가려서나 최태리기 최강기 다구 수탕 수임이 세월 칠배 누버디 열발라 제자 다리 대시에게 나구 외부된바 시바디 근대직로 고구와서나 다당 제외 외부식로 미제 대다지 잘 대다자외 근데는 외부디 다 능이기 임바 땜바시라 시바인시 시나 금대당 제바레 턴도 다긴고부 땜바 시베 제다 테당 조아 탐보 유바티아 공동어도 송승바레 테대학 나데 대바이나 누바 카르톰을 봤으나 테니에디 라레메고바 코아 제바담 딘데지레 빼나 차샤비나 녜 누구테 Nyanyugu tesiru zane ngadila dagutang zegi zhuwa denbe akigu yidi chidu zane nyugu di nyayimba dreje che di sewar chewar wala Nyanyugu tesiru tedi jarje nyugu te da rengigi ngobu yimba denro chewar dhubu wala Da pe di nengxin nyay shamu te Tsu tu tang shiba dhubu, daga nang shingi nye lam te su kyun su ngam shiba dhubu, daga nang shingi nye tu tung te pa sang la dhuro se sobe geja shielu yuba te da changmai gupsu chungwe te da su su, daga ngubu tenpar jugu dhubu la. Da daga ngubu tenpar jugu gup dhila ya inne, yang nga zo te za mwe che, ngon da ki gu di ji yu ba la di zha te yang nian yang ki kye ba zhan jie di tuan di se wa li na ju ba re pe cha sha ba yi na nye du dung di wa la nye du dung di shi ba dabo nye nyu gu di ka te bu shi ba ji shi ba gup gi di shi ba dabo pe ju che cip li ya yi na pe ju dang cho ba re wen yang tuan ki kye ba di ka re se na nian yang ki kye ba ji yu ba di ni se bu shi ba re di na nye 외부왕도 시시해버래 치다가 낭세 숨바 다그 외부댐벌 주버디 고려이 다시하면 쉬어기 치다 낭세 시버디니 파르부 외부댐바 다 대시해버 파르부 외부댐바 시버티야 강사 파르부당 지외 외부시는 민네 니네 대다자 대다자와 대 외부대 강사 파르부 임바댐바딘데 지글라 시어기 유버디니 세부쇼버디 등어도 다탕 시행기 이와 잠래 고든 된적인 남반도 있는 공두시에 배 다근어부 땜바 시바디당 다부리 빼라지 차샤제 슈버이나 빼나 공기 파겐티 심바상 시바더부 당은 신기 키기 탭디 날 야탕 시바더부 제야 시행기 궁의태 함도 진민예 시바더부 당은 신기 저시기 함디 네 권바 이시바더보 시바더보 다탕 현탕 지외 뭐부시라 민네 데네 테다자 테다자제 뭐부테 강사 파르부 임바데마더보 태양 공도 슈브능신 디급라 다고탕 제이 조아덴베 제제 체딘데직다 조아 탐부 요르와라 공동원도 슈에게 낭드디니 자와르 외부왕도 시르 귤시에베 시부 소세골의 야이나 양어도 잠시바이 다테데 전기 죽도 시에발레 치다게 낭세 숨바리나 자와르 숨바능신 뒤지왕도 니노 숨으르발라 뒤지왕도 되니잠 땜바 죽베 추골라이 다 자와르 뒤지왕도 니이노 시에베 된다디라 자월송배 치간디 튼다라에 양아조 망구천재 난리야 시에민딘데지 숭요리 대바 당니 마옹배 뒤니라니 죽바니숭데 제장 자월 뒤지왕도 니이노 니이인바지 땜바데데 시베 강당 강이미디 자월 무대한기 공발로 미세워지데 망구천재 今年的第八堂，今年的毛白。 tu ni la jube namba ni yores ni bu su su kang yi mi ene ngan zoro sewa denpa de zal tu ji wang du ni yin shi be ni bu su su ni da kong long ode song ma neng xin jing ne ni tu deba ta ji shu di karas na tu maung ba denpa dinde jik la ni la kogu guwa de dao na ala ngen la ngato di ngode mo shu kong la tari de xie ge Deba tang maungba shiba di kende jigla koku warasana di ngundi che di kachimu shiba dwe. Da benna cha shaba ina geba ina geba, turab ina turab, lo ina lo, dawa ina dawa, chozo ina chozo. Daga nashingi garja ina garja. La soba tandala dobe gejigma yenje tang. Gejik ba menje le yan na xieba de, ruwa la gejik menje xieba de. Dao na, geba yi na, tante geba di le tebe, geba kongma di kare. Deba ruwa la, turab yi na, tante turab di le tebe, turab ngamba di kare. Deba de, lo yi na, talo lo di le tebe, lo kongma di, deba de. Dawa yi na, dawa di, tante, tu di le tebe, dao koma di deba re, daga na shingi, chozo yi ne re, garja yi ne re, changma lo ka re, tanda ru tebe, gejima, di rwa la gejima yenje di kyang rwa la, da gejima menje di ye ka re, maungbo sha da re, rwa la maungbo sha da re, che zang, di ka gui de tang maung se ki di, kui che shi sungye jiwa rwa, che shi sungye di, da lo tang, da wa tang, geba tang, turo kang tang, kang yi ne, Tantar tebe, gejigma, yenje ta, menje di la, teje, deba ta, maungbe, yewa di sha gu guwa la. Ruwa la, nganzo, ngunzi nanguwa ki tanda di ina, ke chimu shibuji reisang. Tao na, tuji wangdu ni ina, nipu soso di ina, kongdo ngunzi songsima nangxin, deba ta, maungba, sebar, jugu gu ina, tangmo nganzo ngoto shuwa di, deba di ngoto shu. Da, tu deba dem tete, tu deba dengu ina, da, tiang, 세시지 샤빈의 근대지기로 코고고하러서나 개바탕 다가는 신기 두럽 초제 까짜라 속바 단달대베 두 대베대마 시부가지라 세국이 유바 세부쇼부르와라 베라지 차제 슈부이나 룹두 콩마 대세지 시에비나 룹두 콩마 대세도전에 깨제디 시에도전에 단대 룹두 딜라 대제 니니 룹두 콩마 대 대베 이바 세월 체벌을 봐라. 다시 빼샤 안도 빼 무투샤나 디그레 나서 쉬운베 투디 로그데메 시바데보. 단다 소 개제 디셰드 전에 소소 로데즈 레브를 봐라. 로데즈 레드 전에 나서 쉬운베 투디는 주 로그 중는 로데 요마르세 시바데보. 다 로디라 떼제 로디라 떼 단데 로디라 떼제 lo kongma te shiba debo. Da daga na shingi nganzo besha na digri, nganzo lezen dila ya chatsu na shiba na, lezen kongma te sidu zane, lezen dila tebe, dene lezen kongma te, deba yinba denbo. Daga na shingi, rikbe tarwe sumzengi tu te shiba debo. O, pege lugyu tola ya na, rinne yinne re, benjo re, yinne re, jiyungi, Targe chimu di turub dunbegalo chungwaru wala. Chezang anzu turub dunbegalo chungwe tengu ki dindejikla, nezu dindejikla deje rikbe tawe sungzengi tuteyi shiba dabu shedu zane, da lugyu ki geja shedu zane, deba yinba sebu shuburu wala. Chezang kondu shebe pe dige tangma loa ina ngar song simba tang. Daga nanshingi debe tuyishikla teni teta jaje tu di deba dambaru wala. Teyang teta di. Tu deba sewe minshi dan draje, dine tu deba sewe ar juba dine ngose tebu shubu re la digabge keju jigang re.
2: Tandani, Beijing ki chuzi jubdun daktaji.
3: Kama nge sengur.
4: Sembo linge gonggamsang. Shamla zhisi ne gama ngay san yuru nyan zhen shu yin. Dema takbi jie dun ting e su rin. Jie yun ki zai ju chumre gugu dun tu qir qi ni. Qi sar shu yung zha qi bi cong dun bu cong dun cheng xi qi zhi ling yun para. Jina ju bi cai ji yin ne chu yin para. Jie yun ki zong ne da xip cai lin qi bi gang tang chung chung ki zhu ba tang. Cong ni cong bup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Sempolingia Gunkamsang,

Number 2

생각 남초 디링기 리제가 제출되 시별리 전디 순점다 시행 딩디 리젠기 십시 천괴 난캠 부산 점들라 단계 전라시 남부 층은 진리젠 센시 나와 닝파우네 더 전화 시행 링게스 된 작업

0: 간단히 삐진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토니는 멜롱 딜라 세파르츠
4: 망정 망법이 준비 어디가 이제 지금 아니 소수의 차동기 유리 딕 정도서 준비 쿄왕 송도대
3: 팀제 멜롱
5: 생글랭게 공감사 단달랭게기의 생구초배 레전디니 팀제 멜롱 레전지 알레전 조정 쇼겐 디기니 생글랭게 팅디 팀로 셰디 지베 낭세 레체나 투제니 데 메베 녜줄라 이토 켄게 조그 메고라 팀즈 발함라기 케베 타송 제체디 세디 규능지
6: 제들랭아 팀즈 발함이 다 팅상 안주 뿜만 보지 럽다 침모 톤제 아니 공스다야나 레고 어디를 내가

0: 시가 두고 어르 봐. 답이 대바 푸베기 아니간 주 양신 조만서 사군이 아 메모보지 양 된지 켈레서 달 친제 레가치야 된지 그 고가라베나 레가치지 두 요리 틸라 템베 레가치니에티다 아니 단다 레가치 유케 아 공스티 파케 니즈케 아니 존이테 마로마로 두두 Teringke chobe ti ta karirese na tenze jirese ti nalo la ta choshi ti nalo la tanda Tzoki ene shudu jangken se a ti ta tanda kapa Korang gongsi ti na lega cheche ene lo ju ya ge chabar dhuwa Korang ki tzo ta na gongsi ti na korang ta ji tsenpa chi ki ene goji che Tzo korang gen kyu ya ti karirese tono gongsi ti nalo ki Mishu tun kong se a ti ene gen ki nyerese Ta ti jitan karise ti horse na ta gongsi ti nalo la Ani meya duya ta, yana gongsi na lega chinye tenzu, ani ji lopchon zhaya, sabchon ke zinja zhaya ta, gongsi na lo ki me tenzu lega chepe ki, ani shugo ki ta zhivu yagdo ta nye ta, ta nang sing ki, ani gongsi na lo ki me changme ki, ani la ta, ani gongsi te ta ki ta me tenzu ta zhewa, nye zu ki zhewa tenzu go le lega chinye, korang gen ki nye tenzu zhe dowa. Korang tena lega cheche, ani lo ju, ya ge chab che, da lo ju ge chab de, ane tuzu rumbo shibu cha chab raba. Ani tenze ke, da mishdu, da shugo kar che dosu na, gongsi korang nye pa chu, ane gongsi tiki tingwa la, da lo ju te sim chab shugo, gongsi ke, ane korang jo re, da lo ju ya ge chab shugo, ane tuyu ten ki, mebe nye zu ke kenja sti kundo jo re, da kenja sha ma sha keo ma re es, da sha gu ma re es, nye ma ane gongsi shenyo do, ge chan de shenyo do. Da tele de, ane gongsi ke, Kenja mi tsi ma tsi siya jorba teta, ane siya ma siya siya tingi loka resi, ane lakpa tu chirang oni siyebi nasi, chirang tanda genki ya ki lega ti, ane kenja siya ma siya teta, zo ki gen, ki nye ki tingi tsenpa jino yudu, ane kenja siya ku resi, ane korang ki siya ume siya yu samari, ane shugo ta gongsi ki, ta korang ni, ta kenja jie ma siya zan, ane gongsi ki, ane Koran ta lingon ni maa tuyenpa sopta tenze ji kunyi paya penchu pala kenja mebe kundo la xa ji nesu tu takchu cheyo sari. Ti takchu cheyo sari, ane ninja ki ta chungguan la shudu jeo riba. Chungguan la shudu jeo mdu, ane ngay thangpo chungguan la shudu jeo mari. Ngay thangpo tanda ngan zu, tanda dungju khan la, ngay zo dungju khan sa tere shudu jeo riba. Ti jab je, ane shugo ta tere montu mebe na chungguan la chi, koram thangpo nyingba re juyo sari. Ta som shu ji, ane shugo tanda joshi di kawa le edusa na, Ani jiaxu qi ji, tori mi ma chungkwaan la ledu. Da jiaxu qi bu korin nangdu, ani tanda da jitang qebe na korin nye zo dumchu kan gozu ji korin tangbo korin nipa ganga tanda di, ani gaba korin shio yu sarba, choshi ti shio yu sari. Da shio sabshigo, ani korin ki da ya shudu jebji kari shi yu rsandi ya jiaxu qi ji, ani korin ni pensu pala kenja yus, lo ju sim chabshigo tanda kenja yus, kenja sha yus. Ta koran tini shegu sari te, ane xe zang ta tanda kenja mendo se ji, kenja xa gu mendo se ji, ane koran di gongsi ti ta jawa jena, ane chanda tunga mes, ane ta di koran zo xia tere xia. Tani koran xenda xia ji kare xa na ta kenja ti ane lo ju ya ge chabu shugu, ane kenja ti jitang chebi na tuyu tenki mebi kenja ala chimbi shugo ane korang oni shebi na gongsi ki jawa tenki che chabi re ane gongsi ki tanda da korang da jawa me se ati chamda tuyuma ma re se je ane tende ya jarshi chigu sarwa da jarshi chibi korang nangtu ane chunggan ki da chunggan ni ju da tanda chunggan sumpa le gorwa ti nge zo dupju kanji chin chabi re da jitang chushi te sepo chong chabi re di yintu Ani tanda kaba tiki ta chungguan la kanche chi ya kenja kache che to sana, korang ki pangta kache to sana, korang ki ani nidu nishu tsak chi lo dawa kubi chi chi nyinga te, ani tuyu tenki mebe nye zu kenja saya chi ki yikto ki kenja chi ya chungguan la che to wa. Te che yendo, ani gongsi ki ta tiki kenja ti pangta zhu mes, manzhuya jumzan kache sana, gongsi ngoni shebe na korang ti kenja ti shanyu mes. Ani di kenja di korang ki, ani susu ki, da korang tanda tsenpa ji ki uchi riba. Ani di ki wangja di pechu tangji karayasana, gongsi di ki tezi di korang la bini yuza, korang ki shugu, ani zunso xe xa ju tenze ji res, ani ke lingi me lupsha. Ma zi ba, ani gongsi di ngoni xebi na, da gongsi di bai di yinsari, da lega chelo che tangzo bai ya bai yusari, korang chu ki kenja xa bi korang nangto, 직촌체제야다 다 때를 때는 애네 중간고는 시에비나 다 괜찮은 거 내려 주말에 야나 괜찮지 두주 가두 시험이 다 때를 때 땡기 제고 두 애네 단대 가봐라 다 저랑 애네 뒤에라 제돔 지겠어 제돔선 가서 벌써 나다 지단 괜찮가 그 티셔츠 난다 해서 말이 가봐 공스티 가봐 코나 내가 제 제육 공스티레사 다 이나 디 괜찮 관계 다 미 티셔츠 갭 그 두주 당 신다 던저 애네 두주 간다 딱세 가바 코란라고 있는 이유 바르바 아니 코란 오늘 시에 나타 지 테즈 자 투약에 아니 체제한테 주고 이 바탕 데 반다 제이테 사레 니바데 카테도 선나 팅오나 콘스티게 아니 니탄다 듀르 슈비 바 콘스티아 신다 콘스 만다 바데가 가르치나 지 툼툼농 주 진예 콘스 인지 지 사르바 니야라 가바데 데 게세 친유도 콘주 신토 유사레 신토 디 나로라 아니 가베 가르시에도 선 아 다 굉장히 샤마샤 초스 케어 마레 샤오 마레 아니 로준 심 차버 와서 하르다 아니 시고다 저랑서 나드니 이니 나다 레게 저와서 참석이 있으려면 안 친구께 타지도 말이 간에 이니 타지 우리 세야다 딘디게 자시 비슨도 딘디야 제사리 다 제장 티티용도 아니 공사 티게 다단 제비나 아니 단디 까바 코랑키야 중앙으로 제비기 반다 다 굉장히 좋으바 대다 코랑 딩우시 기계자 동서 백견다 심보르샤스 진짜 과연 유사르바 대대한테다 중앙 고려 당보하는 자 고려 이반의 자 관계 가는 원지 제도서는 공식이 된다 코나 주기다 중앙에 쉽게 제정조 로드 튠바 아니 다능식 반다 그 접조 제 두두 제장 될 때는 네 까바다 공습파 따로 주게 잡히고 언니 등지 굉장히 샤 무도스 굉장히 샤 매우 컨트롤 세게 인스 뜻된게 제샤 다 니바데 가르선 다 굉장히 샤 매비나 아니 가르시르선다 다 응아주 단다 예주 굉장히 사저르 예주 굉장히 제참 사저르 다 응아주 제겁라 디나로 가르시르선다 로추야 게 잡히고 다 공스틴 내가 제 로추야 게 잡히고 아니 다 뒤딩기 제빙에 주 괜찮 된데 제라 뭔지 지금 유스 뭔지 지금 유스 시어레 다 뭔지 지금 유스도 이내 괜찮 샤고 말이 스메스 다 내가 진행 오는 시에비나 다 뒤 조인다 코나나 봐서 야고 센로치 아 当然，做公司呢，那个钱不少。但公司看这经营上，所以说，顶那公司的那个推出人流看这的钱越卖，但等着等着了，只要见面吧，那个钱不少，人家们就那一多个人家的效果的是，第二呢，叫人家给一点钱给工作了，这边给王家的文件的是。他把头，俺那俺说，他那就是顶那老人呢，俺那那个青年给，但他搞把可能他是接不着钱过的是。다 코랑 테르바 단다 겐자 샹니 겐자 샤도 문도 수도 겐자 샤도 테르 라카제 제도 겐자 티 첨더 튠 두 문도 단예 게 디세바티 그 우지르바 다 디키 우지 지키 아니 겐자 마샤바 이토케 겐자 마샤베케 아니 수술라 첨간케 아니 니가 가지 미티 메신다다 만자바케 아니 하고르바 아니 공식이 코랑을 팀 망보 다 겐자 샤도 뒤주 로추 유차블이 이내랑 굉장히 아주 발라 안도 굉장히 샤나 야요리 샤고르스도 코랑 샤고 말바 코랑 마세바 마샤브시지 엔디라 아니 코랑 수수키 아니 노바 티 겐치드 수수키 고거리스 텔라 데네 다 공스키 팅만 굉장히 샤고르라 코랑 키 마샤브치 르바 슈고 아니야 굉장히 코랑 다지 땡기 주말에 시게 심도 다 이나 굉장히 주말 속다지 키운데 티 중간 키 잡죠 메바티 코랑 탐포 님자케 아니 다 굉장히 샤면 부 군도 샤제 아니 공스키 다 코랑 다 군이 밖에 예수기 저와테 메바 수바타 티 참샤바티 참 마티브 겜도스 제자 아니 코란 문튜디다 조시 참티 코란 쇼디제 다이네 견제 참샤 차부슈고다 코란나 벤조 관계 에니 카섭 디스트릭트야리 테다 제샤그르 봐 참기 대변난다 제지 코란로 중이데 코란티데다 로망볼레가 제사브르 봐디 인도 에니 로중이 기찬용 글라자들 데지 코 로중이 찬용라자데 치직다 숨통 등장합 중 가조다 모모 고르도 아니 코란티데 콘스티나 로추숨다 아 당아리가 제도 데르데네 코란 ke benjo ka khasap de chi job ji da nga tong du ja job ji da mo zi ji ka ma nga de ste sha da mo da ste sha de ne da le ga sho bu de che za terin ta cho shu ya de ka rin sen da nga zu ji ta de le nam ju ji su su rang na kan sha cha de ga bu shu wa de ba da ben chen terin ti na ka pa ti ne ko na san ba da ke ma le chum no chum no na ten ba yo de lo ju ya ke cha shu tu tu ten ki me be ki ne zo ken ja re si ji ne ma sha ba de yin du da ten ji jun ji ji mu du su ba ben chen da nga zu ti na la zo shu ya de ka rin sen tu nga zu ki ken ja ti na ga ni yo re ji tu ten ki che be ki ken ja 대전한 다티바 푸베게 통로가나 튜딩키 메베킹에 저기 괜찮아져. 디카르시에도스나 지티 미디타 콘스티나라 무투 로추 연치가 내가 제차봐. 다 로추야 개참 두수로 정보지 내가 제디고 얼봐. 다티 튜딩키 메베 괜찮 콘트롤 좋으리 나다 제 말에. 다니바디 카르스나 아니 콘스티다 하나 참바티다 아니 티니 튜딩키 제베 괜찮아봐. 벨잖아. 아 로치니나 샤슈로니샤. 다 로스바디 카르시오스나 다 튜딩키 메베 괜찮 공도조리 지 아니 다티스 카레 편토 바카레 여선 두 땡키 메베킹 예조 현재사티 아니 공스티다 다 디 내가 진행 군이 발라 아니 두주 중부 다 군이 게 내가 지약 참샤야기 두수 디 땡키 메바 아니 코란키 질라자 나자 신기 쳔바티기 코란 제베게 신다기다 용바든조 지 땡기 제바든조다 두비나 디스 야유 바르바 락바도 은행 안조다 지 주마 로 오즐레사 손나 아니 지 게유슈드 아니 체주 땡바 신다 만자베티 탄다 두 땡기 제베다 두비나 시타기 야요레 제장절로 되는 안조 뒤에 진짜 망보 통유다 로 망보 내가 제펜잖아 내가 사디 인지 뭐지 슈네 칸 슈디야 내가 서 맞다 배잖아 딩이가 안데 투뉴다 배잖아 다 계지 진예 진예 아자라 인데 로망보 로접주스 괜찮지 내가 제제 슈어도 왔다 로주스 있어야다 야나 디 모다 당년 소다다 야나 치로 그 난주 단다다 고송니 소다다 텐데 로망보 내가 제네 안데 로주다 유차부슈 야나 지 내가 로지 켄자 로 켄자지 장요메 바튼제 야나 켄자 티니샤 아니 마사 유션 주튼조 지난 건 시에면다 다 뒤에 메베 녜조 켄자 콘도 지야테 자자자레 다 이네 인치 민치 파조 공사를 친제다 마 켄자 샤로 지스르바 아 디수수시 고월에 디수수르바 당 고월에 진나 제타 진나 공사 티게 다메 켄자 샤 고다 야 대샤 첨바 망보지 기티 마샤나 고수수지 쇼펜토 요베스 없다 삼당지 세우무도와 수수 저와 뜬르바 저와 뜬부티 인데 판다냐 르바 티지리 다니바디야 대샤 첨바 망보지 고 첨케 에네 아 시자든조 야보 유바 학바도 다 단단한 주기 라이난자 아니 참마 단다 자체주다 저와 유두야 추라 다 로주다 유차샤서다 야나 나 주발라 텐니게 다 로지지선다 로니니 땡키 제베게 괜찮 다 개차샤다 드림 다 괜찮 텐숨 바시바레샤서다 야나 아니 로 담보든 게 지난 괜찮샤 문도 단다 문투는 아니 나 주발라 뒤 땡키 제베게 내조 괜찮샤 도스나 지난 게 인치 문제 뒤샤 미슈 라소스샤 미슈 드림 조시 티나로 계속다 지지 마샤나 저기 좀 찌그리스나 디 노르디그르다 찌바다 아니 xa ma xa xa tini chungkwaan ki ane kwa lin tang ti cha ma ri cha zang tila teni ta ngan zu tanda ji chanpi nang lo la xin ni kencha xa ji le ka che xin pe ki ane na xion ki chokpo chokmo cho ane zha ta nang xin ki ta chanpa ji na le ka che ji tu ju mangpo chin ji ane ji kencha chan zu la sepo me pa ki ane xin ta ki chokpo chokmo nama cho ane te ring ki chobe di chanan nama cho pen to po xio
1: ngancho su yi nam ngancho su che do bie zun chi ge yue tam cha long ge lem bu tho ga zi che du mao bie zhe lam tho pa jie che du ngancho ni wu nan jin bie huo ni yi meng mun ta da yong su si nu ngancho ni qi bu zo dong ye le ge bie ge me yi yang da mi zi leng bu dun bie zhi mi yi ngan zu ni jie zhim ki gu zhuo wa yin di qin gong ki bie mu luo zhe nang bu xie ngan zu ni jie zhim ki song ge bu xi yin di lang chu mi do ni de chung mi si ngan zu ni jie jin ki lang da wa xi yin di jie jin ning ji tie wa du mi si ngan zu jie jin ki jie ri tian bu zhi jing ni 탈롱기 쥐람 함도 숨신 난주 제팀기 제지 튜브를 시작해 딘 흥기 누구 비교를 쌓니 중매 진이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튠다 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교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듄글

0: 내래 신한 삼수 통기 아자양라 디는 까비 가서하네 범요 년수로 시기
1: 언지
0: 아자양라 진우 돔스에 되네 토부 가셀이 할 때 내래 마마 사이 금생 가리나
1: 범모 더 돔스에 디 강배 팅리 아이는 하장 탁배 접으시게 되어리
0: 접으러
1: 더 접으디 이는 돔스사지 가봐간 데비 내래 안코 담부치 제피게 심제 소스 마사비 용구여리 제잔진 제이도 이는 돔게 구딘로제 다 캥홍의 탄탄는 신내 신다리아 도시제 딩디주주제 대토여다 더 돔 딩디주주제 대배급리아 이는 돔키 강배 딩키 부간 폐지다 치출 학점증요는 창매인은 람사인은 수수 돔드 다제대 생활비딩알이야 담부치제 탐제니 돔디니 이내마 마사비 용구여리
0: 不敢吃醋了 阿不老董事局的刚别干的呀不蒙古听这有人
1: 有的但提议呢董提呢是属于属于几次来的给他们就对于什么起码我也不听这一年压价图纸我那董提熟了啊但呢董给一年呢是属于属于的双鸭企业气度 哦，顶地出租车店哪吒，下面呢，偏也去堵车店哪吒，顶这个边也开始，我们买边呢，俺刚别讲的，不有这点的偏也谈不起什么嘛的。到底呢，或者简单的车，人家个车，他下面呢，对吧？是的，他或者是的，顶这身边个边啊，呢，不的个，长么偏就等我要打。啊，没事呢，就都是这边个边啊，到东西呢，他把顶地出租车店边，是不是多啊？因为呢，全国脱离啊，到东地这是第一两个不要买的。
0: 금제딘다고딘로제딘디초조제데비는다디촌난디니기부여마지어팅제임비지어아재양라디규한지초에나리야토예가돔망체니어서드데미나조단지조이네데미나조도오지부모돔리아지망고여리이네레포마랑게나원충아유콘조야다튜무이케주지여리튜무이케주지라어
1: 前的冬仓不落去，刚不停的下降爬不起来，人工是多的是呗。问题是，冬仓妈呀，伊呢吃了人为，刚不喜悦的。
0: 前天阿姐养啦，很多嘛最痛苦妹妹冬吃不停这药呗。
1: 你看看对了呀，伊呢，米林和妈呀，伊呢冬吃药的是，冬的伊呢，那么也批准你个吃糖球的这心痛药是的。冬给吃糖球的这心痛药的是啦。
0: 冬天明里呀，伊呢吃进冬西，
1: 但冬天伊呢拿菜去处理呀，捏了呀，炒瓦汤，俺爹呢，他怕出不准伢伊得吃这松节，俺可能就是，得十里七个二十三。哦，我那冬天还想吃不有个这是吧？是不么？他的对于伢冬天把的伢哩，俺那年年不是吃的。哦，冬天他退休不吃酒的，蒙古生不多啊，炒瓦的点子。
0: 아니,그다음에
1: 통외토리아이는 돔게 체토 담배다 차와기 굽디에 토리아이는 돔수수 숙분에 담배다 코어주어리 코디다 칠로기 커우 단체배 지리아 안 추시난다기 아니 제지딘데 몽구치리아 교조유타 안 디는 칭아다 두경한 주 통예기 돔게 신몽수기 정부시에지바
0: 오라
1: 원디 심예기 제도지
0: 很多人能看了呀，这个旁边的呀，我最切不信。当天吃完的蛋白给不了呀，吃大的那胳膊吃了蛋的那胸的蛋吃完了，俺姐姐的吃了蛋白，吃大的干了右边么多，胸里呀蛋白吃大的干了呀，伊那不加一个姐姐的药嘛的。俺那听这云对的，吃大的干了呀，不吃加素呢，俺当天看就完了是呢，胸里呀蛋白吃大的那干了怕咋子亲戚，俺不得伤害重要的。
1: 但也开始是不是蛮钱买呀？哦，这次预备吃的呀，蛋白、吃的、干的呀，多么容易的，说不透明的了，更有嘛的。看来是人家冬天说不定的，咱们先为难点别吃了是对也有的，吃了第一呢，这次的弄不定的没有所有的。
0: 这样啦，你要考虑了呀，冬开始了呀，土有的是一天这是变了。
1: 日本么？但冬开始读冬面对，当然就是说不要脱贫，那你包括大点这呢？哦，没区别，那我点这样写的。
0: 冬开始面积，整不退出他。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구르
2: 세마블힌게 공감상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구르 년춘쇼인 라자 총계 청관취기 디규닝바 결서 제비레 튜 모티 피신 유진 세시다나 델로 몽유고 통주룽아타 제주동미 듄제다니 퇴산 직지시동 듄제타 저유비 디규 응업중입시 결서 제바규 총미 듄네 차진 리규 댄디다니 망초디 기나 나외 퇴토 동유임시 니세 듀마라 나주 총계기 고지 송칸타 사칸 맨제 송칸 신조 규기 송칸소 존내 크고 용라 특별 렙시 규지 저규 듄투 베니 망초디 대자 겐송 제입시 니튜 현재 총 참문 공무 총재 교회 몽유 고르치 숨제 십시구 단위 로저 총유 남차 레주 지워타 남자 대니 롱유 접수 시직진기 정주 로드 말라지 임시 남자 대표주 제지 망소 기초타 신조례 튕기를 코에 로왕이 천시 갤린투주 임시 개든 킹의 수진 예시 지급칸 대자례 튕 흉례 칸타 제겐유세 도담 체배 산에 카키 니가 고순 시슈 체로 당토 니네 레시타 더규 팀규르 치규 그런 체바타 레드윤 소중 아니 산에 카토 고십 체바타 니네 카 체동 고제 레시 토니 체토 주지 체규 메선 로규 본가키 레주 서치 나토 자미 고주 고주 주니 고십 체규 개용 개녀 쇠진키 뒤법 되자 진나 댐부 종입시 사르괴베 지금 뉴주 주니 시도 체불시나 다리기 개도용의 수진기 제시 진인기 토렌 초수 중인이 제시 듀닌기 공명 초수 중인파라 랑계기 뉴주 슝람토 뉴주 사베 랑코르키 로소킨 제주제 듀튠지타 책동스마타 니제 로소체 두치 니동숨제 니쟁아타 족동 주제스마티 투유송물에 자자 납중어치 사신이파르유 列琴 계급기 뉴주 슝람기 셰슈크기 로소 지체 준규로 균투 크디다니 미마망초라 대외略기초비 록서칩슈 갠송제윤시 개둔킹의수리 중국매마사지막툰딘제샴주강토 렙지장규 중국수시마마장규라제각토니 로고주코와 전수수의 제둔조의 점서초유토 주자하상대외유바타 年수윤인듀나 교육매딩체조 니슈저지라 내린슈유시 다딘기 점서토 점둔규 주비구지체유바타 샹장유기타 준이최조소 各地对接那把年久的明朗通运队纪念纪念特别细节。这么做的记得古别切银胸安尼内松其实了国业有他应该托你谢谢结局有他他把每天拆做送去搜过了年龄学习中国美满观看你这次结年明马小国的杂谈国的四句狼错的一切章的天堂不如超用的军人电别国年明马小国的杂谈的四句狼错四句切不是以前呢 정크 좀래 코주기 멍시 체바타 멍드 응로라 제도로 체니 리치 체바 도남투베 파장 예미기 자단 럼루제 라타 체디 자단 투베트 좀래 타주 정신기 뉴버튼주 견종 체니 존네토 튜도나 자단 파차 숙지타 라과르토 튜도나 자단 숙지 차니 응즈 덴부 용규로 숙견 체부 티브주 고순 체규 인비 내시 체유시 진데 주베 체 뒤님 파라 창준기 니도안 자면서 뛰는 저번에 롭진 롬의 군대 류체 전초 급성주 소송바 초보라 닌 잘해 묘시 제주 오연량 간기 창준토 직류토 변바타 자개 등마 전두연 협대 중요체 진비체 유진 전두르기 변바민라 제시시 다유바타 창준총기기 민도 진지란기 소대 딘시체바타 로니기 진쇼타 경슈럭체 랑고르기 다딘소 창준총기기 村大娘체체 유시 팅급 这个就超用的准心不谈直接拿错其实就你这座立柱头其实有事以色列及亲戚比萨尔奇其实给你吉鲁萨兰图家对因及三年雄子旁提议年送国家年因及以色列及内地区来各种切不了联络就引起他以色列他因及我了直接对你下边出顿写送以色列及因及其实民的顿顿说过他
3: 인지 北京龙井年轻业工北京龙井业
4: 丁州丁州了松在训练也能辨别考了我心气
0: 丁州丁家给歇欠点点让先去厕所了点送去
4: 点点给让去丁州丁给切点他丁州丁给歇家丁州给吞进了活动头了
0: 点点给让去丁州丁给娘娘抗疫能求
4: 第二年
0: 第二年
4: 陪个龙井去
0: 丁州开这列钱银

0: 다다 탕부 탕부도 화시하고 그랬었나 지 짐주인도 그 락다티 샤규레
1: 아
0: 다디나로 다 가가지는 온치슈 사가치고로 봐
1: 선생님
0: 다 비게로 정구 바샤들이 뭐라게 거기 다들 가리나로 봐 로마오 바샤들이 건조 조 누구민도 때 뭐라게 락다티 교수 이딴 건조 파티에 있었지 디나 다다 나로네다 지 지 지 짐주기 지 록데 다다다 짐주년도고에 미스베 다다 디니니를 견다 윤두 디니니 군이 그 가르스는 자동 신호 등의 자동 신호 그 변경 신호 和 자동 경찰의 지휘 소식 요 충돌 요 모든의 소화 사소지를 개발하느냐 和 디니니를 견다 윤두 가르스는 짐주년도 권도 락달 지순 쇼큐리스 디 가르스는 짐주년도 미스웨머로 와
1: 어
0: 수염보다 피기다 주주도 무슨 애비가 까셔요, 봐.
1: 어.
0: 이 탁탁탁
1: 시가자,
0: 가자 니슈 있는 니슈 주인의 주네 걸 정신이 뭐지 이남에나 그 집에 재미운 걸 봐.
1: 네.
0: 비가 양아라 주는 주자가 있는 스 구딩 사 제로다. 어디 됐어요, 제가 디 디랬다. 짐주년도 그 수업에 전 디날 짐주년도 그 다음 미수에 무슨 자 다다 디 디인데 가냐 지금 딱 한대래, 봐.
1: 어제가
0: 가지 짐주년도 부인도 뭐라 가지고 있으니 소 시계가 열었다. 저번 거나 통과 털 직다 먼저 직전에 계란 처비 기능이네. 계란을 다담 직 다저 저지 돌린 침모도 자 제제도 되어 있기를 봐. 최선 디인도 먼저 다다 침부 시나는 당부도 짐주년도 길 락대권도 되체. 독서지 시기랑 아주 지 락대간에 전에 권동부 락다스니 있어 뭐네 그 치마치 시기 락다스니 놈 봐. 네 금식 락다스 책 락다 락다나 락다 숨이 여지 그래 가지고 처음 거나 땅 아주 뒤 락 당부도 권동부 락다로 봐. 제가 뒤는 아주 짐주 년도 그 직 도담기 다다 나로네 다 온 치슈디 어디시 그래.
1: 인도
0: 발락다티 인도 다다 첨부 시나로그 다다 첨부 시나로그 당부치체 다 니우드 가레스는 짐주그 로다 로 마우 짐구 세버로 와
1: 그러면
0: 지단체는 마우네 짐 세버스 다 드네 짐구 스레 짐구 되게 쭉쭉 대샤요 마우도 고고 대샤요 먼저 또 제 뒤 구름대 먼저 로야 갈리아 직샤도는 강강한데 마우레 워워드 짐구레 기익 세버레 수 첼리 직도는 나로 나로 뒤뒤 마브레 기기 세브레 쇼 치로기 예고조디 정구레 차자 롱바카 나조치 미기 딱제 치디르바 칼로벨라키 교링가르도 미기 딱제 치디 케라 촌도롱에 디디엔 디디리샤 디요야미도 수르다 제가 타이나 서마르바 체지버지난 구슈 예버지야 체지버지나 앵기 앵기 통야 체지버지나 레곤 통야 소드는 거 좋다고 이봐 제가 디 서망사다 촌도롱으로 와 그거나 워 진짜 이어버든 아주 지 계급 진주 팀로나 전에 촌도롱어디 못다단 초고요 말에 다 있는 높죠 계급다 계급 출로 계급 망체 촌도롱어도 못다단 초고요래
1: 대
0: 좀 제 그래 봐 다디 계급 수수수 팀로다 계급 수수수 도담으로 와 제가 촌도롱어디 로 마우디 마우 통구요 말로 봐 제가 디인도 가르쳐서 다 초세 롱부디 가르쳐서 높죠 계급도 가르쳐서 강강한테 버디 로마우르다 랑 무르카카 우레스 제고요레 워워드 버디 로쟁구르다 랑 조주 초그레스 제고레 저 영어 저 당부드 버디 로마우르스 아니 디디 바브다가나 다 바마 바드라 통구르 봐 다 촌도드나 예버치 토염을 세다 나로 나로드 버디 로마우르 랑 무르카카 우레스 즉 당군에 즉 칼로엘랍다 나로브 좀 치드네 도슬럽 요제 아니 이거 디릭디게 있는 직디나 천도롱대 뭐 다 최고 열었다. 단 최도 있네. 단 최도 비게 익습치 최고로 왔다.
1: 익습
0: 최단도 또 슬럽샤 그래. 제자 짐주기 직 럭더딘 짐주 천다 첨부 신나로 아니버들에.
1: 레슬레스.
0: 제가 좀 니버들 싫지. 당 아주 짐주 천다 첨부 신나로 숨부터 가르스네. 짐주기 다다들이다. 아주 천다 남주기 개가다냐 저동 표지 사티. 저동 표지 봐. 디나를 직 터지기 직 전다스니 이름으로 와.
1: 디녀
0: 디미미기 잼지기 전다스니 이름으로 와. 디미기 유고 네네네네대대야그 전다스니 이름 레드 유세 전다스니 이름 카주 초보의 전다 주마초가 전다 각동고 전다스니 이름 당가주 전다 지단체는 이길학스 쇼르디나.
1: 제제
0: 요 이길학스. 차다 디인데 디는 아주 전다 첨부 지나라 지금 저기 다다다 첨부 지나라 카스부들이 다 카시부터 가르쳐 버렸어 난 좀 지금 저기 틱다 렘디 랑가를 틱디게 지금 저기 다다 첨부 지나라 안 시부들이다 제가 디게 나로네 가지 온 지출에서는 딱 안 주는 뷰 가가 있게 와서 당 연로 전 지단자는 고대 위치 존을 뒤 바로 봐. 말아 주제 도부스 김멜라 제다 미 슈브든데 도부스에 비게 고마고 세고야스 김민도 제다 비게 고대 위치 존 좋아. 제다 디인도 담바 당부디 어 지출 가리 인자 천다가 가르대야 틱다가 가르대야 로 럭다 가르대야 각돔 가르대야 짐진년도 럭다디 컨제스 겹냐 럭다딜 세순 슈규레스 Yang tamu cek, tapi ni betul kan? Jam juga lakta, lakta di ni betul. Tapi semua betul kan? Jam juga dia, tapi cendera di, jadi biar je. Siapa dia? Ani tiga dia. Tapi kalau tiga kan kalau kan? Kalau tu tinggal jengki, jam juga terdam dah, kerja jam juga cemlu terdam nalog, cewang terdam rata. Cangkuk kuali. 제가 생각나 장주 관리 다 재왕 토덤 당한주 재왕 토덤 인스고 열에 디게지 디슈 첨부 십지 시에게 열라 비게야 틱디에 세브 십지 개샤 차림이 샤샤르다 자 당한주 초봉의 날이야 다다 디게 디 만주 지조스나다 짐주스나다 코리우스나다 다 지르게 되었으나다 또 조금 다다를 대제 잡고 치고 오르다 다다 체진을 대제 로아 체진 바간주 다 신시 서비스 로아 체진 대장주 달리 달리고레 진짜 그 출시 대장주 다지고레 하세 자라 한 자제 다 저거 여러 건주 자자 진짜 그 체진 그 지도 저 인자 아주 뒤 아주 짐주 그 대자 나로 내 전에 이게 전부 시가 저 아니 명시 나로 전부 시든 아주 강부터 무슨 수식 좀 뒤 인부 인부체 다 뒤인데 다 뒤 나로 아주 마 십제 세비는 아니 가르시에 인고래 록다 가샤 전다 가샤 티티기 다다 제샤 디미게 가서 짐주년덕배 비게야 락다 치기 락다 마셔네 비기 나가커도데 짐주년덕배 란데 샤르바 란데 샤르바 야마나 뜨기 야마나 르바 야마나 락다 치기 르바 야마나 비게야 가제 비게야 계란을 십시 다 딱제 치기 야마나 계란을 치자는 게 봐. 야면은 비게 라바장기. 계란이야 가려서는 비게 지르 도담진이 주여. 난 익습 지러서야지. 다다지 국이. 야면은 안 인가 유보다 아야 지금 로고치야가 고고 유도 비게야 니데 데스지 비게 되다샤.
1: 네스네스.
0: 근데 지금 가서 다다시 저거 봐. 제가 가서 짐주 년도부터 이제 통유도 집에는 년도 서지든데 통유도 뒤 가로 고고라서는 슉 전부 숨 고고 와래. 제가 다니나 상해 이사치. 당구도 가서 년도째서 이부 비가 통고 걸다. 자다다 이제 내주 되면 다 년가 유해시고 되게 다 됐을 때도 되야 로아. 뻔한 대 로아. 로아. 지 년도째서 이부도 가렸었나. 내가 저 나가다 하고 그분도 아주 뒤에서 시키고 아주 뒤 유미 탑단 라키디 라스비 양자 갤런치다 섬린치디 디루루디 카고무도 비 루르체스 차브레
1: 네즐레스카
0: 예 니버데 지슌데 당고도 바우진 대인바 니버데 지슌데 루르체스 차브레 다 숨버 가래 숨내 나서 처음 건 날이야 땅아 카 지금 몰라가세게 킬라스로 와 그래 와 락도 가발라스 로와 아나 부글라스
1: 잘라라부터
0: 로와 디피가야 로교 샴디 로교 수스레 자다 카치무 숨 디가리아 카치무 숨 고고레 디네 가르고 그랬어 디 전다디 지르고 토덤 이와 시부디 지르고 토덤 이라 지르고 저 이 아 지르고 된자 숨겹 이 세아지 고고레 디 카시부드레 자다 디인디 용안조 지 디나라다 디게 십제게 전다디 제시 대윤데 땅 안전에 전 다다디게 주고디 안조 수수 다시 제제 아니 숨넘라 Lokta dindretu, lamdi dindretu, chunda dindretu, nyendogu dindretu, ruba, nyendatesa dindretu, shepshu rishu chus dindretu, luri chesa dindretu, seachi yorba. Di yudu, ani, tele denje, jimju nyen, jig totamgi timlu di, nganju shunglam di, karresen, nganju jokyogu gogoni, ta nganju moda mongu shubudu, ruba, chalabchiba gana, jig chalai langindu, jimju chalabchiba, labda, lomantia, 나라 저백을 좀 뒤에 살려 집에 가는 저교 고고 챔프 든데 질이야. ngancho shunglam ni chakin dinde chikal, dini ni dinde yuwa kaali. A gharasana, ngancho timdru, timdru di, ngancho shunglam dili, guandup ta yuwa duks chesha sayachin. Gezit kogu gorda, ngancho goda masunia su machi yungorba.
1: Regla.
0: Duks chesha. Sidi, ane gharasana, gu duks chana, nga ngara moja tangche tukuyu, ane nga kompa jebche kanta chumi, ane nga kanko shunche tukuyu, ruba.
1: Ribagla.
0: Dinde chi, yamena nga langko, dēja dhūgu yō, dīndē jīgī kērā dīmdhū gī dīshū dīdē nāmbē līmbū gāli yā, anī dīmdhū gī kārāsīnī, dīmdhū gī dī guandam kārāsīnī, anī nāngu chūngu dī nā tīg nālō dē dhūgu chē, shō yuñ dē.
1: O.
0: Nālō nālō dē, rūpā.
1: Bū dē rūpā gāli.
0: Nālō nālō dē, shō gī dī ngō chō dē nāngu chūngu dī dhūgu chē. Dē lī yā, shō xīn, chē tō sī gārē, kē gā tānyi nā, kuā chē tō sī gārē. Mata chunga tinglam sikri la gyoga gyonglam ka limdi sikri. Tili ya mata chunga jitanchi na anta ngombo kawa kawa jimi lu se mata chunga. Tige chosare kumja kuma kiawa. Tige nalo nalo de tukyure. Ta tik tige ta tik nyi shio zil, tik shi yuvche shio re tik nyi nyi. Ta shio ye de kato chosare mata che chosare. Te gyu che se tinglam re. Mata che ta anta se wo. Songzhe langgo rupa, songzhe langgo dike che, timi ge chi langgo shira dama tumye. Ana lakwa sawa yinba, khashe ge nga lakwa sawa yinba, ana nga pomo yinba, nga tuku naro nasi yinze jiao rupa ta. Tingu na chan jiao koro pi na nongyo re. Nga zo mato tanya di rang pi ge yi ka rupi ge degi tena, nga mato tanya di langgal chintali yi ksa chi mo dun, nga nechui laya ge, ranga nga chokin che koro, ranga nga nubi ki koro ta. Ranga chana ranga kuishab chayabda nga sem chunchun yinbada o di pomodi yaguchi yubda arwe nimchu chigi sun dinde maare. Ranga shenje mora shenje tuyongore, lemdi nguwa shenje tuyongore, lemdi zay shenje tuyongore, chazan susu langa la susu dhuro chi, siyachi gansin chi to sash tuyongum duge, di tos tuyongore. Chazan di yindu anzu kharasana nalo de mora chunga, gyoglam ruwa, di ye de mora che, Telam. Da che tu sa na songzhe langgo da mozha miluya mozha che dike dina le ye de che. Di nalo tinglam de ka chukore sa na bagwa dike chukore. Di nalo la bagwa dike. Dina chukore. Bagwa dina khar se ura nga zu nangguy se u mewe gamlo chugo gamlo ka bagwa yuwa namgyu nga zu den dung che sa che ura. Dike gamlo ka bagwa da numlu ku me kya jik lokzo ki nubi che che danya dike gamlo ki Bhagwari, di nalo le khari, di thaygyuk tinglam nal dhoya dike tseshi gharasa na gyama gyata chu, korea jizay gyama gyata chu yinbe gamlo ke bhagwa dike di nal rukyuri. Andra ngombo gawata, andra sevu gawe gamlo ke bhagwa dike thaygyuk tinglam nal de rukyuri. Tanga tu tinglam dike ngonshim kukorwa. Chetan susu langa susu gyu sudu ra chweba cha gyu, a chweba cha tenpo chi a si maare. Ngāriā chan tēmbu shibu chayi dē chū tōng sū, ngāriā chan tēmbu shibu chayi dē lē pīkē sīpsa shibu chayi dē mōrāgā pēnē gyōgu shibu tōng sū, mōrāgā khob tu tōng sū tōng sū sīgidu wāng khāchī kī. Rāng tē chūpa tē tēmbu rē, rāng tīng lēm nā rāng chī yā mā rē, mī tīng lēm ngō yō chē sī tē rāng chē sūn shū tō yā mā rē, mī lē kū shab chē tō yā mā rē. Chā tā tī yīn tū, tī nā lō lī yā, tīng lēm nī bū tī nā lā bāk bā chū chū chē, mō chā chē chū chū chē, sōng chē lāng gō chū chū chē, chū chū lāng gō chē tī kā chū chū chē. Timi pa tsube, manzo tinglam, da jiju lango chelam yusuti, tinglam sube nal chelam yorwa, ya chelam di nal chelam chiju yinbe, tuju pa piwe, manzo chiju di tando kalu waka jiga kawa kibingwe, yalan tinglam di kante ranga parte shasakdwa. Nyeja kawa yunye dinde duda, kalu nisum chi dinde kawa yungu duda. Kharashi gwa rasana, yalan a chuju nga chigaya parte shas, di kante re sin yusu dinde. Tāngā chū tīnglēm tī kārāsana, lēm tī chū yūsā, shō jīl, shō rīrā lēm tī yā sūm tā mā sūm yūsā tēlī yā, jīchū lāngu kū tīnglēm yōrī, jīchū lāngu kū tīnglēm yūsā tā ngā chū nāwa chētā, tīk sēvū tā kāp sā yōrī, tīk sēvū yūsā tīkil sā sā chikūtā, tīk sēvū yūsā tīkil, tā tīk sēvū mēv chā tī kāp kāngyā rā tō nā, tēlī yā kyo yūsā sā yō mā rē tā. Tila par chitana stigma, tinga zu chitana chana mima sishu ngon jota dindri kibu yunjul mangche di kao kibisha uru. Di par khopta ka tungsi lewi na di jik chana sawa yin giri rwa. Ganga ha kuoma ju la yungu marta saya sur cha de yukir tila tungwe tol rwa. Man zu di na la ya tik sewa yus di karasana shukai chuchu gyebne shukai chuchu jubabdo chuchu niri. Man zu tuyde wana chuchu sumruwa. 자다 숨지도 지주랑 관광 갈락스래 아마레 디가 이게 딜렘 디게 배 찾았는데 뒤 아니 신다가 삼자 열어봐. 뭐라가 전화원데 참가 접디 좀도 디 같이 지금 열 자다 아주 딜렘 뉴르 담버 뉴르 담디 주주 딜렘 디 주주디 주주 니니 쇠브레 디 쇼가 주주 때문에 주브레.
1: 주바.
0: 권다 딜렘 디 주주 응아버네 두번.

0: 부도레
1: 디
0: 사다와네 사파삼부도레 사파삼도 신지 이네 신지고 김에게 간조 지 개된 뒤진스 용어지 녀제 뒤진스 아니 사미 미 지 뱀바 니마스 니소 김에게 진대로 사스니노 페벨로 사스니노 저쪽 아니고 디날 개고 땜비 이외 뒤진 녀수 샤베시고 디날이야 냠주레 야 치주 이베 뒤진 나로리야 직 랑가데 모두 먹고 유튜 비게야 직 람데가리야 람시도 갈라 록 록다다 마우테 모두 구데디 국스디야 비게 틱 가우 잡도나 가위날 파야나 지그레 야제 비게 냠주 지그레 야 랑가데 야 된 차보다가 람시추 쇼길추 로용 규레 다 드네 냠주 제비게 이해되 지 야 야 된주도 어 된도 삼자 샤르장야 단 침제 커둘이야다가 틱 커둘 침이나 지주랑과 틀림난 무척 주의는 이내 파티그리 재산 카지 먼저야 니게기 사식계지 템버 봐. 드네 초조조 드네 초조스나 개매버 바르마 집지. 드네 아당자다 이내 파티 이내 승비스야 소르지. 로바 재산 디인도 맞어 틀림 나 셰비나 틀림 도세 예버지 주체. 드네 틀림 가르스나 당부 니버스자. 다 드네 나가 숨버디나 가르스나 죽음이 배 코리 틀림. 아,
1: 페이지
0: 도쳐다. 전화하고 자동차도 나리 니와 랑가 충어다 랑가 겨겨다 모두 충어다 모두 겨겨치다 모두 체지다 모두 대르치 박바스체 대르디나 박바체 감로 두고 박바체 디나도 주제
1: 당은
0: 또 두고 가지 감로 두고 되게 가래 강가 디나 상가 지게서 라수나체 되게 다르다 랑갈 메집체 파 밀파 파 자르베서 저 가셔가 모두 바꾸 비우제 받지르다 그게 다르스는 라노 어디 어래 미튜일 두고 알아봐 미튜일 두고 알아 야면에 가지 그 동대 시부제 그도와 미비게 격자 춘지 총계날이야 주주지나 질시주네 개주고 말에 도스디 체시다 대마치 두고 알아 랑가 결론에 땅제 들어와 동대 체제 야면에 권다 록다 체 로베 도스 당어서 개간다는 상관스 그도와 근데서 록다 도스 장다다 통도 도스 잡아잡자 땅제 교 랑가 막았으니 소리지 비가 겨울도 라 겨울단 주 남도 시행 말했지 소리 나 시행도 소리 라 직접 맞히네 비가 내비기가 어렵다.
1: 좋아하겠나?
0: 아니 비기 졸마 찾아 파 개도도 믹 따서 뒤뒤자 직대 알아.
1: 좋아하겠나?
0: 야면에 미글었대 알아. 어디에서 이 소리지? 차장 뒤날에 맞죠? 지 도덤 날에 가리입니다. 도덤 체시 가리이미 제왕 도덤 가리이미 뒤따다 가리이미 알아. 최대 가리도 내 최고이미. 텔레 수수 틀림 체제 딜 이바 컨테스트 체고 유미다 디 응원교기 가르스는 톱단 컨테 이미 디게 다시 메멍시가 아니 라라가 거기도네 라다다 제네 지그데 라 팀비글 지 노데 지 통제 제네 지그데 이 원자 통제 날로 치단 전의 통제 제 조금 여말에 이네 거기 통제 제 조금 말을 넣지 미도스 텔 교육은 통제 제 말에 통제 접촉과 말자 미동저 전에 동저 말하면 네 욕 말아봐. 세상 뒤인도 틱순배날 갔으니 죽음인배 고릭 들으면서도 죽음이면서 딱 강강 그래 봐. 강고스니라마 내내 감로 죽고기 나로기 안다 전국가 어디게. 김해기 왕부전지게 봐봐. 김해기 부부만자로 왜 비자집도야 테르가. 김해기 밑에 테르 테르가다 심지기 제약이 테르가 어디에 있나 주주래.
1: 네, 세기라.
0: 저 숨어디나 주주래.
1: 네.
0: 죽음인배 고려한다. 땅 왕부 견제디 박바드니 지게 박바를 살아봐. 디 박바드 공원 첨부 시오르샤 첨부 시오도 슉 첨부 시오도 쓰네. 배제식이도 왕부 견제래. 왕부 견제기 박바드 아날로그 뉴슈기 박바이 나다. 아나 눈물로 뉴슈 박바이 봐. 아나 공원 첨부 그제 인자. 아나 지직 슉 첨부 다 첨도하고 그제 인자. 디 코랑게 배중 오버디 왕부 견제기 치주기 코리 인배 디 틱럼디니 추구 코리 인배 틱럼나 교그레 스티어레
1: 네스 네스
0: 디케라 왕부 견제 인삼 비게 르와 모르체 그 틱럼나 조니에서 감로 박박 틱럼나 조니에서 아나 파게 추게 파주 나 탄다 메다 진중아 이제 겹로데야 가르스네 카지 왕부 견제기 치주 산데 응아주 자야
1: 디자인
0: 자녀들의 유아 자다 틱렘 디게 워츠베 젤이야 아니 틱렘 시버티 시네 미조사 틱렘 차르다
1: 네슬레스
0: 아쇼 시버티 간간데
1: 아
0: 장마때 바지 뎁세 간간데 아니 미조사 틱렘레
1: 간데
0: 렌시 항도선 디간데 다 미조스 데 스토여와 냠지 토여와다 어디게 미조사 틱렘레
1: 네세글라
0: 아니 틱렘 디게 예버치 지도 땅에 랑가디게 워신스로 봐
1: 네
0: 한 워신디 아니 나 주고 컨데스레 Nyaka dresi tengwa re. Ala, ta dosi che che, langa tumbi na langa dosi che yiwa che che, susu langa tingi che, zhungu orwa. Ta inay lamdo li du, mi di jimri nyendo gu, di lobzen sa chi yin la che, nganzo langa dinte che gyo sigi, ta nga tangarang zhuji che li yungma. Ta lamdo li dwa che du, al, nga lamdo de, dungu lamdo de li du, nga shio yin li ya, ka kyo nye yi rwa.
1: Zuo
0: zho wa. Rwa. Ya ma na nga, dungu ne, nga kato dhuni
1: dresin chwa
0: taikyu, rwa nga taikyu yi, rwa. Ana nga dhuni li dhu, nga ka chuni ma teo to, ka ma chu dhuni. Ya dhuni nga ka pe ma chuni, dokcho cha ma chu gruwa da. Dili ya teo to sora kya gata. Che zan di yin si dhu, ani ra ti langa di lamdo dili ma le kong la mi chuk chu nga shuri, dine ngab chu, dine sip chu ne che langa dili ya Chikdi dine nguidi li gyur shaa gare. Chung shishen, chung shishen penwe shishen. Nga duks.
1: Nguidi dili.
0: Chikdi dine nguidi li gyur shaa gare. Di nguidi dine pake mi shibju nguidi dhe shaa gare. Mi shibju nguidi di ta shishen tik raar ba. Tile ya barche di diya dhik shaa gare. Di paa ju jibi na bar tiya dhuk gare. Zata bar di ganzu tumbyu, lam tumbyu gale bar shira tiya gare. Chik lamdo, lam sumdo, lam shido dinde gale ya, chik tik zi shasa nyanam, kayoyen li gyonyen ben, kardu nalwa na kayoyen li gyonyen shasa nyanam, ana kayoyen gyonyen dine kardu chin shasa nyanam, zo bar tiga yuwa.
1: Yuwa gala.
0: Disubda du, buwaan daoshan shing shisa di, chik lamdi ma dunbe, zhugyo chebi na, dili ya, karsi na, gama chega mara dili, gom gyata nyi shudangari nye che. Ka chigli ya, gama chik cha rukuri. Langa zobu dindela, ta pewa dindela kama jiga yao maare. Ta ina di susu di nali ya, chetin jo yung gure. Chetin jo yung gure. Langa pewa dindela lamdi matiwum che chimi na gom gyata nyishu tang yung gure. Langa zobu dindela lamdi matiwum che chimi na ra ka yunli gyo se di jimdru ki chundi yu kya tik di dasu di ka yunli jugo le me kya ra di na na kardu le ya taikyu chimbrua. Zhishin che chimbrua, taikyu chimbrua. Tili ya. Chik lam zobu dindali ya kama chik cha nye cha gom kya tingi shu kya wadidu tiongkuri. Chataan ti totamla midi kama chik maray sikhi dili dili ngade kama chik cha shasadidu tiongbi ina. Chataan ti langa zobu da pewa yewa jiro chi. Ruba langa che da chunga yewa jiro chi. Ruba o dindali chugo manga dosa da chugo nyunga dosa yewa jiro chi. Dindali ki nga zu langa di ngosim kuku yore. Che zang langa chik mi chuk, lamdo liwe mi chuk ju ne rang jik tangpo moja nyamji che shoye de chuk yun ta yiga ta nga zu wala de du jim ju da su gi su su jik lamdi zha sha ya rwa da su si ju ta nga zu gyaga ta nyang jian tau rwa jian tau tau shang che ta di zha yun du kardu liya qin jie ta du yun nga jik da du ga liya da du ga de jim ju gu chun da zha yun gu de langa di kardu du si re Kaya le langa di sacha dinte che chosare, kato di langa sacha dingwa cho chosare, yuwen di dingwa cho chosare, langa di chosare, chache, di chaya yungu. Di chaya yungu di mocha chunga ina, di di ne, ka yuwen le gyonye ina, lamdo liwa mi pata mi chukju ne, ana ngabju ne, ana nyungshu li ya, ngui di mali kong la, chikdi, ngui di mali kong chikdi yus ne, che ra, nye tangpo, Shio yun ki dadat pa, lokta pa, tene kangpa ya num di loo kore. Nye le num loo shuk cha tene dadat jane yungu maare, nye le ya dadat jay kore. Nga pa yun ya laga chepa kya nyi. Ana nga ye le, tangpo mota chunga di, kyong lam na chukwa ore, tene nga shio yi ke li du nga, shio ye di, ka ye le kyo nyi yin su du, pa chepa ki kuruwa. Nga nye le ya dadat jay. Dadat jay sa kangpa di loo che. Numlim ya, nuya ki, dine yuchay digane gangbadi lue che, gangbadi su khorka gan su bue che, chiti che ure. Kure shukzei ki cha tu du na, parta ojini shukzei ki che kiruwa. Numlim, shukzei ki cha tu mende parta shiramindu na, 아니 걸어가가네

0: Panazu tuan yu tuwa.
1: Du du du.
0: Da di karasin, unay chan di todam nal chan, di todam di di chi tuyo amare. Azu karasin zemulin liya, rimu da, cuxi gane, dada zhuz, kira longa minba shugu, midi longa minba shugu, zemulin kwa chingya, chunda di tundu, changme kodo choya chiri, siya vruwa. Gwenja ra, ge yi chi tibi na, di, da, nga dina tangja nga chubi, ruwa nga, mori jingash dan sha yu, nye chubi, chugo nga kasu. Andi, 주초가 전다도 슬럽이나 디월이 이게 지문도가 도모주가스나 디게이 지상아 제이싱 메르바
1: 아
0: 디게이 신이 되려면 더 제이 마신이 되게 주초 말베 하나 좋아 제이 신이 되려도 지치려면 제이 마신이 주초 말베 제이 마신이 그 주비나 되는 예자 당구를 해 말해 가서 그렇대 저단 도담 디가네 도스 지비나 디딕스 심어 팀 차디야 그래
1: 네슬레
0: 팀 저러 가서 니마 모두 카카 맞춰서 되게 이 팀치 깊이 될 말다 대샤 알아봐. 죽어 전문인 같이 교수제 가르스는 굴다지다. 야면의 체리지 내가 팀척이다. 아니 내가 암 뒤주 규정부야 팀 맞춰 세야지 굴다지 전다지 들어봐.
1: 이제
0: 니 알아봐. 각동 전다나 니 알아. 자다 될 바 교르버. 자다 뒤인도 뒤날에 아니 아주 지 모두 체들다. 모두 충원자 같이 적었어. 모두 체를 같이 있으면도 모두 체날 종교날 체 주초금도 쓰기. 안다 세부되게 주초금도 아니 주초금 초거되게 카지 가렸으나 레저다 된데 레미제요. 아니 카마주르 주 개거. 저단 딜려야 뒤고골 된제 아 모두 체디 카주디 나론의 주면 뒤 퀄리티 된 거요 말이.
1: 잡아.
0: 접시 니 겸네 주 토마스 접시 숨 접시 숨게도 네가 가져요. 주고 그제 거 그래대. 뒤주간.
1: 잡아.
0: 저단 뒤인데 주고 체디게 쇼예네 같이 있었어요 그래. 쇼예네 딸랑가 디게를 두고 체지고를 같이 있었을 바야나 스디 야 딜랑가 나로데 같이 조금은 좀 못해버리네 이나 아니 라 머리충은 인자 랑가 집집제 쇼예네 같이 있는지 그래 왠지 머리충은 있나 나로데네 카이언을 교세나는 라 카이언을 교도 이언을 파주로 그러면 마주 용서대 동바로 와 라한테 다 같이 있어 픽 춘다도 픽에도 간 드네주네 아파트에 가서 라 더 고칠 거야 라 카이언을 교세나는 라 머리충은 있어 라 같이 됨질 죽으러 봐
1: 깊이
0: 격식 말이지 라한테 디나로네 같이 있는지 그래 인지문지 쇼예대 태고 말해 가서는 라마트 춘주리랑 거리게 된 거라. 땀 쇼예에게도 모두 침보되지. 아주 쇼예에게도 모두 침보되기랍니다. 제가 도스 제재 아주 기랍디리야 개그고 토덤날에 세시다가 열일라. 대고고 딜레 모두 체디글 때제. 아주 직다 찬염다 장대다 직 여말베. 직 장대다 직다 아주 지 세부유보다 이제 시가를 공개 공정 공공평산 대 시자 아무도 체들에미 카주스 주마초 그냥 체제 건설에 주스 매미나 아니 딱딱마 대해서 체도 와 체자 중롬극지 자기인다 조교구고 딱 고고도 모르 체디가려 딜 카주구기 딜 카주 접수면 도체 아니 쇼티 예대게 비어레스 제가 니에 대리디나 시야데 쇼예데 카주야 그 틱 예장 디 모르 체리야 조부 믹제 쇠브레 모르 충어디 날 카주네 지그레 원장라 모르 충어디 당분에 틱 날로 날로데 친제 야 지카 이연의 주르디 디 날로리네 모르 충어디 카주네 지그레스 인지미지 이해데 마테네 지그레 모르 충어디 다 체디야 모르 충어디네 주야도 아드네 중아 접시 직격이 니 모르 접시 직격네 카주 두고서 디 차네 용 말해 자자 대조가는 거 출국이 그래 그거 시작해 그 코르자 되지 랑가대 찾기인 것이 다 상가 되지 디티글럼 되지 디통자 되지 디젤 되지 아주 즉 다 시신 다 안전 줄이 시작을 봐 디젤 되지 디구지 차요레스 자다 디인도 아주 디토리아 상매 있습니다로 나스 자다 예 드리 디날이야 독스제 안에 틱 디주 컨데스이나 삼당 아주 디날이 아직 주 초거 열에 주 뭐 초거 열에 야틱 전다 지혜민도 컨데이나 카직니 주주고 로거르스도 섬 아니 제 중에 바르테가 독교를 샤섬 카직 최바르 받아 자다 디날이 예 디게 카 세르치단 베 디렉서치 예스 자다 디인도 드링을 없지 당부디 도스제 세세슈고 예스
1: 네세

0: ᱜᱞᱟ ᱛᱟᱱᱫᱟ ᱛᱮ ᱟᱝᱜᱟᱱᱡᱩ ᱜᱮ ᱪᱩᱭᱤ ᱛᱮᱫᱚᱝ ᱠᱷᱟᱱ ᱱᱟᱞᱟᱭᱟ ᱪᱷᱚᱥᱛᱩ
1: ᱞᱮᱥᱮ
0: ᱫᱤᱱᱟ ᱵᱟᱜᱵᱟ ᱜᱮ ᱤᱠᱩ ᱛᱟᱝᱵᱩᱫᱟ ᱥᱤᱵᱟ ᱫᱤᱱ ᱵᱟᱭᱱᱟ ᱯᱩᱭᱤ ᱠᱟᱱᱮ ᱠᱮᱫᱩᱱᱮ ᱪᱮ ᱥᱩᱜᱨᱮᱥ ᱛᱤᱱᱫᱮ ᱥᱤᱠᱮᱱᱫ ᱱᱟ ᱪᱟᱜᱞᱟ
1: ᱦᱟᱞᱮ ᱫᱤ ᱱᱟᱥᱟᱱᱮ ᱭᱚᱨᱮ ᱛᱮᱱᱫᱮ ᱭᱚᱨᱮ
0: ᱞᱮᱥ
1: ᱛᱮᱱᱡᱮ ᱛᱟᱞᱚ ᱪᱤᱛᱟᱱ ᱪᱟᱱᱤ ᱱᱤ ᱥᱮᱱ ᱨᱮ ᱠᱚᱴ ᱜᱚᱨᱮ ᱟᱡᱩ ᱛᱮᱫᱮ ᱵᱮᱞᱚᱵ ᱡᱮᱱᱟ ᱱᱟ ᱜᱟᱡᱩ ᱫᱤ ᱥᱮᱵ ᱥᱤᱵᱤ ᱤᱱᱫᱤ ᱜᱟᱡᱩ ᱪᱤᱛ ᱛᱤᱝᱠᱤ ᱛᱤᱢᱡᱩ ᱛᱚᱛᱚᱢ ᱪᱩᱱᱮ ᱫᱤ ᱪᱚ ᱜᱟᱡᱩ ᱡᱚᱝ ᱭᱚᱱ ᱞᱮ ᱢᱤᱪᱮ ᱜᱟᱡᱩ ᱪᱤᱠ ᱞᱟᱥ ᱪᱚ ᱢᱟᱨᱮ ᱱᱟ ᱥᱤᱜ ᱡᱮᱝᱜᱟᱨᱤ ᱥᱤᱜᱨᱮ ᱪᱷᱟᱱ ᱛᱮ ᱱᱟᱜᱡᱩ ᱥᱤᱜᱨᱮ ᱨᱚᱣᱟ ᱪᱟᱱ ᱫᱚ ᱠᱮᱞ ᱛᱮ ᱡᱟ ᱜᱟᱡᱩ ᱛᱤ ᱥᱩᱜᱨᱮ ᱥᱞᱚᱵ ᱨᱚᱣᱟ ᱱᱟ ᱡᱩ ᱪᱟᱞᱮᱱ ᱜᱚᱨ ᱞᱮ ᱛᱮ ᱛᱷᱮᱱ ᱥᱟᱨ ᱜᱟᱥᱮ ᱱᱮ ᱛᱷᱮᱱ ᱥᱟᱨ ᱛᱟ ᱠᱚᱨᱟ ᱫᱤ ᱠᱷᱟᱱᱡᱮ ᱨᱤᱡᱤ ᱱᱟ ᱛᱟᱫᱚ ᱠᱚᱣᱟᱨᱟ ᱠᱚᱨᱟᱱ ᱠᱚᱣᱟᱨᱟ ᱥᱩᱭᱩ ᱱᱟ ᱨᱚᱣᱟ ᱫᱤ ᱭᱚᱨᱮ ᱯᱤᱭᱤ ᱫᱤ ᱜᱟᱥᱮ ᱱᱮ ᱛᱷᱮᱱ ᱛᱮ ᱟᱨ ᱜᱟᱡᱩ ᱛᱤ ᱯᱤᱭᱤ ᱫᱤ ᱞᱚᱵᱡᱮᱱ ᱴᱷᱤᱜᱟ ᱴᱩᱱᱤ ᱭᱩᱠᱚᱨᱮ ᱛᱚᱫᱚᱢ ᱥᱚᱜᱤ ᱪᱤᱠ ᱫᱤ ᱥᱚᱛᱮ ᱡᱮ ᱫᱤ ᱠᱮ ᱡᱟᱱᱤ ᱞᱚ ᱥᱚᱯ ᱫᱤᱱ ᱡᱮ ᱫᱤ ᱡᱚᱭᱟ ᱫᱤᱱ ᱡᱮ ᱜᱤ ᱯᱤᱭᱤ ᱜᱤ ᱫᱤ ᱤᱥᱮ ᱫᱟᱭᱟ ᱫᱤ ᱱᱟᱞᱮ ᱫᱤ ᱪᱤᱥᱤ ᱫᱤᱜᱮ ᱠᱮ ᱡᱮ ᱛᱚ ᱴᱩᱱᱤ ᱫᱤᱜᱮ ᱛᱷᱮᱱ ᱛᱮ ᱟᱨᱮ ᱛᱷᱮᱱ ᱵᱮ ᱢᱟᱪᱮ ᱠᱤᱨᱟᱜ ᱫᱤ ᱜᱟᱡᱩ ᱫᱤ ᱱᱟᱞᱚ ᱞᱮᱭᱟ ᱪᱤ ᱠᱟᱞᱚᱵᱮ ᱞᱟᱯᱴᱟᱭᱟ ᱞᱩᱴᱤᱱᱟ ᱫᱟ ᱠᱟᱞᱚᱵᱮ ᱞᱟᱯᱴᱟ ᱫᱤ ᱫᱤ ᱱᱟᱞᱮ ᱠᱤᱨᱟᱜ ᱞᱟᱠᱛᱚ ᱠᱷᱟᱵᱟᱱᱟ ᱠᱚᱱᱴᱨᱮᱥ ᱯᱮᱢᱞᱤᱱ ᱪᱤᱜᱩ ᱤᱢᱫᱟ ᱫᱤ ᱫᱤᱞ ᱠᱚᱱᱡᱚ ᱞᱚᱵ ᱭᱩᱝᱜᱨᱮ ᱫᱤᱨᱤ ᱫᱤᱜᱮ ᱛᱷᱮᱱ ᱛᱮ ᱟᱨᱮ ᱫᱤ ᱠᱚᱨᱟᱱ ᱫᱤ ᱱᱟᱝᱜᱩ ᱢᱟᱨᱮ ᱫᱟ ᱠᱚᱨᱟᱱ ᱯᱮᱡᱮ ᱧᱮ ᱫᱚᱣᱟ ᱢᱮᱡᱟᱱ ᱛᱟᱫᱚ ᱛᱷᱮᱱ ᱟᱭᱩ ᱥᱟᱵᱡᱮᱠᱴ ᱫᱤ ᱫᱤ ᱢᱮᱴᱚ ᱨᱚᱣᱟ ᱛᱚᱡᱚ ᱛᱷᱮᱱ ᱛᱮ ᱟᱨᱮ ᱫᱟ ᱪᱤᱛᱟᱱ ᱪᱮᱱᱮ ᱪᱤᱜᱤ ᱫᱟ ᱢᱟᱝᱪᱮ ᱜᱮ ᱪᱤᱜ ᱯᱤᱭᱤ ᱛᱟᱱᱤ ᱫᱟ ᱜᱮᱭᱤ ᱛᱟᱱᱤ ᱱᱟᱞᱚ ᱞᱮ ᱠᱟᱱᱡᱚ ᱛᱚ ᱥᱠᱮᱡ ᱛᱤᱫᱩ ᱜᱮᱭᱤ ᱥᱮᱢ ᱵᱩᱫᱩ ᱡᱩ ᱛᱟᱱᱫᱩ ᱜᱮᱭᱤ ᱛᱟᱱᱫᱩ ᱜᱮᱭᱤ ᱫᱤ ᱥᱛᱟᱯ ᱫᱮ ᱭᱩᱵᱮ ᱥᱚᱥ ᱫᱩᱥ ᱫᱮ ᱥᱩᱝᱜᱩ ᱫᱚᱣᱟ ᱱᱮᱥ ᱢᱟᱱᱟᱣ ᱡᱩ ᱜᱮᱭᱤ ᱥᱮᱱ ᱡᱟ ᱯᱤᱜᱤ ᱪᱤᱜ ᱨᱤ ᱫᱤᱜᱟ ᱜᱮᱭᱤ ᱫᱤ ᱫᱮ ᱥᱛᱟᱯ ᱫᱮ ᱭᱩ ᱫᱟ ᱠᱚᱫ ᱴᱮᱵᱨᱤᱥ ᱢᱮᱨᱚ ᱥᱮᱢ ᱵᱩᱫᱩ ᱡᱩ ཁྱི ngujoge cha takap ti du ngare ha ma go che nakju ta chi chang ngujo de ge che cha re sam je pe jo lap chi chimne lo ma chi bo mi ge ta je tin de lu ro lap je ju go chi de di di pho mu di dam shung ngujo re dong a nga ju ta nga ju le sang ngujo son da dam shung da nakju ngujo de cha lu ge tro ge ge cha re sam lu du ju go nakju ngujo mi tin de ta tin de tu yin de kun ju 먼저 늑주께 텍스트 말했어 송구동아 제가 그 이내에 거주 뒤 구구동아 다토스로 그래 드네 레세게 로샤르 드네 참되께 께 숨루샤르 도스체 암절 인자 도스체 니야 열에 야한테 친다 가지고 바빠게 다 비디스 교련야디 가지고 지금 비디디나 된대어 코람피지 단다 다디 야고지 마코임 다디 인지 칼로엘랍다 테난다 다탄다 바바기 죽다 디겔린데 칼로엘랍다 미균한 도스탄 도고 야마르바 자야다 디게 체 디게 텐데어레스 차다디인데 코란디 돌이야 심전 나고민도 디 디나로리아 야 티시다 토네 마세브도나 안 대가 가바기 정조 루드나로 나고조 그제 시험기 후다바다체 발린 게고예스 아 토지치 테링 주기메 로브젠다 가시기
0: 토지나기
1: 토체나
0: 레카스킬라
1: 쿠슈나
0: 생글렌지 팅디 편종 롱티 닌티 레코 벽에 롱딘키 짐주 테지 시베 리젠디나 슈잠 다가시기 리젠 기족 동안 저 리젠나 토그르탄 갑주르 난겐키 생겐 토고 용레이나 니위네 토지시 슈기 렌제 쿠슈나 거
2: 자와 컨지 고르에 편종이 lalung kun kya pege lung ching ki xia xin chua su denbie sen kien cuo sa jua kang du pie jiang dong chua xiong

0: 别他醉了，他没把他。全用了条吧，他把店里面东西借给，大大差不些等于白样，存有。前段天六七零把他，你在军中前的，我去派出所托，这证明送给，当时他岁数几，你提拔他，送给我也不去感谢，等于不是。从头托，将用客人卡当赞助他，加起等于连接别。别的拉上那么大级别，岂不是给写住了宣达的这天？习近平去第六十三遍，中国铁柱电变制作零路的公变，录制新机铁柱他用切不谈。习近平去党作用公办，落不中他拉达定时切的，岂不是给这个谈？这算年不送年？岂不是给大学军女谈？岂不是给跨到三女？岂不是给老林的女姐三面切把拖动给我谈？陆军习近平去苏西南为党中央谈，采取积极用切割，王家托他们谈。中央给林路谈，林村透过长途当个线，林路中央谈，陈平中央他用车的，满足这对林路拉到他去堵车的，王家这边他在三宝里瓦谈，王家这边这时做的，在其退休一过年，王家追究了村镇切割，瑞松军东谈聚集前边，他们家那把他用车的，瑞松了我个前边台，拍到米塞康阳那边三路等不住我谈。南北公司谈，南北吃的，南北苦肉节他用钱呢。最主要我谈，瑞松那段两片两句结果。瑞松前面不把送西吉去各地当地，他嫉妒瑞松吞西面不说个，就让让他们去根据他去那么节省钱的。中央去电表卡接他，替拉他的薪水的光团团队南北吃不谈，就让人力作用了兄弟接不开了。天长啰嗦谈，天水作用了南京吃不谈。南美谈年长的来电把军动南部切的，切不是一谈。这个证根据瑞松国国阶级年收七十多个吧，当了土当谈当军用切一边，切不是一根这差点都苦的个性。人们看单位技术级，全用的当年表单位经过的同步，跟着年过的切割不谈。参考的空面，年纪跟你团结切吧，只有德系五年来空的，德国的切根苦的，就算熊长期切不是苦有几。两头都给我解决，年数能少。这个来过年年初比赛，记得主编蔡建宁去切着，让永强等位技术机胡长生去。他说了，中国政府错把蔡公司当局书记林进监督，刘爱丽接把他接着能少。胡长生去，让永强等位他师兄去测训练，刘爱丽他接把了各自去把他。中国政府错把团员准备拿。平常平日天，学习解决难话，托起起书包么子？平日边教堂，记住平日动手我就能省。况且，谈到平日，直接说起习近平去，平日来中国了难话，加快开心的广东堂。第六三遍，当给平常三句，拉大团结七八堂。直接说起习近平去，平途随时能个难话，松懈开心的广东，拉大团结顶十七点。第零堂，平日健康。坦诚多些阶级团结时，拉大团结成就了同进千年。制作人路听了前期平均三百组军前一趟前面人，中国正式操编我军衔，平均前边教堂制作平均台代表前点，卡点弱角起来团学生表堂，听了前期协助来的平均堂，听了前期所住麻辣出版社几天，娘们顶十千套，娘们几天共夹起多少堂。全年期特区年来出席团结切割了各地当年，年片年节用切割别都是能省。刘爱丽也，中国政策错别，即将书记习近平去加快开展的工程，落不上他拉大团结顶十七年，让我去历史对马谈，总谈向创作界人不松懈，所住麻辣族中谈，年节来日创作下动头吧，协助全用了七八错几天，代表学生青年。平常有人点个糖，别打空别用久了，都说结束不就引起什么事？刚几点糖，工会才加了洛杉矶进去，检查了蓝图，配不上。
1: 配给，健康不健康？健康级别，他是组队级别领队的，那么叫八位领队给你吧。这次九年，宁晨国组队也不谈，撒娇看的偏偏观众宁晨偏叫谁也不是，下面体育馆去深究学习。就比如雪糕天水期大东七桂吧王张丽给领地给健康年个温过七桂天推年七不点月。做比如说对健康店家天了 人女技术本地于技术不及。中国城里看区别部成都日亏女子塔库有新旧所以所长新旧吧。康氏昌起阿兰乔中塔南北工作库有新旧所给来团主不与。他定给领地托德西不采领塔温度东居来团体吹度切割的技术不及。南京七镇联系六千起给给起没话不让我们老美做不及吧。王国切起有人陪给人家女才过来心就切皮。他听您这立即这月来给冲这开机你是不至于。陪给健康苦有他女子问过恰恰来穿过铁外毛的短裤热外语及送不及。兰阔了面临南塔内容修局关注兄弟所局个。亲身陪给两个长辈嘴巴明蓝图敲他。日龙给嘴巴点呢南家八路的领地给健康马必得不求于。中国城里看区别部成都日亏女子塔库有新旧所以新旧吧陆续扬起宁切天开谢用女于。健康库有也过于别领地点天年前不点于及送别。中国城里看区别部成都日亏女子塔库有新旧所以新旧吧宣吧流程起。民忙不陪给健康苦有送给不啦妥难进不起于。俺最近心中来团忙不变心于。他的给领地的也不错突破了一切于其所不是。错的亏途就个各属于这个设备项目不提。观众错了陪给忙做出做什么啦用做什么出于。罗松给及南家八路的领地哪里也错不是。他的给领地托艰难去这算千禧把忙不培育不他。我们去千禧冲着他娘娘三个人忙不起那么预备。平均的你结构给这边多少十多对起吞金抗力就够热。四川行情健康苦有千禧不抗杨措所以所长选拔杨苗也。新年落了宁车没到中了请不应。错别杀退中国监委那么健谈健康电价松解作用切具体女不开心吞心语。他的给领地托别的切不具。错别杀对健康苦有啦送给铁外一样的投具热化切具及素质。我的社会健康苦有局的局长李小兵起南家八路的领地那兄弟谈不赢热过切不切具。我的社会社不妥协健康两线妥着了位。俺做苦有送给来团别我那些呢现在钱不多了他的娘娘三个长老君土里亚七个月去送不起。
0: 这个来库年年最别是南家八位领地各尼巴陪姐结合起健康西北托色对别领地及车地来团他们东中团上所立巴堂领地接近九年宁车的恩数高速运营不是各地领地及决定做你参加女的中退及杀多结合起健康西北托色对决努力及这段期间把提议不谈昨天领地集团前天延了领地你估计前约定领地呢三天南天中多了卡点交不谈现在及地约前年内阔开始谈健康地价松中所的地位举行的明年协助定时车运不是他定期领地及操作作为热国他们估计谈直接用这次的立足性又不是南家八位领地各尼别车至欧元天康熊烈康给来团吧让用从健康苦有天让从健康松中区出战选拔李嘉诚铁明儿俺做车至连间早为强年的主持人谁用我去拉他的车别团上所立着有些送不是昨日七六节健康冲着整团车至前行不谈将用去三年卡去健康松中来领去特别谈三条建安德西三流城市镇办管理前三年，让村的年外六村级健康西北托色对比冲着极端托安排的前有时让村健康苦有村的新旧抗体列入六三七末电竞中高铁让院村去结合起健康西北托色对比冲着安排的前期社会案西极建议团的冲着安排的前有时其列开发堂开往那边按村结合起健康西北托色对比六零七崔西堂贴贴图片，只有充值卡机了，贴个了军人能具，然后又有些什么事。 다들 링티기 조비 정신 응아위 치료 동치 초월할 제교 그 규지 제유배 장면 디가라 빨린 제초기 유라 주어 질랜 앞에 토니 남자 바위의 뿌리 교배 캬감 토자치디 린초기 유신 남자 바위 링티 급니비 초등 셰프슈 락다 초중기 긴고와 시키 잼듄 규지 제급 난수의 체력 개발 단계와 세모 제기 초진의 최진 시도 토바타 초신신의 링티기 비리 정신타 조비 정신 치료 동탑 제유 지수마세 초라주 지규적 급린한 대바타 교바장와 용탑 제디 닝체 고이 뚱게타 퇴니의 배봉기 닝체기 냠사타 사두의 나방은 바로 제육시 옛라 초라카기 링티니의 지규르기 체시를 더두르 제신 저지레 뚱창마 리죽심바타 링티기 제국카 고림 대배권에 니주 갤린체육시 리자정기 안주 링티 급니버니 링티 급당부 누르신타 자제당시기 안주 협공망부 치료개발 대한참화타 코나비 랑촌기 민의 카자규도기 교국하지라 민의 양타 내비기 대수된남외 벼기 대럽사바라 계급기 겐컴 시베토사뒤규라 귀수사바진유지 숨어시 나중에 배분기 예용기 미리 튼지 약튼 비튼크 구조도 체크
1: 디글레코네 내주비세 지치 군인기가조 장교조 등의 당기로브제 중화미리 직등초과 도시 땡주 심주딘시 중화미리 직등초과 대비 벽이 라린타 리쇼 사투기 집주 총도초유비 장중기 지조 천리 캐공타 당기 롭제 캐공 티신 롭신 카지기 칠레 캐비 중화미리 직균 초배 도시 땡조 고르키 죄든 조민네 베리타 십주나 유지 편중 롭친 중화미리 직균 초배 심주 칸키 기겐 치모 赵军기 중화미리 직균 초배 도시 땡조 지구티 숭미 칩수 쳬바싱 마인바 대자와네 마르스진 로 광부인라 중화이 롱아동기 시비 균진 체비 지균 속배 링내 시규 시기야 인시 소유비 라교종 지조 체리카 편종 심주 중재부의 조진 순바 심주바 미마 지링기 루규니 자와인 표산내기 루규 리바르 심주 치바르 천된 이처 된구부타 미리카와 종타 비리 냠지지 체규 조진내 표산내기 루규 세티 체디 Mabanga sabtu donggui si sumzi. Rangyongchung dengwui dangi lopje pyoge pyoge lingdi ki zumzi shunba. Zumzi ba lo yongki. Long sumdong haki nyanga pikyun chu. Pyoge sanggam ta. Pyoge miri ka war nyamgui chibi lukyu ki jodun zo. Nyanga sakzum chibi gyurim changmar kipa chidi. Zumzi ki toni Zhonghua miri jikdun chokbi nama si ji ki namba kali ngunba che yu ji sumzi. 十九村都托其列开边南位当前了今年日雄给谢给人堂点月了年年让雄给十人头拉连单位人堂样点月长美团结集团前的中华美的集团错过对局了日雄三队给来给不归其松日让雄就等于当个落着特教机构了落宿新旧部主任给给前目他不是人气 당기 롭드타 심주 딘시 뉴바 칸리 뒨비 체네 조 능규기 롭친타 첸십카 서규타 총기카기 당기 롭드타 냠규 칸리 체디 듀럽사바 푀기 중화미디 직균 초베 도시 땡조 체비 라린타 리슈마라 부숨 초소 동규 시솜지 십주 소류토 장교종 당기 롭제 중화미디 직균 초베 도시 땡조 체비 심주 딘시 타도 린슈 칠레 개발 라기 제유지
0: 대가리 군내내 주비세 진다 주비에 최진인내 최뒤님파라 사사미고로 법주니 균 주범매팅치 줄학삼 견진체바티 퇴총발의 매팅치 직사계 망도친유 대류 계둔킹의 수지 뼈니 토발을 조간타 유호도 용켄 주범망토 송외 터린타 타니사 주비에 그고 직류토 치르치마타 사사미고로 법주 난콩기 서주카기 주균 모튜 망도친유 젠보르치와타 ngaji tuansam jikdu chewa. Tixin, ngaji tagrin tu gyokhen mawa ta pa la ta nisar gyokhen mawa kechun ngayu. 주바 대장아 체규규 개린 차체 다사 메고르 법조기 견진 치슈 철다니 주바 멍투기 견진 제도된디 니지 주제레 튼 규지 내비 체규 신닝타 시제 닝지소 체규 망외 사초소 급제 주제 메고르 퇴바 동아타 고좀 퇴바 제와 소기 견진 치덥제니 주윤기 뉴슈 총도 당아타 주바 대장아 체규규 견송 체유제
1: 디글레 코네네 주비시 개등기 인의 수신 로고 총기 초매 종기 인내 유고리지 피해가 상부 총유 자라 토강기 리기도 내배 정중기 닝소 남배 초입타 당신 장외 구루하조 디니 개등기 인의 수신 유고와 조망슈기 내수교류 개용기 산내카기 강타마타 결과단의 유고도 주교가외 미망부시 초매도 좀내 강타마 lakib lungye chen ne la chor dawar libyu. Chome zong ne nubi chor su gyo na lamba tu jiwu mula muji tu ne yu. Langkor jala chongzu libji mutu jilam gyu dun tu gyu bi. Sabab toze mi xedong xibge yi guru la zui langko jong sa jo. Diga ne gangda mar la zui jam tu jo se go zuk si ti imri. Yugo wa liu ya xin ki
2: 也就是民族忙事儿准对民族你给人给苏达恰别错了大碗儿用不赢云中接了客户生不读其松不是古鲁拉错了大碗儿刚他妈的贵国月蓝巴图一杠给东镇错他人们家教提醒读书忙不解于紧我这个他对四百遍人民心透露清别如果为乌克塔塔 6시 提醒 심칸키 계속제랑 최감 침부티부유 유고와 멍산산키 푸키사 토스타 초망보로 다와전두유 구루라초니 니에디에심비 초숨부티시 서버미시동연키 리직투 갈래카부두 탄다 초토머충 무투 슈겸네 즈기 교구립접두 지숨시 지리 카셰기 제람규 라냐 카셰기지 신의 구루라조 밀람토 응구유 사괴바 강타마 서법 토제미 셰동 계기 셈베 구루라조 중세 띠불 리바타 토선의 마르더급 초모티 닝수 차차와 시도 원신 자라 토가 컨리 트도 차유 초타 뉴싱 타동 터진기 컨리 제냠도 제네 rengjung kamki qi pang chabata qi yidong we yunjung si chubyu. Mikdun tu cha we zengjung ti lamba ki nye tu siwata yugu wa minyung wa si ki chonjam tu cham cham chibata cha bar gimne sa tu dun tu ki zibati nyam su nyong si yubji. Yugu wa xiang la ki ngadi lulu ngabjung nga chuyin nyadong gami jubdun lor pyo tu ting tangbu yung wata 타팔 팅든 립뉴 초망부 통용 유자 딘제 총원부 팀자 통용미 타티 리토부 디진네 강조네 따와르 용부 인시 소부지 게든지 사조 칸산네 용외 유고와 초부진네 구루라 초로 조와타 서법 토구키 강탄 주시시 제유비 천둔의 인비 유패 링타 장传言呢, 롭지나, 강国东话了, 가져几个月别, 若不几个堂, 你都讲明居住了, 苦你, 初步冷地区, 강国巡地用为, 苦你给, 连住亚天天国处, 罗居几, 苦你拉里亚, 娘土成都呢, 狼国当地, 老汉的用为堂, 가져几呢, 罗居库啊, 陈述堂家, 请啊, 古鲁拉做了用有日, 강汤土周围, 狼巴土, 昆曲, 라토 메도 군에 컨리 고르웨 닝수기 초모티 점토 로주 카제티 주발립유비 유고와 유페링키 디루닌지 지겐이마타 닝수기 초모티 죄된타 참모도베 디에르 빠르게아과르 용비 구룰하조 당신 자와타 하장 지부도 티 응니기 지동라 방부치에 유지 솜비 공은키 겸중 체부타 肯定再见这把，有趣自动存吧。
1: རེ་གུ་གི་ཆུ་དུ་ཆ་བེ་ཉིན་སུ་ཚོམ་ཏེ་ཡུག་གོ་བེ་པེན་ཇུ་ཝ་རང་ངོ་ཅུ་ཆེ་

0: 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 绝屯尺炸土豆东北塔各只四句地内塞这起
1: 滚对生居盲催托念所滚穷诺皮微信地内钱
0: 他的契机三个错别来生地内贫穷农村年轻猎户普遍农村起
1: 生居滚对滚穷西别来钱银
2: 你对三个月梦西不能
3: 三个月就给开
4: 展三个月把它也看明在当中
3: 三个月接着你多年送了配给也最
0: 三个月滚对滚穷
5: 你说给对子走不灵样子的配备门顿他说养下的他在规律之上
6: 六道卡巴牛骨子，地天的食堂，结合生牛汤、龙酒的特色味，六道卡巴以狂赞提味起，来年康的配置，结合以特色价值酱、龙酒切巧，脱去了我儿阿的焦焦糖，天庆人心了，我儿协同给给你去焦焦，西边南屯，中国地天气来年的配面，卤汁能说。
3: 中国地天气，云至六道卡巴，城西也热了，电价热了，烧酱阔热的。卡巴尔塔安达忙为列车去了雄鸡儿迎接些修在龙时间的铁道沿廊看点水桥卡巴尔塔这一样日子去日几个水桥
7: 喂别呢快出去接穿了休息
8: 卡几呗出去呗出去好些局呗
7: 啊第一
8: 看到沿廊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卡巴东大撒吧 AI 卡巴东大体外我做的事
2: 在当地被三根超过零级公干上，唐德林业内三个错别，李森提尼，第一个偏向农村人之力工，抛开农村去，生就是滚对滚中西北，其实李森的是，我那一天的李森年准学经，变就行。
9: 三个连接，我李森年准学经，点出两注意，天地生就是滚对滚中西北，李森呐，绝屯作为叱咤堂，生就是滚对西北，南村卡尼车的学一辈，天界内南屯卡里的心，脱了两岸三南有不休。
0: 推到三边，短距离狂战。地内茶，
3: 最多点别品种的朋友，地那些。
0: 生就是滚对滚穷，生就是胖嘴。
3: 生就是滚对滚穷，生就是面容。
0: 他的业绩三十不等，品种农村年轻力工，海外农村去。生就是相对理财，生就是滚对滚穷，心的事。
2: 三六一，我老能把车决定作为提渣级别能整体，先行拿手。
3: 昨年七个娘娘他比较，第不第年提渣三步起。
0: 三九路滚对滚穷里整体，决定作为提渣能整。
9: 三个连接，听的决定作为提渣级别能整呢，我老能把错路。他是从一个点上中去，拓展着贵江岛皮阶级零部三百级别国际称重。过去途，抗中杀头人员出动也不算话，是缺乏经验的学员。
2: 直接说起，我就落了点不容易呢。他是从一个点上中去，日堂秋、纳泽、色心、错、杂堂、七堂街袭击前去松江堂，居然点别出现了启动车的抗中杀头杂技新堂，日就龙松松江也不前边拉进去，健康松江堂。别丢你去，人堂先去了，忙去健康勒索同学，团结了两百起，拖长捉鬼，将到偏见的人不如，绝也不是。
9: 日就送呢，健康去送件点不准吧？阿拉等着你，匆匆给那内部切个，怕人家说是开进行隐形，落到了几个堂，端个了匆匆给那缺堂缺钱呢，提个了俺说话堂，谁催我来用个月？小我得十七零八，当来站起得十七零三十四，江西那点呢，匆匆给那去内处透露规矩。第十七零期城市联运巴拉，三年提前匆匆给那，天安家阳民生巴呢，他将阿家六站爬了蛮多钱呢，沙头金源那帮人心松江去偏着，每通六星图标，通出数九百几多点呢，老忙人年纪大了松江来充话些个，等上中去年轻堂来，拓展帮兄去健康拉索堂，绝对绝用了工地木腿堂呢，立定图出准备六站堂，每每能住孙秀的扎的车搭车的。在地车切入当年，我将拉索图巴拉切入。那时我从爸爸当年在堂堂打了了古松切的，银行在那年从托柜堂直接按出处理，刚过切入。 Lhasa chonggye le kienkam khuryu ju, demshung zong yan la ju ki tiezen mangpo tang nyam du, bakzo gok ju ki gagdwe mokhtak yakbo gyebjin, langkuru ki juklang tang, drolam tang le yu ki tiedu la todam chunzi nyambo cheba. Sekyu bakzo takje tang nyingara todam tang chunzi, chongsip ki choe zogju tang, zangpo tang chiu yi, zogbu doga juji. Zonye kele tang zogdun namzang ki khuryu sungkyong tenggyu chezi la, tu ngemi ngang degu zogti je chebari. 타자종콩기 켈롱뷰제 렉베 닌랑기 두르체 야자급주코구 옌 균총총화타 쌍의 추당 직규 남베 통주 조구 주뷰제 균투렉부유 남관무신 초모타와니 뎀슝종기 작당 철슈기 개주인라 만초의 망조를 피우에 육련양이 시 라사총기의 깽감 크루유주 뎀슝종 연락주기 주장 개뷰 사괴바라 대다르시샤
2: 원장 조준 제발이 신주르치 조람 양수친바 자당 오팅팅 토 겨르바탄 뒤네 초야도 진행 덤숑 종기 토장 조국기 튕콩 렉처를 시속디 모장을 뒤네 용법 대비 신규로 최단 추집 재발 제로 니동 자매 뉴스 자송 로로 계급기 인원 추당 생의 지리 학비 락리 사르트 텐실에 담바시 디아탕 자 추 로지기 렉처를 시속디 개용기 총라라 공디 토비 사시된 바탕 된지 레고레고 탕 ngaji lego lego chagrom chu satyo ming chang tu chur yopsi namzu gyu kule mi de chu tyung kong ta chu jing kam chu koryu je tyung chur ju jong le jidong chebe to bob ju ji jing kam koryu ju jong ta ji ge dung yu ju di de we ku ne bi so chi le zha lak da che ba ta ji lo ni dong jia mi ni shu zha song lo ro namzu ti ni ge ge rin be zi du den be chu ta chu yi pu jong be zhe nang dam yopsi 남주 타르가치웨 니무탄 담지림 더주소 켄딘 제고르테니 유고 레리짱 켈짱 키다고니 촉두 핀데 바라 림보총아띠 쪽베 랑김키 따티티 더주르 슈부타 유고르웨 촌잠키 망스위네 상투 강리다와타 가르촌라 바르자바 차수이마 통어소 제기 유시 사드 표숨 촉베 롱류탄 니뉴 튕콘의 시속디 담슝 종키 뉴주사바 피제 동주티 텐니키 미체 튕주 제부타 뉴주장도 초주를 꾸디동와 망초기 바팔을 꾸디 제베체기 탐진 채식 개진식도 지신 명예 바라 덤슝 종키 뉴주사비 록던 추고네 로던제 천와 티갸레게 유비 망초기 내가 담보로 송어타 유고를 띠네 용법 써봐 디지 댐비 추통주 총와 장도 로 주주 총와제 긴감키 키법리 김장 티동 망보로 응응의 진진키 펜바토 유비
9: 망편 두비슈 직두지네 님준키 남바 상봉연바 겐캄 생미 망조기 시에바라 차조구 닌콩기 참수 공탕샹 총거라 총조 울렌기 고레나 유미수 직두 룹디 총조 쿠리오 주디기 주시레 주두르 치신두 총조 된다라 창매 냠투 주두르 제바타 쿠리오라 냠투 더담 제베 초와 체릭수 조신유 지 유미다웨 사귀바라 디다르시에샤 드롭아수 수르네 딱해네 디에난 슈겐투 쿄르바타 담라라 구송 제바타 괜히 두바 총주 넘버 주디난 슈바제 오싱 탄웨 리주 송종 제바티 창미의 투몽키 자주직도 쿄르바타 지도 덴베 긴감 쿠리유라 장베 망초지 리투 균투응한 강유 중앙키 긴감 쿠리유 송종 다시르 템진 제시르 제네 덴슝 종키 망조 슈바타 네튼 제시레 탁데르 두구 푸벤 사덴제 쿠리유 주종 말라 죽디 망조 예레베 긴감 주종키 믹제수 즈와타 쿠리우 송종키 다시르 닥데르레 겐송 체토비 릭주체네 닥데르키 편제응으라 덴디 망조기 두그르라 달렌로유 밍아라 종용기 상당 총대제타 총조탄 총래 니슈제구 장마라 랑교종기 긴감시비의 조종기 베딘구준바타 닝미 체봉 중아 주네 장도 대뇽기 두시 총기르탄 총습기 퇴기탄 초에 초 강사치대라 케뷰 남티웨응어와타 추티웨타와 자티웨응어와 미티웨 추바제기 뎀슝 종키 장도 육련레 망초기 오동라 중당 출신 오싱 탄웨 리추송와니 시링유리송와타 김장 최동 망부 초와 야구 송와식라리
2: 세르게 코너 넘버 3신 초바티니 하사 총결의 뎀슝 종키 토장 조규 장도 피제기 럼부사바라 쥐베 꼬르키 팀종 고제토 강정 사대 인원 추탕 야구 송와 시퀘프티시
5: 미리 듄디 괴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 제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종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 용러 레튼 두발 팀러 데마탕 퇴다 제디 팀러 듄바
10: 내든 학주 지도 팀취바 겐더시교 팀을 띵바제기 코리오 상부시 중구

0: 这个人是一个人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 ki chapka chuzin ki yugura shepshu dine ho zhugsara chedi dhugi lamti ni dhudi jiyi shizit hongkiri migo pabzuk su shardong thubata jikshu zongchong ki shunglamta tongmen shangtang tarding shangtu shardong thubni yugowatang sanetike mangcho chuzin gyabara yongatang yugura dagora chibara tiwe dabdi cheru chin yubshi
1: chonggora shunglamtang byuda kangpa cha changwa yugurwa mitu simjae yu la yugurwa mingdu yang simjae yu Kurgyun tan zhugyun yinxin mangdu qingbati, chabga chongzu kuto tu songne, yugurwa dagur tu nyamlin chebara shukjin tibgyu. Nyadong zang aloro, chabga chuzen ki tunle ki mengxi xunglam gyorgyo namchang likzhu simbata, chabga chongzi jimdui chagi ngarwe likzhu qingba, chungmi tan yugurwa zhugyu tiwe dibdiru qingyu. Zholam cho yungne tuigu changdu qingbati, chabga chongzi chuzen ki zhigyu rinboro teng sumba chegyuru guima tibdi, nyadong zang alo dawa jubara, Xiexiong Langzhab Zhugi Chuzhen Ki Rinpo Rchebe, Langma Chuzhen Lianyir Chegu Chubata, Chuzhen Ki Surgang Na, Menchu Gekuita, Nghe Sukhu, Lengchu Kujeta, Lu Chuta, Shagdu, Chosin Jie Xijikdu Duyu La, Gwarae Na Langkur Choksa Hachang Dibuyu, Ji Dimjin Ki Ngozhu Chebata, Kongki, Rup Sunbe Chuzhen Ki Surgang Ki Kangla Mashu, Goro Yadang Nishu Yinbati, Rup Nibale Dabjik Parwata, Zhegui Tang Xiexiong Yagwa Yuebe Rengong Yang Rengshu Ngang Borgui La, Chongya ngarxin yagudu. Lekwa zungne tabara dawa ngale song mimu, yongbab goro chi nishu lakzam chung si xiexia. Lam xardong tuba ta, chuzen ki zhegui yadu chi ne yongbab kyang mangdu chi yu. Chabka chongde dengui ki shuji xingba, Huang Junqi, chabka chongzu lam mengshir cheba ta, chumi chamjur tu che di, chongsi targe ki lam jinto, tunle ngarwe targe ta, yumi ngarwe digi denbe mikze cho su, komtab denbu gyu xin yu ji xiexia.
0: 生日夜，黄老那不在先出发的呢？决定作为叱咤级别南京去南端看松柏，西子重庆的西岸通门从七个重点，七个重最，熊南超过走军来了学的，忙错进外国基地的设备国际听众，过去途，熊南下东途，把他踏浪一样，是快别听众，你就学的是。听的决定作为叱咤级别南京的，寻找大家效应。生日夜，他的去年三十八的呢，他在里面从内过年纪念浪途转型预备。
2: 平中农村年轻猎户，培养农村及生育了更多耕种设备，基地里整体的。下面我们从母体节生育了更多设备，农村才能有把手。更多生育，他也讲出来，耕种农户林里，开了不？生育了更多耕种里整体，生育了更多农村。生了业，到我塘边的这边把了，陆续创建农村，落不了推送不了业，只有个塘城中泥巴下。
1: 下面提过去，农村是这，但是选出不来哪天结束，我这里是。你推三个月把了，一个女的就呢，先到春晚的行呢，他来到塘边呢，也把拍了。也用其陆续牛总这些卡去林子金呢，老千万出最同桌的陈阿汤，这栋爷爷牛总七八天，推从不来，爷爷就过塘城中泥拍了有。到一百把了，也用其陆续牛总这些卡去牛总老伯罗，千万出最同桌的东东阿边十九十几新八天，推从不来，爷爷就阿汤城中泥拍了瓦汤。 牛总铁布内店呢，新建人规期牛总老伯罗千万出最同居楼阿东出去送就少些新八天，推送不来，也就居住拍了。新建堂三个月内，老牛总车子千万出最同居楼七栋过去就新八天，推送不来，也就住几趟城中西拍了有。牛总人内店呢，推运整人期牛总老伯罗千万出最同居楼超东也就住过新八天，老有老给牛总老伯罗出最千万同居楼中间你是这个生意。
0: 讲到老给牛总老伯罗，千万出最同居楼，你家出租的是新八天，推送不来，也就顿堂城中顿拍了有。整个链接，一段空送人去人女堂，讲到，地堂阶级从少各个修起路倾斜，下面提过去南端写着，编就是那年人接触了，我这两个的。你对于三个月被充电部内写到充话的时呢，一段空送人人女堂讲到，地堂阶级从少各个修起路前约不是。
1: 从端部从端城市前面两万把的呢，今天就被拆进来拆重人拍了，昨天来的去人女居民切中汽车推送不来，得急查送拍了他，人女密些切中汽车推送不来，得急拍了哇，出城中去有些切中汽车推送不来，也就交给他城中急拍了哇。
0: 치루 람딥 요체 체종 체체 퇴송벌의 제 종이 당장 개 바로와 강지류제 딕체 체종 체체 퇴송벌의 제 주당장 중시 바로와 人不 당부 뉴지 포주 요제 체종 체제티 퇴송벌의 제 개 당장 중시 바로 제시 개련 공생인 총미 유고르토 조외 조심스럽도 편에 개용기 제주 총의 진나 땜부 총화타 소외 고체 당의타 인공 땜부 총격시 총등부 총등 정시 침몰의 영원 바라시는 제대 주변 체진네 최종님 바라 제제 님과 사바라 제벌리 미딩치 족제 숨지 속을 하라 편바토바타 최종 위보 고르 통주로 숨제 숨지 섭시타 최소 개동 심바라 구지 토피없이 테나 랑코르 님과 최종당 개동 사바라 제네 랑코르 사바 최종키 용법 고르 통주로 야탕 주미 고타 최소 니동 심바라 구지 토바타 김치 록체 님과 최 니게 제주 캡시타 개동 하 사바라 제네 최종 위보 고르 통주로 야탕 유세섬타 최소 시동 심바라 구디토바 정진타 링류 튠제 티 숨자 주민 응알하 사르토 니바티 최종 위보로 고르 통주로 제주 캡시타 최소 개동 심바라 구디토 유시 총등부 존에 토 더시 체린 체비 강탕 총슝타 총고로 뉴주 튠제기 주준타 총리의 경법 뒤송발의 야자 니탕 정중아타 야자 시탕 정중 뒤 소소로 발 유시 생글에 롱아진기 철구 중앙에 급라 고르 통주로 진알 학상 땅에 록자 사바 주준 체주리샤 샘라 티고르 키나 되십자 던진 루트라네 리제소 모르는시
1: 추저탕 록자 사바 지슈 차와 럽 사르비에 텐동 차와 총기르키 사오 부차 속점 차와 제 차와 총니 롱아진기 철구 중앙에 두급수 랑게키 딩럽 젠키 맹시 드괴 말라 주준 체비에 낭된 조식인 롱아진기 철구 중앙에 두급수 랑게키 명의 고르 통주로 칭할 학점 당내 록터 서버 주준 체규인베 롱아젠키 차르크 주십의 투급기 세균례 체실 계유 예동 숨줄로 레급 랑게키 록터 서버 통매 차내 주인 차와 체내 변주르탄 지조 공비기 록체 괴고로 견리 뉴된 체제 동화 통주로 니슈 잡게 연기 뉴주 서버 돌린 체배 괴고로 대교는 뉴된 체규인 바리 생글랭게 회기 신조배 냠시에 루가 숨기 로숨 뒤마라 개용기 점접 카르티토 잡된 제샤 샹르 티고르기 낭도 십자 변주르라네 렌게 토로 모드넹그리
0: 예자라 사고바라 랑종종 좀리 규제 레리 냠제 헨소 급 투베 우윤 창송 최소 팅아베 토네 시도 중화르시나 니멜로 셰싱 랑종기 리제 사르좀기 좀제 유르투 사와타 망조기 리제 치고로 작당 체르사 망부 괴배낭 신조배 냠시에 루가 숨기 로숨 뒤마라 개용기 점접 카르티토 잡된 제바라 총재 티웨 신소 퇴바 토비옵시 제로 니동 야미 뉴시 접시로네 제로 니동 야미 뉴시 저주 로파라 랑종종 좀지 규제 레리 냠지 힌소 긴아제소 타사 총기를 현주 총기 총조림배 냠시에 속바타 타사 총기를 담슝 총 담주카 총대키 쪽배 냠시에 속바 응아리 서구 잔다 총 튼딩 디구키 쿠기 룰린 루카제 신조배 냠시에 루카 숨 낭소키 일두시 총수 Ninjib Luyang Xiebe Geyongki Jigdui Jimchab Kartito Chabdun Langakbar Geyongki Ang Xiba Ting Nita Geyongki Nyamshib Ang Niba Ting Jigtomne Losum Dumara Yurze Chumche Topyubshi Sengalagi Hasa Chonggirgi Koryu Songchong Lesowe Geydun Kongsing Shing Lene Dinsong Chene Chonggirgi Chuedin Ledun Mutu Yabuchubya Siamla Tigorki Nandu Shibja Denzin Lungchublane Tengyezo Ngurung Nekshi
1: 예든 공생인 하사 총결기 제종 규카도 미조지 켄신 총미탕 여거와 직지 니투강 김내 튠디 예든 퇴진 가동 지신 여바리 등가레바탄 뒤내 총규기 신동기 로마사제 지망도 침바타 지신 공생인 명보로 체제를 바로에 총결기 쿠리우 장제 레튠라 뉴슈 침부체유 퇴진인 장자 퇴진 쿠림 대마타 따나도과 제기 총결기 쿠리우 뉴슈 유괴 되지 타사 총결기 자지 쿠리우 송종 레소와 창매 Lianye Dinsung Chene Yunnam Jianqi Zangzhe Le Dun Yuntui Ngang Bidi Chonggirki Napa Tiwai Zidu Dianbar Cheyu Yuntui Su Nin Jianqi Chuzhe Hiba Chizam Yubata Loma Yuntui Ngang Sar Lungbe Zangzhe Le Gen Jibuyu Yedun Kongsing Rinki Kuryu Chudin Genlin Le Dunki Kheju La Mingne Kuryu Chudin Di Jianqi Cengri Tan Tunbe Gwone Minne Dupshu Guji Chibata Zangcha Ki Le Ge Chushi Lekso Dongwa Zonne Lim Tumta Chonggur Tagoro Ruizhi Ling Chumshung Jela Zangcha Chishu Dan Gurshi Chishu Cheru Dongwa 提醒 조람키 로마탄 개니 뒤도도 장세 제벌마세 니레 개니 닌테랑라 오르디 초용니 총기르키 쿠르유 트딘 쿠림 대바시 영화 제제디 야지 중미탄 요고로와라 기난 대비 쿠르유 직대유 예드윈 총결의 용기 쿠리오 최대 레드윈베 예술로의 동화타 탑사 두마라 댄송 체내 총결기 춤슝타 장람 지중 강사의 규티 쿠리오 최대 장제 레드윈카 십자강 야구주디 장라 따나두구의 총결기 남베토니 예드윈라 댄지 수샤 생일인지 예드윈 공신이 ngeri se gyu ru do zong ra bang xiang zhe gu chong zu cha zang de gang sa ba ra bu xia xiang le ti guo de qi nang dun xi zha bian zhu la ne lian jie zuo ro wo zhen ngeri
0: ji de ju bei ci jing nin ge de ni mo ro nam lang ma ta ru do zong ra bang xiang zhe gu chong zu yu mi qiu tu jin qi sa jiao le ba zhen ni qin guan ta chu gu ti de chong zu tang jin tu jie ba ta nga zhe qu zu zhu jin le lu lang ma qi dun ju lu xie dong ge yu mi chang ma zhong er lang ne ge sang tu bei ge lu lin ba ta 고딩네 강에 타마라 테프로 정화라 다신 유시 제다르 섭록도 요에 저시비 남베트 저부 총체 총조시부로 구디 동에 비드윈 주주 남창키 내부 제고 무수 고속샤 서거베 시도 제버시는 타팅 내부 제비 뒤강 사바라 장신 답디웨 상주 주 유부타 탑장 탕 상주랑 투 추갈라티 유바마세 총조림비 총주 장시 말라네 소외 총주 직주로 전기 유시 총조림비 부주 강 개준 개준 레다 탕 천진진치 총주 최딩칸 림보로 남탄 퇴직도 잘고 재신 민가라 상마 고림 대병아 준신 접시
1: 생년제 참들 리뷰 텐디 생주로 그도 근중 시비 레전나 체주 시비 난등 카 상마 림베체 년대 수신 바이 리젠티 좀지 근고 난겐 치링 왕자라타 십시리 천규 난겐 부산 된들라리
2: 谈的你毕竟起去做你说这个记得大事。

Don't

中国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

0: 이기 멘든 젊식
1: 뉴욕이 골간 포바신 예체자 유비 심기 신설법
0: 원장기 진공 투수 예양기 포니키니
1: 다위기 증적 포바신 안수 소화 거기기 심어지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你看了你
2: 看你
1: 人种龙青年轻烈共人见龙青已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리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리리체
2: 지게라 쇼베 베르베나마탕 잠링 사초 칼위베 베게 롱체인 생길랭게 공감상 나남조 사듀 모자르템 규제베 지조 담네 레제나 제와 가르시 말레젠 조조 쇼게 로데이 디랭기 뒤즈엔디나 디게 리공기 서고바 벤조 라게베웨 치디트브 장지 자준 입진짐 사농베 유기 괴바르다 시바쇼게인베 땡게즈 센시에 오쇼 생길랭게 베기리지 시야기 허인 전부 루트삼 서부군 라가분니 편정 맥주 총계 리루종 양슈 향기 나공 본점 롱비 난도 차유 본점니 문두 초바디구의 낭세 낭슈 초구 야게 예다기 초바신 마마 유티 표현의 긴 조람 조직의 유배 계슈 산더 평균타 치긴 지연람 딜라긴 시베 민티 편정기 대면 강사를 개입치삼 유지 롱바틸 지도 유괴바탕 정중기 통공 망측이 증내 출루기 루규 나럽기 땜규소 튜몽 메인비 개주 모두 튼신 나위 염규키 지랑 튜루와슈바 마세 원기 루규트 본종 대관탕 표대 안비와 지지 섬무 중대 표대 안비키 끝이 이거 톱녀와 마세 권비 가장 최도 생계탕 낭센 듀가 골기 무의중 땜규준비 첩진 중화탕 라바르토 미망 칭주마 표대 람바르토 본종 대관기 믹스기 피수탕 내린 습기 슈대 망망와 녀주 대비인 저든 저와 섬무 충대 매제 공부지 교탕 탄삼사대 미리 튼지제라 라나 매베 제제샤 유부지 롱부티 플라차베 서부군 하가부 시수차베 니리티 당장의 고요탕 지차긴 지도기 깨우군기 이기 당가 제시유부지 현종 맥주 총계 제주 총기 서부 유고르키 고무체베 계지 개낭키 군중 유고 망부시 내티리 유고 니세르 편베 유티 변조 용법 판뉴라 튕긴 상부 중심 유지 롱부티 플라차베 서부군 하가부 시수 차베 니르틸 민민자와 나잠 비수의 바탕 지리 자치와 서부군 하가부 세계 유지
3: 반가서 다시 편도 사게 롱반다 있나 제당 불전 롱바 세 롱바 그런 게 매라야 불전 롱바 된데 세게 열어지 폴라 다 칸라 디 칸라 탈라 카르세스드 자프 공아 걸보 세게 열어지 디게 자프 칸라 탈라 카시게 자프 공아 걸보 세야다 양 카시게 제 로 인잠블로도 양 카시게 제 로 멍콩 걸보 양 카시게 제 라라 칸카 쩨톰세 다 공게 제 니시게 로르추 티노라 라탈라 맹아 요 세게 열어지 맹아

0: 디네게 나노라 다 용 용서 잡았었는데 찹찹 체슈드 제 잡은 공라 갈보스 됐어요 여러분 아
1: 설
0: 근데 란다라 제 응어마기 예도 게랍초 글랍줄라 칸데 요르지디 표역이 체시야세 당가서 표역 가는 몸보 여러와 뒤에게 가는 몸보 요데디 쪼라모 디 가레게 나네 가르 치쇼라모 가르셔 근데 라고도 샤르게 마차뽕라 장기 년차 통라 노기 강차 뜻세 로인 잠불로 도세 가르 진보 신이세 뒤에게 나게 로인 잠불로 도세 다들은 뭐도 지나봐 스고 팸도 사게 잡이 강르텔라 로인 잠불로 도세 그래
1: 알았어
2: 계수 따바체도 차비 롱부티니 파세 장사탕 너주 총계기 사죠 저주 종기 로샤기나 공탕 참도 빼바 종기 뛰기도 내외 계수 롱부니 폴람 조디탕 达了容的内心于天达了南宁主地所行列吞空吞松中心破了下马的退松堂各松起西列座儿切别轴塞堂秋索给吞塞吞松座不马塞亚子古不堂在永索人间面子那座扛塞儿给行帮土提上给灭度土马歇吧堂藏给科武堂自度比云中旁样给错位艰深日大索人中塞以给准装备
0: 新创定义美语给特性习度长了你说话没办法语体的色不疼贴着差别滚地的色不苦色不苦的抗议名堂萨拉诺不就从学术差别其实开出了识别明天的永天进行呢你给咋不咋不是要个永天抗日生呢托马的给大大公办有些个学用的龙板的名了咋龙板是个的
1: 哦萨龙板
0: 咋是的
1: 他们说，别给了，现在是造物的。哦，是。当我妈给修建了的龙巴的呢，咱忙不要个的意思。是。他答应了，咱就当咱忙不要的龙巴的个呢。是。建筑被出租的个呢，那把给出租穷酸，便宜点的给了，赚钱不结个了。哦，是吧？哦，他答应了要的。是。他这个咱忙不要的龙巴的呢，咱龙巴是，提破了又被扛着的了，他呢，咋破是？是不？是。
0: gomba的大大的龙巴的跟大了差的，对，咱大是。啊，是。等你我买的，咱罗兰给住了，去去，准他的彭博人的，咱大彭公司，准他的做家呢，等你去拿回来。啊，
1: 是是，
0: 旁边没的，我这是不知道了，是。是。他那个gomba大当，那个尼克给爹妈做给大大的给扛着的，嗯，对嘞，各种养老个给，年龄是呢，那个罗大给。 本来图片给弄了，看人多了，他就家莫浪家，让当，他那做到了果然多，听得起个嘞，是是是，各种养老个给内意思，是是是，他那看着得了的，啥家给免得老有给免给，叔叔给落住了，等于他热汤，啥家提给了这个叔叔给洗不到七七忙不切个了吧，我的吧，他那印度阿叔给龙盘提给，看着有啥的呢，咋了，拿不就什么呢？ ᱢᱮᱝᱜᱤᱱ ᱛᱟᱞᱟ ᱱᱚᱵᱚ ᱱᱚᱵᱚ ᱡᱮᱥᱟᱞᱮ ᱪᱮᱠᱮ ᱨᱟᱪᱩᱠᱥᱚᱢ ᱭᱚᱦᱚᱥᱮ ᱟᱥᱮ ᱪᱮᱪᱩ ᱛᱟ ᱫᱤᱜᱤ ᱢᱤᱠᱥᱟᱨ ᱠᱤ ᱪᱮᱪᱩ ᱱᱚᱸᱡᱮ ᱴᱟᱱᱫᱨ ᱪᱤ ᱱᱚᱵᱟ ᱠᱟᱛᱟ ᱡᱟᱢᱨᱚᱵ ᱜᱤ ᱱᱚᱵᱟ ᱪᱚᱢᱚ ᱢᱮᱱᱡᱟᱨ ᱜᱤ ᱱᱚᱵᱟ ᱡᱮᱢᱚ ᱭᱩᱭ ᱱᱚᱵᱟ ᱠᱟᱝᱥᱟᱢ ᱪᱷᱚᱝ ᱜᱤ ᱱᱚᱵᱟ ᱡᱟᱱᱥᱚᱱ ᱫᱚᱱᱡᱚᱝ ᱜᱤ ᱱᱚᱵᱟ ᱟᱫᱱᱮ ᱥᱮᱨᱵᱚ ᱯᱟᱝ ᱜᱤ ᱱᱚᱵᱟ ᱟᱝᱚᱵᱚ ᱭᱟᱭ ᱱᱚᱵᱟ ᱨᱟᱜᱵᱟ ᱡᱟᱭ ᱱᱚᱵᱟ ᱠᱟᱨᱵᱚ ᱠᱷᱟᱝ ᱜᱤ ᱱᱚᱵᱟ ᱜᱚᱥᱚᱢ ᱴᱷᱚᱵᱚ ᱜᱤ ᱱᱚᱵᱟ ᱡᱚᱱᱮ ᱱᱚᱵᱟ ᱡᱩᱠᱥᱚᱢ ᱭᱚᱞᱟᱨᱤ ᱛᱤᱱᱫᱤᱜᱤ ᱢᱤᱱᱛᱟ ᱱᱚᱵᱚ ᱱᱚᱵᱚ ᱱᱚᱵᱚ ᱡᱤ ᱛᱤᱭᱟᱹ ᱪᱟᱞᱮ ᱪᱮ
2: ᱪᱤ ᱞᱩᱝᱵᱤ ᱠᱮᱥᱤ ᱠᱮᱡᱚ ᱛᱟᱝ ᱞᱩᱝᱵᱤ ᱪᱷᱟᱜᱫᱟ ᱞᱟ ᱪᱮᱵᱮ ᱢᱤᱝᱜᱤ ᱪᱩᱝᱨᱟᱯ ᱛᱟᱝ ᱪᱤ ᱡᱤᱡᱮᱱ ᱪᱚᱥᱚᱢ ᱥᱮᱣᱟ ᱠᱷᱟᱝ ᱤᱱ ᱥᱮᱱᱟ
0: ᱛᱟᱱᱮ ᱫᱟᱫᱟ ᱫᱤᱜᱤ ᱭᱚᱝ ᱜᱮ ᱞᱩᱝᱵᱟ ᱛᱟ ᱢᱟᱭᱚᱝ ᱜᱮ ᱞᱩᱝᱵᱟ ᱪᱮᱣᱟ ᱫᱤ ᱞᱩᱝᱵᱟ ᱫᱟᱨᱮ ᱫᱤ ᱞᱩᱝᱵᱟ ᱫᱤ ᱢᱮᱝᱞᱟ ᱠᱷᱟᱨ ᱥᱮᱨᱤ ᱛᱤᱫᱤ ᱪᱤ ᱞᱩᱝᱵᱟ ᱥᱮᱨᱮ ᱪᱤ
1: ᱪᱤ
0: 차이고치사치사기도. 치부시가르조리 시가르 다 디게 치게 농반 디게 나라 양제게 rechukyu jetang mangpo yori tinana shibda ta meng chekhyon ramo je mangso ki junten zangso choti chini ya ton duksa zi yoro yoro yoro wa tende chegi rechen juksam se ya yore chi la rechen juksam se za la nobu juksam chi la rechen juksam ta rechen juksam zi yende toma tangpo ta rechen tangpo ta di gomba cha duksa ki rinda yin se ki yore di rinda chi mendha ki ye Murmurdati doa. What are the shanty to Menda Purandas?
1: Menda Purandas.
0: Oh, Tindigi, Chigi, Rinchantang, but Zamda, Menta Rinchetori.
1: Ah, Celeste.
0: Tenin the name pass on the Yasund, Gorpema Rinchet on the Medu Pemig Yabionke. Tene, Dand up Chachung Rinchet, Patsai, Yokong City and Nancy Gra. Tene Gando Pumba Rinchet, Pumbig Yibzu Yonke. Pumbig is Sota Yonke. Tene Yasund. Saka Tungar and Jesu, Tongi Yemyonke. Then they asked on the Yuchen Tamchu and Jesu, Taiki Yemyonke. Then they call Lombo and Jesu, Malombo Tail Tech, like Nabayonke. Then they want it Zumo and Jesu, Jen Rusi, Jig Zumong in Namba, the Niki, Jig Jancha Jan on Tat, like Yemyonke. Then they asked on the Jenny Makbon and Jesu to Jig. Ratje, zar mukbo thombo maje, thala je ratja deligi namba yonke.
1: Ah, sila sila.
0: Ah, tane yasunde, na zum kolo rinche zulu kolo giramo yonke.
1: Ah, sila sila.
0: Lonche tari rinche zulu tagiramo yonke.
1: Ah, sila.
0: Ah, tane chibi chiga rinche zori, tata zo jabor mochi sekedo.
1: Aro, jabor.
0: Wada tindi gije, sajan thala je, rinche juksom zone, digi chiga majong thala tande zo zaro do.
1: Ah, sila sila sila.
0: Ah, zala nobu juksom.
1: Ah, sila.
0: Chila rinche juksom.
1: Rinche juksom.
2: Yahoo Lumberney, Yazoo Gumbu, Tungum Pesum Tawatan, Drogle Pega Jesse, Yulung Keba Jesse Yishin, Utila, Yahoo Gazetosum Sebe, Jashibatan, Yang Chabe, Adim J. Tumbe, Number Sambu, Yuata.
0: Tunon the Nala Tata, Yahoo Lumba to see your Yahoo Lumba Tigan Alola, Tatin Rupig Sata Nasu, and the Zon the Sigona. ता ये जेठांग दिग यंशु जो ता बोको जो ठासा रे ती नाने जे बस बसा रची ना रु बसा तं रोक्सा ती के यागों प्रथम नी द तं रोक्सा ठाकियों ने रे ती यागों लोग बा ती के नालो लाई ना आ तने यागों ठक्कर चुक समसा ने यों साल जे रता शिवदा ती के ला ठक्कर ठक्कर चेने मैं ता शेल जे चुक सम यो रे Tatigi, so on Ramote, Tatigi, Yahoo Tatar Jusonki, that so on Ramoti Yodiva, Cho Yung Dun Tatar Senator,
1: Cho Yung Dun Tatar,
0: your guess. Tatig be Hibdaku, Yermonam, is a geology. Tenetigi, Mampoji do, Tangaji, Tata Nina Jay, you know, demon mates at Yonjing, me may take Yamal on the Chuluki.
1: Oh, listen, she's a shit.
0: 서부 강지 유엔초소 내배 라짐나 나루룽바 리뷰 뉴티 크우 장신 꿰바 레바 남바르 차위 메도기 치송 튜시 유티니 제주 유고르 띵시르 유리 유바지 아 드네 가수기 다다 사기 강르다 디기 유 능옹 바 유용을 라자소나 파노 카르토드르 나루룽바 토드열리
1: 나루룽바
0: 나루세레 아 세 아 다나 다단 가수 르종기용
1: よこけてねじゃてるこれよけペンゼボよれてこう単山けさちゃてげらじえこよてげペンゾンジョやポトでばてにこよてげんんちゃたんやんなやんぜぼてによれあそうそうてにげさちゃてなら
0: 카게와다 제 텐데르기 텐데 총세 인사래 아 텐데 인데 제 수수기 율라시다 다룽바 수수기 나로라 제 장카치디 죽섬레 죽섬레 텐데기 대전 두두도
1: 아 선생
0: 다 떠나라 조 고부트라시 타르지에서 간다 텐데 제초 로가 타르지에서 간다 아 텐데 녀와 목보 타르지에서 간다 어 다 텐데 아 태신도 방카르세 제 총폰 타르지에서 간다 다 텐데 이제 너는 얘나 Bombone, Tompone, Nierbane, Gambon, Tatic, Chinko, Yonko, Chasson, Geology.
1: Ah, Celeste.
0: What a tennis to that La Tundola.
1: Ah, Celeste.
2: Sabu Longba, Zidu Yuguebatang, Rangju Vitungung, Mangchu Gizhinga, Chulu Vilubu, Narabi Tumkyu Saw, Tumu Mayimbe, Kajun Bordu Tunsin, Nawi Yamjurki, Chisung Tusin Yube, Yutin Zeba Longchu Tang, Narab Tumkyu, Yungatang, Yamnin Chigin Kundu, Yugua Mangda Yube, Yutin Joko Mangzogi, Muma Yumba Panun Tang, Yuso Chisung Tie, Nibutungu Vishi.
3: Yogur Yong Yamalu Yuna.
0: Then the Zabi Yoko Dina, Ninton Tupulo, the Yurko Gonchin Zelere.
3: Ah,
0: Ingola, Digitata, Grusig Lambda, Yaputonio Mare.
3: Ah, Celeste.
0: Then the Lanka, the Yapo Mason, the Niji Renzimbo, the Yoja, Taji, Tiren Carson, and Shigi, Yung Kaban, really chanting the demo de Simara,
3: or
0: the Medu, Chapter Tisis and Macho.
3: Ah, Celeste.
0: The Niji. Nintong Jupdun is on the damn bit zongi, Zashin Tempi, Wutinambeta, Togo Jajoche, Tanil Habargi, Natsuki, Teji, Wodong Gatogi, Tadigi, Zichin, the Lata Geneta, Chata Mambo, Mansu, Wodotonyaki, Tapu Mambo, Jacoba Tanera, Tate Chik Susuki, Sacha Tana, Yor Deviki, Takinki, Rachu, Yurjon, Zejon Tigiba, Yurko Gonjin Zil.
3: You
0: go to the Banjo Pejetan, you go to the Banjo Pejetan, Chata Pendu. Tetong pen, then a corner bag, Lanka saw, then a chitzelaba, chapter mambo che, Casacala, Janon, the chapter mambo chund, that the Rancaso pen mambo re, that digi toyem netogi, jambigi, that jakes tonsi chungado mato be, then a halayagita, the Yanso jeba nasida, mambo yungadola. Then a tea massi by Anji combat, your cock a lantic sola.
3: Leyundu,
0: Taji digi your cock it, perchi the yundu, Taku jesu korangi digi your cock, tomba the yundu, Ungombala tan nasigi, jangato mental, your call a teni jig, Tatigi in Jarko shungenda lake, tanala jig, Tata musung as gombeki jig, your cocki, kachune, lekata tenga, leto, masante, inayan, jig gombeki, katar is on sun, zanze is on sun, poor is on sun, Tatigi samaji satigi tonsi
3: yundu.
0: What that thing, Mambo Nyoro, Telatin, Pendu, Hajan Yabu Chonsola.
3: That's
0: it. And then digging Yakog, Tomba de Gina, Susu, Yurkola, Ten, and Runkan area, Sakan area. What that in the Latin, Jake Mansu, Muni, Tone, Kayo, Layoke, Pemba, Jachin, but in the Tondola.
3: That's
2: it. Sala, Nobu Josum Tan, Chila, Jinchin Josum, Yahung Jazzy Josum, Naru Target Josum Tiggy, Kishi Kishula Shibi.
3: 明天大了，根据我这儿新对的落，继续晒农别超市张边，雨天雨过恰恰了，也做给不到的，别给轻易不是。越过了越过是做的，但是研究这边的大概用完了吧？
0: 是。
3: 啊，前那关键我那学员，他就可以送就那样条，可真是那个呢。
0: 但那里当我做给，见那，叔叔给。 Chulogi manaji yimbi ngon ti chulogi lachak in nala, koyo bena sala sabda, chula lo. Then he shing la nye, tala zen, tentiti ne to yore seneta, chuga lapsa jagayori, ten nashigi, chuti mansugi, je karina, la ne de watan, chuina, lo ne de watan, ten hik digi bang digi in a nye, tatishigi mama yigi de tigi ne de rankaki, torjum matombigi, zujugi homshi to yorwa. Tentigi zujugi homshi, mangi yoba teta. Chute manso nana ku chu yon kentegila, masugi, tiki gizamotama, losajan, mutun, koyuzun joke, dushetan, tindigizun joke, lekata, mutun, pejitayata. Yan ten mei parva, yan jig, lona shunjon tigina, jig, masugi, jarkagi, da jig, koyuzun joke, lobso, manchita, but payorva, bena jachigi, chekiba, mombugi, jig, koyuzun jo, machiba, la tene. Then in Nantigin Jutute, Sehola Koran, Trusi Sarinoyata. Then in Neamambo, Dentici, Koyuzunjo Machipiki, Drivri Seriorwa, what on Digiko, Lopsoteba, Chapatane, Tang Donangasuki, Tangzangi, Kanada, Jena, Chubik, Niramota, Chutimanzo in the Jing, Nere Zachi,
3: or
0: same things at Tebacha Sacherwa, and the Teladin, Taton Yurko, Jen Yombala Din in Dona, Tebajan, Chusa, Rang, Sovietone, Pretty Top Deva.
2: 天地间就人家那骗的哇，天地间啷个去？因为其他了，他伢做个就落手落把，天地几个要。继续三大关系，天安乐追南塘，让给一个日不人中去，凶贼兵里哇，这里怎么有个马赛？大把土，清几日个，票据岸边，票据啷个票个，票数堂。 닝구르 섭게 쉬베 안변 초기장 렉수기 차다탕 계제 끝이 재난 재바소 매제 공부 지교탕 미리 튠지러 루주 신도 구입하지 권대 긴드부츠 ngarsu chi thu gi mi ge la ka jin tang dang la ha zang nam da gi sam lu yu mie jiang xin lu ju gi jin tang dian bie ge ji chue ji gi da ju nam yang yu mie jiang xin bu shi ti ling ge le zhen shu zam da xie li ting ge shu dian jia wo
4: hu zu de li jian da la ge na zu dian tong xia ye ni ka qia yi na
5: jie zang
4: Doctor, Tiring Angamaka, Lingshan Taja shows it out there. A lumber pumage, Namasuga Tani in Batagate.
6: Tommy, they get it, Harry. Tanta Churro Cavaletto.
4: Oh,
6: Namasuga, Namurchun Dogremato, take a sinata, what's harrowing?
5: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6: yes, yes, yes,
4: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5: 남도
4: 소송어
5: 태도가 동아야 교주 거의 전에 롱 십주 거래 땜제기 처음으로 쉬었어. 오야, 저도 뒤 맞아. 초교기 양료 배리 집에 땀시야 채워서. 다 이내 초교 거래 중다. 예, 니 맞지? 그때 삼지 시내 시에서 그 말이야. 이내 다들 나가 채워봐. 야 초교기 원조 김다 하자 망기 두가. 제다 김다리 땀시야 시에 도대 되니.
4: 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嘛啊你干
7: 我的哥弟都拿你个哥哥叫我的，但一年呀，他都听上个不同的视频了，可把一起个了。小天哥，让他有事他妈就，让他做嘛，干脆是来代天个了啊，那是来修卡子要的。
4: 出国的卡巴这个，那就出国我再来做，就不跟你们。行，松多了噻，松多了噻，松多了噻，是那。光么松多怕这些处女，俺那个出国的那是特别说的，敲敲敲敲敲了，开始我说的松多了噻，啥子？他都听话这个，十度，十度是那，十度是那，简单拉苦个，哎，出国的十度开这大把一那米，简单拉皮个。
7: 他来做是不晓得了，他，他来的有，我让把人家，这那里面老多米钱，今天老多米哦，这大街上子呢，各地都什么，俺最紧张的，起家的是哪个，哪个路不是哪个，长嘛土猪片多的哒，这啥子？看人送多了不是？出国那边就是那俺来了吧？看谁哟？好子，等不你们全都看了，下不着说的啥？见到了，米啥都吃不完呢。
4: 俺东风我住米山的那列车差不多大，俺东风我住米山的那列车，这两个龙把检查卡最下那面吧啦。
7: 英国兄，检查下不的呢。
5: 급 뒤뒤서만 안 좋 챔다게 동부 중요하다 하람 마수라 남주 중요하다 능식이 깨다 샤브르다
6: 신발 한번 해봐.

0: 어제 다가라고 다들 난또 가발레브래
1: 군가
0: 아지 디데 스그메
2: 원하네
0: 튜러 가발레브래 턴도레 동부는 왕시엽지 되니베 진달라 멋있지는 아 킹사드나 레지 시부딘데 주고 어마리 니에깡 호나주는 시칼레디데 겹이 어마리 따이네 아 킹사드 초부차베 춘지 말베 아 시지 요래 밀때는 아 땡으로는 왕시엽는 아
1: 겹이 아 디다 때마자 다치 Yangwene Shabina, Kira to Tama Chaji, Yubata, Mila, Womso Dian Choksha Yanga Yinda.
0: Jetala, Yine, Shaya good to see the Kamangale Meva, Cheta, Matega, God Mansuda.
1: Yaya, Tayara, Karsesona,
3: Giu Tari.
2: Jindala, Chikasin Gala,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3: Tang
2: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4: 张贵卡是拉姐姐中间的素的呀那里那么小家里就是呀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 哎呀，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 남주 디디 모자 남기
1: 아 디따 라시아 장당 모자 채 히네 랑기 캐주 디가 마시에다
0: 네 캐주 영아 다 네 캐주의 셰비나 키라스 수지를 여말이 디 카르리스는 뉴제
3: 뉴제
0: 다들 뒤로 뉴슈자지레디서 봐 뉴제 과래 말해 진다라
1: 제제 뉴제 과다
0: 배차샤나
5: 就都不让个你们机器被狼家丢呢你去去孙那他就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0: 달라 자게 가리스 거래 마 나가라 자게 가리스 거래
3: 리 투이 우바 루사
5: 와사 루사
0: 마 루스나 달람 쓰기 열에 말해 아니 대도 장막 애체도 쓰인조래도
1: 아 비가 초배가 자자들이 장 멋이다 지나도 기내 돈다 독도디 셔다 아체
5: 지나라 돈다 독도디 열어봐 육제리 콕제
1: 네
5: 티르케 캔을 삼키 네 티르 캔이 삼 다가스키 타지 무준디디 닝제 젠다라가 겹로 감춘지디나 제 더부지니 술다 콜로스 니르 치루알
0: 하이 나르 국어 삼다 초아 삼데 게자 케스 치고야 민도
6: 太起来就说的别过面的开马去南极的你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这边现在了他这是要要的我
5: 你们这些想想弄个主啊嘛的啊其他的人我这恰恰不呢弄着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
2: 다지 자카 주정머 야로
0: 부자 부자
2: 자카 주정머 아 이따가 주년 미지 거래 거머
0: 리미
2: 텔라 자카 주정
5: 아디스
0: 이네 팅사스 야기 自动驾驶的自动导航是呀的我太阳也没那有用的自动驾驶呢可是一个呀自动驾驶呢见到了其他古人牌子我要看的都是学不到的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
5: 나가 전에 많이 붙여 대대도 양에 간대 쇼. 第二场一个阿家全做一下，呀，对对，你想想想想，他还是难受。
1: 阿家谢我妈的姐，别说谢我妈的姐，
2: 是他姐，
5: 看中的哪里？哦，没现在俺哪里的学生，俺谢我呗的。
2: 啊，这看这是，
5: 这没现在俺狼头的，哦，刚买过的狼给的。
2: 他这边，
5: 让小白哥咱们给土著都老板了，麻烦去。哦。
6: 康炯犀利切语，
7: 康炯犀利切语，
6: 第二过年期，票价顶四百，迎来了龙卷切出了。
7: 第二过年期，票价五彩气味就在了，让人难吃。
6: 第二，从新南起，迎来超级面的汤。日记开别，票据犀利两位，康炯犀利七军识别的声音。康炯犀利七军，
7: 康炯犀利七军。三宝林家公看啥？谈到林家个生活储备里存的呢？后个龙天呢？规定区别，康庄西里七军西边里存的是，俺里存的中地塘做军事建设专营。现在南朝，前面这边雄路跑到塘内，路久人不上一不塘，路久个团员人没拿，夹岸内塘用完这边雄路的，跑个前往人群去，军进塘，他被扛来塘内，他这是兄弟呢。票给开去点边，日边雄路西了九月不马塞，日兄弟票给人来吹土，南坡开进送一不他，日兄弟呢票给随军人来吹给南点人雄了大位，明得不九月，且让替人来送，俺村里在哪里啊？票给参谋日边天给看望，平江路之前面日雄路边，票日不参卡给给俺参谋话他，西站新旧路面路边给俺王点子啦，点是前年，参谋日不第二。同马夹下鱼土，其他特区塘，提名日兄弟其他前年票据开去点别雄鹿西了旧区首个我就能运别，听见呢在哪一宿？得听地里在哪里啊？跟俺王定在哪呢？前面日不同马其他前年夹下了桃塘，提夹下鱼土批给其他穷娃，提醒日兄弟同马票了其他旧区首个我就能是，下面啊这位能听我先着哪？
8: 怎么这边，特种干的设备呢？它怎么通买全国的价格个是吧？价格起都在那，它价格给，南部三家别矿里啊，七十倍拿了了，全部的。主要点在南部三家重点的某种矿里啊，价格里啊，人家他不稀罕钱，他把都存你日不的，去路芒果，提拿了存你日不，他不钱。提那提这印度在那，存你日不拿了呢，那电子日不单找有吧？关注千马新业个。看见邓组长，邓组长，他们在么里业务企业的邓组长七十倍拿了哩，全都啊，俺七十倍拿了哩，全都在那七十倍，俺学习常见吧，俺呢举报啊，日报见吧，邓组长拿了哩，在么业务了说吧，顶着一个企业去，但是的嘞，第一在么的，俺俩做谈的些，南北在么日报的，顶着的都得没吧，他他们在么牛鬼似的，晓得，常见呗拿了，在么业务啥人着的，的业务企业的主动忙叫个，在么业务企业，当我送的结巴的，顶着是听我的。他怎么让给雄鹿孙丹这工作拿了了？有时候的，他那还靠不的嘞。他怎么领拿了？担心就请个其他有的在那，加上让跟我有给一级打听着，得罪在那。他那，俺学习咋了给这对生意去？咋了给这对？他第一，我说人家那前面买了个面熊去了，热的嘞，面熊的拿了，咋了给这对拿了呀？前面大家来说吧，他娘也听着的，前面过给他同门听着，同部人着的，那得是同，怎么他找一个去？胸口的做的，咱们让个面不接，面胸胸接一下，光俺学姐姐，第几楼推着，藤本那落里啊，全部人说了，等等，一些钱都在那，俺呢，第明白俺呢，咱们让个胸路，这一能俺让就，价格给定那落里啊，如果讲不行，晓得吧？住得起，如果讲白俺的，如果多死，哦，到底谈的吃单点就有吧，第俺学姐姐话嘞。日本多的忙巧的，可以雄鹿给美女的那了钱，日本准备到我家了吧？ tawa di zhuya, tawa di zhuya ke che tu di na lo mangbo chi tenzi ri bu pe zhu tang, ta tsama di pe zhu tang, lakbar tu di na lo liya li zhen chi, tenzi u par rang liya li zhen nge teng yi zhen jir xia, di na lo li zhen chi liya togi cik tuin ju zhu sa di ten war, ta di tsama tang zhao ya, cik tuin ju zhu di na lo tsama ta, xie cha ta, ngui sum ta jie ba ta, zhung a ki yan la san zhe ta, tak chu ta, cik tur sa wo, tenzi cik tenzi toma xia zang di na lo liya ting war, di ya xia zang rang ki chen ta tsama, ngarang zui chi su lupin chuan lang ki tsama ta jita jaya ya maru ku kurang ki rikwa chenpe chu lu ki shung dang da zhub di zhu ya ki chi tu tsama pe zhu dang ba di chamsi gengi ke tsama yin su war di chi lu tu rup ya tangbu ne nipe bo ru liya cui ba chi war liu ngan si chen kyo chi ta di chi rupe do ki tenju mangbu yu su war di tanda tenju yu pe zhi di tsam chi im cha di chi su yi ri mangbu liya gyu ru tanda yin da tsam bu li na lo li in chi yi ki ta ribin ki yi ki ta tinja gyu che Ribbing yigine ane geyi le sukyuru aranda, gyanagi shenje yinsadi geyi kaliya gyursha. Ta piyi na lo liya di kwa liya shirakoyo re. Tenju duyo marde, togi cikdin ju zhu suzane nga nanzu cemen na lo liya, togi zhubdata tenzu na lo liya chirube, dube, togi cikdin ju zhu suzane mingzamji nga nanzu kuyo re. Odi daya shungdi rigbya dosu war. Oda di nga shu chi chi cemen gyaga liya. Didi nangbe cemen togiru wa, odi zangyan di chamsi gengmi ba, rigu jengi zuzuyo ba, chamsi gengmi ba. Odi, zeba. Ta nga nanzu nangba rangi didi zane, nangba tani gyur ngu chingru chumdende jilu ngongi lo, ane dhuru shiba nga vena lo giru wa. Ridi le tongma liya didi zane, cemen rangi liya shung zamiya shan jidan zhawa tizam shura chumdu. Ta di kaw liya rigu jenbe to di tuyun tsa ni di tuyu ji yen yun diwa liya nga nanzu nangbe kyaba chenpo gumbu luchuk shun yen di chungur wa gumbu luchuk ki ta ume suyo di tuyo re di tuyo gumbu luchuk di tuyo tekjen ki suyo di wa lakbar tu tekjen na lo ki ume suyo di tuyo gumbu luchuk ki zambe ta umu rikzo chus di na lo liya shimun namda di na shimun namda sin ya ki tenju chenpo tenju di na lo liya Kondu shebe an rigwe duwe na lo ki toge cikdun ju zhu sa jirwa, ko re re cha cha ka duwa, shimun namda sa di. Di ka ya di gyumzen kare se na, ko tenzi rigwe ka ne ten je, lakwa du chi rigwe dawa chi yinba da. Dinde chi du zene, shimun namda na lo ne, gomu lu zhu ki ume su du yin du, kurang ku ume dawa nga ne chi du zene, chi rigwe tenzu tenzu di ge le gaba gyume, sundar cha cha. Oda di chi du zene, gomu lu zhu ka ne, chi rigwe zebe tenzu tenzu cha kenge. chataan yobu maa saa dii rigbaya kaane paa dii kaashaa waray. Tanga ranzu namgyu suigyan ki shaataa liya tsama rigbaya dii jomdende ki sombi dii naloo liya ane chwe chubaya toda chugyaa lani chugi tang tuwa lani meeshi tang saa dinde ki torin jaya changjaya dii chigo warday shunglu dinde chugyo maray. Tanga ranzu jomdende ki tsik naloo liya kaya tsik taa dinde naloo liya tsime tuyanda tenpa dinde de yobu tsamgi dinde chi chugar dile ngon suran shunglu dinde chugyo maray. Gumbu lu chugab liya taa chi rigbaya tsama dikiya li kengi chungu taan chin tsama liya shibzhi chungpa, dinda chi mungshio, kona rangi tsama liya tsaya yomara, kona rangi tila laga yanda ume suyo tu tuyurwa, ume tawa ya. Ta chetan chirubay di rigwe todi gabe, tenchu chiridunga, umu rizo chuna loge, shimu namda sati. Ta di ma yinbay, anri changjiangi tsikli uri cheba sanjita, dinda ki chirubay tenchu che, nambu sangebe dinda chungmido. Ta tanda shaya liya, tabgi nyingbu singe ta togi tenju singe kya nang yigil gyube tenju nyi tsutu, ta tenju tenju nyingbu shubu reisha tili, tenju chatsang se yo mare. Ti kashaya ke tabgi nyingbu sati gumbu lu zhuge zebu resi uwar de kyaba mangja ga tikeli ngo baranda, geji ka liya kyaba tenju rang, ti pati zebu yinale tingmen ke jik resi. Ti ngabu jiri iya chana, ri tili kui mayi kya kagi yigita shita tongya mayu che, anto kya nang liya shozaak sun tachi mushu temi dunga. Ta nangba rangi cemen shunglu, ya, Diya thongma piya yidu zan tsame shunglu chimbo rangwa si cha yao mar di Anda sa di ngas nye jorwa Ananzu pyo liya thakbo thongmi ke zaywi nye sa di ngas Da di maka ji gyanay yigil gyu je nenjo jube sa si duwa Denzu na lo liya ane tsame gor ki Tuanda mangu ji dengwi sa di ngay na lo li Da sa di ngas di yin sim zanbe denjo jiri Mazan kor shungkola shung shibu tsame mar di le Kuy na lo tsame gor mangu ji tuyong gor Tanyal tabar do tsame dajel soba Oda dinde si chani Tongmei tsemei nambari di chirubei na loo la tara chikche. Ani nambasa yebe di na loo liya tak rimbaashen deya kashiage shedo che, kashiage deya gagwa kyo. Dindesi che misho susu rangi nambasa yebe kebe zebe shung chemo dinde tongma chungyo maare. Ta di je liya tuyurub, dine mati chidu zan jilu tuyurub ngabe na loo liya. Ta tingsa mangja ke shede ala chana jilu jige loo shibge ne, shibge gejuzi yin singe ki kumbu 안다 로비 잉이 여봐. 바바 토미 중부 로비 잉이 다디 참말이야 개와 임바. 용자리 말한 좀 보여듯이 다 강론론에 에 다게 개린 다게 지워래. 로비 잉이 에 로비 잉이 개 코난 게 참에 땡주 자유 있어 버 된다. 민점 시에 어 단디 셰엘 가르시 버선 쯔쯔다 쯔쯔다 쯔베 닝부스 니에게 딘데 땡주 숨 자유어스. 레데 땡주 된도 안도 니기 어마래. 레데 로비 잉이 데 참말이야 개와 임바 다 용자 개린 셰. 아 라바도 그런지 별이야 균도네 가르시어서 로빈이디 아니 로빈 전환기 에 참아 디가네 로빈이 자네 세머와 로빈이리아 아니 로마잔레 캐바 시스제 파바도 참아잔레 캐바디 로빈 초기랑보스 어다 로빈 초기랑보디 추 어 로빈 윤이기 자네 참아 장제 로빈 초기랑보디 참을 캐바 시우차제 아니 로빈 전환기 아니 참아 남베 참아 다스 수익 좀 보시죠. 다 다디 치소 남바 좀 마세베 아니 갸가 참아 리고 켄요리아 슈킨 슈테 다 고디 탐고 치르베네 조버데레 디게 강글로레 표준 처르치 차게 슈직체 아니 게다 치슈시차체 로빈 총라리아 아니 팅두이나 갸가기 체니리베 네보스닌데 딘데긴 체니에시도 어 다 로빈 총라게 오나 카르제브레슨 조디 체메덴주 통마이나 지구로서 된주 같이 자유소 참아 지구비에 고스 다 치수 디게 강로고 된다 뒤제 안직도 제베 참에 된주 진보 흉진보 아니 참아 군디 말한 좀 베베 참아 도야스 거 참아 군디 그런 공야 된주 투부인데 같이 지구로서 투부 같이 제 아니 치수 다 구제 매자리아 디게 그 된다 난데 직도 뒤베 된주 진보 군디 그런 된주 있는 뒤제 참아 군디 자버와 요초기 때니 레전 조유지 디제 아니 디 장제 참 군두기 장제자 그런 게 잡아 한 대만 이외 미국 딱바다 세워 딱바다 투숨 딱바 딘지 딱바 딘제스 제제니 딱바 제제이나 딘주디게 제브레 어 다디 그런도 치수 표일에 단도 딘주랑 강 교류할 군두 장제 세워 딱바다 디게 교류자 단도 표일네야 로빈 전화기 제베 딘주 거라 카멘조와 조주 콜로도 세트인데 돔제이나 dünzdu dige ganglo phyil gyur yore ta dünzu za chim shur wa o da dichi du zene gyaga gi lobin chonglan di ta nangbe cheme sue de bo bo ra cha de war ta kan sin kong gi lobin di lobin yin ni de lobin yin ni ki cheme den ju ze yo ba cha ba zam le an de tong ju bi cha yo mar wa ta ba du yo bi yin le shu gin di ge zo mar cheme gun du ne jin ani lobin chonglan di cho yong le ya tieng gong ge ani ta lo ja mang gu ren ga le ya ani nangbe kya ba ka ji ge nyam ni kli kli che che ta cheme di 고바치모요베 시두즈네 치스 투즈 델리드즈네 아니 참에 참아디 메네 마루마 하바도 참아디 아니 자랑기 쭈텔이야 아니 이시치야다 아니 쭈르데 샨다다 아니 도타야다 조바치야다 간지 토레 리고디 다 메드 미로지 기 네버 요베티 츠모레 다디즈네 질루 트랭가베 나노리아 아니 로빈이나 촐라게 아니 참에 된지 좀 붙는데 제 오늘 게 게다치도와 아니 디젤이야 로빈 촐랑기 다 로멘로마 벤데 쵸기 잡아 벤데 쵸자디 양로 무슨다 싶어 공개이나 공지류 드럽 듬베나로 정도가 벤데 쵸자기 아니 세멘텐주 또 류드비 덴주 숨 쵸바 양라드비 덴주 시스자지 균동한 안주 아니 류드비 덴주 숨디 참은 남제제 참은 남게제 참은 리디제 쵸바 양라드비 덴주 시디 규신 쪼바 쪼베 쪼바 쪼와다바 덴지티바스 어다 디게 시디 다 개부시라차 노빈 촐랑기 제리아 고나 노빈 촐랑기 양로 웅주디 노미 인서 노빈 촐랑기 노마 웅주디 신디 노마 대양 도마 하란 노미 제두잖아 웅주디 잔네 참아 군두 아니 차르숨 센제 아니 바디슈고야 아니 노빈 웅주디레 캐버트지 어 딘데스 차제 다디 참 벤데 최기 잡으려 참아디 제바디 아니 갸가참도 마세 안가란주 표기 아니 개바 남기 제마 노종 지도자 망제 공기 잠배 제마 디듄이야 된제 아니 제마 남데 공도 주고 땅 별이야 달게 전부 싫어 좀 있다 제마 벤데 추락이 제마디 여기 개바 망제 제바 망제 같이 딘젤 때 아니 지수 제마 망고시 잠 여러 별랑기 디 딩거다 점블링기 갸가기 제마리아 심주칭 얘기 용게 있는 소치시 노빈 초기 남부터 뒤 아니 로마 벤데 추자 공이 디듄 도당 제바 민련 말한 저 교육에 디딘 도당 제바 도디나 도비 전환기 제마 군디로 와 디드스는 벤데 추락이 아니 제마 덴주드 디게 강 교육 교육하래 어 딘데스 제제 전환 요새니 공이게 다 수요되제 남배 제마디 아니 달게 심으시라 좀 디엔 지르베 제마디 멍시 번

ཁྱི ཚབ དང ཚབ སང ལ གི ཕུག ཁེད གུར ཤིང ཕན ཆོང མེ མ པི ཅུན ཁང ནས པི ཅུན ནང བའི ཀྲུང རེ ཁང ལ མ པོ ཤི བདེ ཕན ནོར གི ཙུམ ཅི དང ཡང ཐུན ཤུ གུ ཡིན པའི སེ ན ཡུབ ཤུ སེན རོ ལེན གི ཀྲུང རེ ཁང ལ མ པོ ཤི བའི ཙུམ ཁེ མ དུ བེན ཅུན ནི ཤན ཤི ནན ཅིན ཐུ གུ ཆུང བདེ ང ཅི ཤུང ཤི བདང ཤུང ཁོང ཁེ ལེ གི ལེ སུ ནང ཉུང ཤི དང དེ ཤི ཨན ཐུ ཤུ ཡུ ཁོང ནི ཀྲུང ཁུ ཙུམ པ ཕུ ཐུན ཙོ གི ཁོང མི དང ཀྲུང ཁུ ཉེན ཤུ ཙུམ ཅི ལོ ཚོ གི ལེན ཅིན ལོ ཤུན ཙུམ ཅི ལོ དིན གི གབ ཅུ ཤི བའི turim simjun loma jeje. Kongki zhungjin kangla mabu shibata, churi jueba shiba, ngurji zumji ngari ngari shibata, gushu gushu shibaso, zamchu kaju bijun lang yongshi. Kongki zamchu kaji le zhongkyo zumbabu shibe tuitipki eto se chagata, jingju ma gijikze shibe tuitipta, semara shibe tuitipki chagata, gubki be bingxin lokzumki chaga shibaso tobata. Zamchu kaji chige ki yigatang duyi le gyurgyoba mase. Gezi bedib jimso nang tingma xiongyo xiu. Zhongrin kangla marbu xiba dini zhongkyo zomba pyo tingzo ki zonay to rogyur chebe zhongrin pyo dang jiwa yoba xikinba dini pyo gyurwa mirib niki chungwa juni minnam la zhonghwe miri nangkyu ki tunji jiwa saidun cheba xikta. Tewe yangxin gachiwe tongke toane mi chone ki kanyo le lukdang tunbe samxi samu chebe zamchu xikri. Shamla tenge yi zhongkyo zomkei ma duwen jun ki zambatang zhapsan la ki pyoge tu gyurxin. Pyonchong me ma bijun kangne bijun nangwe zhongrin kangla marbu xiba pyonur ki zomji dang yangdun xiba di liu suanga bati senro na. Nangong yu ki meto la tu toane tashib chikab meto ti zawa nagjin loma ngowa tang. Meto ki W nga su bu xibu yu kar loma ti da ni zime chakya tang zha. Meto la tu lang ne de yang ter chanbe pe shik ten ne ma jen. Meto dama se le se batang. Meto dama nam chung se kum ne murzu jing ba zha la. Shumar tang men je tang yang zha. Meto ki siung chu ni kham to to nang. Meto ti ni dama meto min la solo ma bu yang min ba nguen se chi. Da shib che sin chi. Zho na tang te chom ngang go yar ting ne liu ba sung la de be. Ke zho na chen bu na ri. Dini meto kangla zhi, pyo la meto kangla zhi na cho yu. Menze li ri su, meto kangla ni zame cho tu gyurba shik yin. Tangto, agu go la ki nasa chugab, menzu nang ne meto kangla gambu zha nye zang chung. Pyo du meto kangla bebu yuwa ma se, tadung suba sui gyan zhi. Nangung yu nari, kyorangki gen gohan shen la sirwa yin nam. Kyorangki gen gohan shen la tukur shi ra nang gitu, liwa song nari. Long Chu Chan Ring Le Ngan Zui Kim Dan Jidu Chi Ken Agu Gu La Jibur Zhe Tuen Xian Xue Me Gu Ma Xi Kang La Ya Gu Xue Kiang Ge Cha Chi Wei Men Za Jin Dan Chi Xue Ni Me Duo Kang La Di Ri Ma Ri Nan Gong Yu Ki Chi Zub Ngang Na Ri Kyo Rang Ki Me Duo Kang La Ni Men Za Zi Cha Ji Ji Xie Bu Ma Yin Na Ta Tung Me Duo Kang La Le Lak Be Men Za Xi Yue Tang Ya Zi Gun Bu Zhe Tang Nye Ji Chu Lo Chua Su Ya Zi Gun Bu De Jib Jik Nang Yaza gumbu ni lhe yu ki zachwa riji xieba konyo. Liwa su na ri. Kangla marbu ri. Kangla marbu ni menza zetre nang zetre ri. Agu go la ki yang tabara menti sanyo me. Nangung yu na ri. Gen go la ni kyunzu punchi ri tam. Za chi chani kongla ki me pyo ba e. Liwa su na ri. Ma ri. Kangla marbu gong chape gen ki ri. Nga kong ri nyan jamdu tsue war ten ga kyu yang nye ma chun la. Dike pyuri menpa tsue kyang tong nyung nyung zhe. Nawe shu gyun dar na kangla marbu di kyaurum tsue tu gishin. Longo gyarir mato mi tongki me. Meto di changsung ki mato du mi tup jing. Meto di razi sunam chenpo yinbe shu su yu. Liwa sung ki tedar xie sinji kagu simep ne. Nangung gyu ki kangla la tu ken ne kangyang shu tsue mati bar sem nang. Zhona tse me ki. Kangla marbu ni lo kyaar ten ri ma duwa tong me dupe chang sun me duwa jik yinbe wang du dang na teni chik dup jibu kandra shik ma yin nam nyam. Lari yang liu pa sung le ming yu chikab kyu ming nang du chi me keng xing wen dang chu. Gam ling ki ngang zui den xing xie kya che we geba di ri rang ki chung tu lop zwa yin kwe tuan kang yin na. Nab du rinpur zar xing zi mur yin shu be chi ba ti chi ma zam yang den min du nyam. Nyam du drogba ye zhu lu tang zu, lam zhuo sang bu kyo tang ngani yin. Ye zhu simba shokbe nye xun zha, sun mi zhuo wa ri wa ji me car.
刘巴松的人人呢，念都做白，难做没人呐。俺最晚村民自动给进约了，他同俺亲做完热话行没人呐。天呐，这把地里也没有起不起行，苦人娃儿进去民主是难不得。叫人给没到看了见呢，见过了去，那阵儿民主吃不赢，说不也都寂寞，心看给那处点不民主。看来见过了去，那阵儿他进不就突击这趟。三不没事，他了面具前边麻痹当西藏人马穷，没多看了马步，俺从天水南嘴边连脚都不赢了。刘巴松给摸了米大心头，难点俺那里，俺从天水南嘴边西边呢，杨国家过俺呢，俺穷用完这么西边吃完提的，那里杨天没用俺，俺呢，心这吃不得，吃完提的天没西边先心头，让人存心吃没多罢了。大都心难，恩泽当尽难解不掉是几月堂。南宫羽那日，三不西扎西马松，偏见提着日。刘巴松那日，俺写吧，三不没穷我扎，别西闲呢。学做了国家革命七天节，那样也是做的国家革命民西皮吃不得。他呢，国家现在那样结果得不到。加拉康熙交白给引起民气，才止不交给吧。那把主个引起民气，我了琢磨他。天天本地主马赛，杨国家国七百人的玉米解决去。南宫羽那里，陈三等呢，丢开给提起家国党，那样追外卡了，心急的，俺这七百通用我嘞，提名三不没信。刘巴松那里，当前提的呢，宁龙年给年大些，宁龙年那天给大都，军界刺激人心的捉大差不当，年多了，嘴巴吐差不马赛。这话没被国军军政纪律没得，原政部干员能追几月？这批人给人数将几个月？南宫羽给七十个那里，人家嘛的人数几百抗议呢，谁能欺负了？刘巴松那里，居然给拍卖人家嘛的，兄弟居然给阿妈通用，空气全界拆掉了，这样为亲戚们速度。南宫羽给军事控制俺的那里，那么多马龙，居然给拍卖那些月初。刘巴松那里，俺爸妈拿着月热钱的生几度，看那些呢？拿着月金，爸妈决定都操心别打的。俺工作面具当写起主角，伊那俺那爸妈随手准备给我养面。南宫羽给车都那里，工巴马村，工巴马村，居然给空叠被过了些把用数几度，伊那居然空出钱没够，去旁边你找不点的面度，兄弟三十米度把了，居然了亚马逊是不用。刘巴松那里，俺的团都特殊基因，爸爸俺培育的蓝色体温我学习。爸爸你，听俺皮脚都着用心，俺最积极给听俺皮脚给俺学习。南宫羽行三年，刘巴松给爸爸东西成熟起，光年对个性扎根我的，马拉生生都下边几把学习。每天这些，爸爸皮脚练习不单样都领得起我学习那些，看俺学得起样。干年那里，爹妈居然给培育康都人了，他都能没当抓不住他。刘巴松那里，爸爸这里买点空，拿了送药面，二哥过来当空给三点送不单呢，别起是培育强大呢，爱培育人速度，实际啥叫三不没信。南宫羽那里，他个没多看了马步有几日，强大当西边明退不站给新都娘退不是有几日。刘巴松那里，别起有几日。伊那提供你各自区域三十七金币，这单给闽南立得美。俺样提些呢，认真用完。南宫羽那里，居然给八百提个六只狼突击月呗，居然准备都不抗拒他。没些呢，居然给八百提了几个狼狗小动突击没下去，他们钞票将他们军心呗，西就卡里月他。刘巴松那里，陪都吃些猪扒了，中南当骆驼几股可乐汁。铁达的车子破伤东巴，西藏马赛，俺娃见面就让车。南宫羽给巨蜥军人那里，宁龙年生产东突击车堂，没多看了马步，宁龙年就突击车堂。刘巴松那里，我了哪件事不先不切割？究竟天南国族的新康给巨突堂，缅甸给巨突松车车子偏在天安街，云南哪只的南罗加西边，缅族西边突出进步个。昆尼当面的硬别个，路上家去不摘长家木金牌头壳，
미시당 따시남 메토기 지심당 제지우이 제게 최도 자교지남균의 교신유 난공주기 삼바를 리법당 뛰네 뛴투교디 낙세당 강리 참수 립지 다르자자위 숨나티다르 렉벌 대초 냠유 국제시 규지 조롱낭도 법 창신 낙세 최네 조롱낭도 양다 지급 진이기 와도 뭐 띵일 규배 조식통 롭산자주 당도 딸리 법당 디네 류바송당 중기장 딸리 법 난공유기 강인메신장 콘츠따라 딸리 법 류바송기 난공규기 딸리 법교된 신두교바 또바신두 겐두 따슈나 케바인 툴두 따슈나 구바인 낙습두 샤첸치라 남쿠톡베 인카치 시주 난공규기 류바송기 랑라 제베 메토아 칸라티 뜨거 국물 주바다. 모진기 용수뚱배 지초라 따신도 중세 천나 게임. 대동 시점 교육금이 태가를 뒤마표바라. 중세 고로의 주도. 롭제는 메도와 강라 신도 망부 교탐 시치. 리바송기 메도와 강라니 강리참 면체수 계신. 메도와 강라의 순세 최제 레고로와기 뚜니 휴숨주 수요토바다. 롯숨냉의 발도 메도와 시에네 제부도 기교. 평원토와 메토와 강라 계사를 경우에 퇴수를 따와 가시려면 디니 갱의 집에 추연해 믹스에 캐주 된바 식시 난주디거를 서법기 태장 개발 신도 치외 지신양 서법을 뛰는 기기교듭 리샴도 샤첸칠라 초외 메토와 강라 기듭미 제주 난공유나리 높자 강리 참기 인덥수매보다 메토와 강라 양 매체 강라 룹중시베 민도와 교통 강의나 류바송나리 메토아 강라니 맨자 초도 출발식 임바 마세 더둥 메토아 난기 초도 출발식 임베 퓨리 기셈난 메토아 강라니 당장 슘시 메베 춘다 수지와디 퓨미망부 정미 투다니 푸딘 춘답장 지기유 리슝수 메토아 강라 메기메 쿄란 쪼나 깅에베 메토아 신식유 난공 유기 쪼나 침부 지튼 메토아 가르리담 메토아 빼말레 채워유담 류바송나리 메토아 빼만니 장중 감기 능진식지 내시에베 메토아 티니 미수에베 메토아지 메토아 티 교육나 제중기 남버 균도 동투바다 망남 초부남도 교육 땀티 난공규기 퇴지 메토아 강식라 틴제 기원 초슈 유바 메 급체 미신라 홉주장 치마 뷰바라 그구스미띠 로산자주 띠에굽라 특잠 슈띠 개무교신도 나리 개난라라 member liu la ki khatsi tu xie bzi tini chu shu lo gan xi ma ta chu shu lo gan chung chu xi ki xi ri bian yuan ta ru ku de qi jue su dong tu ji jue na da chi ji lam yang er dam xiong lam tu ju ru da lang ku ji da chi dang tu bie ce du mu suo or tu ne ti wei jiang xi ri bian yuan ta ru xi ji ji xie chuo nan gong ju na ri nan zu di ge ta dun tu ba yue dang lu san jia zu na ri qi le ji tu ba ni yong yong ri yi nan 리제바탄 신대 치발 규급 토부쿠르게 되발 뇌규 대가 종대 집에 주리당 차당 라포소 되베 오르그메 탄암 영치서 규두 메토 종푸 종창마르 난고 샤톤 투기규다 나주 디거량 총초 망부르 슝남 쇠유 리샴도 대가 슝남 닝바시 규메 강의 차바 유인진 부품네 남 출로 기켓데 나주 디다르 고와 메갸까미시 난공 유나레 tuibè lápò zhùjì xiong yu urgèp chok zhùm chì gèng chèna chidàr chè gùy sàm. Lò sàng gà zù nàrì, pùrì gì gùn chà nì chì mì gì chà war zì wè yin. Tèngà tuibè dùn dù lápò kùr wà tàng, nùr sì sò tàng, jì dì zhù gì mì nè sòng gì dù wùng gì yù. Kong zù kè dì, jì mè xìn yàng sìm chè mì chì, tuibà nàm xì tùp dèn bì gyò bùr gyò bà tàng, kè dì kà wà pù yù tùp zì chè gùn nàng nì xì nè sò wà. 남규 캠산토 내장연의 뒤기유무 라포 주치 흉은 라베 루규미 테타르 쇼신베 급수 뒤니 미니다 따숨 립싱 데이터도 수급 면접에 자제베 정수 개도 콘즈워라 메토아 카르부 셰베 행동 본부가 최유무 편준워 뷰리 당자 난공 유라 겐라 캄상 시스르 콘즈 뒤니 교신지 난공 규기 태종 안에 나리 콘수 nga gigen yinba chidari shimbar jitam.
노산 갸존나리 니외로 셴낭 만주 럽저 럽저르 게겐 따도 리티게 바티 노메 킴다 참메 신기규 팀이 미셴 만주 럽저 리바 꿰므르시 난궁 유나레 여고와 리키 마르타 노산 갸존나리 여고와 긴치 녜수와 쪼메

다 요체 뛴심듭 늘라 개체 지마푸 장매 우담네 류바송라 다시네 공기 늘라 차시대보다 티네 장과도 년다 요체 잔네 년지 장기 카당보다 찌뛴네 늘죽라 카당규지디 늘죽라 초나마 중외 년잠네 미시기 시켭소교발라 시야당나 송게두 설 늘죽기 니슈 침부 카당잠체 류바송기 늘죽기 제지 마르시에 치워다 지치 믹스에 매바 통지 내주의 치워 강야 민두 냠네 강두 대부 민두 강 시치 늘죽기 뇌둡 매뱅하네 녹체 띵기 초주 세부 통기 민두 나와로 웅제 쪼바다 심접 침불 랭기 두설 리와순기 녀람 낭설 탱마 교바 이남 시치 미시기 체두 나리 녹된 추제당 초불 추제 디신 정규 디순 추제소 참마 낭산에 오르와 샤다 인답 직접 소교바 뉴트블라 낭사 팽마 교네 직지 질린다 시장 십실 난교베 카라 대돈 추제 당냠도 메콜라 디네 라사파 오르와다 라사니 소악진 랑고르규 적입 총대도 올 디네 나리앙 디컬 오르용마지 사주 긴키 남메바 체급 직지 루시네 따지기 올 최종 시부 루팅의 최다 지배 파도 직접 소교바 뉴트블라 궁음에 루팅다 kumtab tangmar shibshin nang gubbe kongni gulie ka chakba rangzhi jisir. Nangkong yuni hangsang xing, tab lingni chujie chungzhi yinbe genki jikjie borchimbo mazhi. Kedi, chenwa chichuchang tang, chichuchang kashi simbe chokor yinze orki chetab di mitjiki se kangburu yang orme sarinyang. Liubasung ki nyanda yoche marishani chungi la nari. Sadu chakshi mawe neri, chedu 면수네 등주 좋아시 미시기 사주 차시 도에 내집아 튜뇽월에 사주 차시 마에 내집아 튜뇽미 직접 소급아 응주블라기 려도 종다리 김비 차시 마부 인시탐 시 도지체 공도생계기 세나와디니 종교 종계마 도연준기 삼바다 잡상라기 벽에도 교리신 변종매마 비준칸의 비준낭외 종리 칸라마부시바 편오르기 좀지다 양뒤 슈바티 류성아바티시 센트럴링게 팅디 디젠 푸시메기 디젠 제초단 직초난 켄이 샤오슈엘라다 십실 첸규바니 계산 쪽 할라지 켄게 슈덴 자고

0: 포냐
1: 녀야 포냐
0: 매주로 남다 샘기 긴고리
1: 튜비 수미 제와 실기다
0: 지구로 님배 양기 슈르게네
1: 니시 니도 남기 초라싱

Hello,

0: ཁོབ་རི དང ཅན ཅུ
1: པེ་རི དང མ্যামলে
2: ཅི་རི དང ཁོང་པེ
3: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4: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5: ཚེངལི ཉོ གུང ཁམས་ ཤམ་ལ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ཤི་བེ ལེ་སེན ཤུ་གུ ཡིན ཐེང དེ ལེ་སེན གི ནང དོན ཟོ ནི
1: ཀྲུང་ཁོ ཡོང གེན གི ཅི གེ གི ཡུ གོར ཁོ གུན ཐུ མང ཐུ ཅིན ཐི ཅི གེ ཡུ གོར ཁོ ཀྲུང་ ཁོ ཉམ་ལིན སམུ ཅེ ཅིན ཡུ བེ གོར ཐང
5: ཀྲུང་ གུ བོ སེར ཉམ་ལེ ལ ལེ གེ ཐི བེ ཅི བ བུ ཅིན ཡུ བེ གོར
1: བོ སེར ཉམ་ལེ གི ཛོག དེན ལོ ཅོ ཐེན སུམ བ གོ ཚུ ཐབ ཡུ བེ གོར
5: ཀྲུང་ ཁོ ཐང ཧ སա སེ དེན ཝར གི སུ ཅིན སུ རི ཉམ་ལེ གི དེ ཐང ཐར གུ ལམ བུ ལི ཝ ཟ བ ཟ མེ གོར
1: ཨེ ཅི ཡ ཨུ མེ གེ ཚམ ཅེ ཧེ ཡུ གོར གི ཚ ལབ ཅུ བེ གོར
5: 유럽기 변주로 판뉴동화라 녀가 숨체 유배 고르소이
1: 샴라 텐디리 젠키 낭튠 십트남 센저나
5: 디리군의 비비네스 디르춘투 치게기 유고와 균투 망도 지마타 냠랭게 낭튠 대외 표송 속서 진유진 치게기 유고외 중국 로규타 리롱 링내지기 제바 냠랭 대외서부터 비 중국 계된 공생기 표송 속에 제고리에 치게기 유고와 민용화 시기 이원 총리 냠랭 치비 로거고유 차토 유고레디기 정시 랭면 바라 디르 게든 콩신시 시게네 유고라 용게 모두 망도 심바타 주콩강 이시아 샤마타 이시아 샤류스군이 유럽다 갸조 침비 링파라 갸치로 진 콩신기 님 당문에 쪽베 바라 비진기 지게기 유고와 미팅 지죽지 살라 니레 슈바디 뒤송리에 갸진 유시접시 차 주바르 유 스전기 지게기 유고와 미팅 시지 된동 국기 좀에 숨라 니레 슈바디 뒤송리에 갸자 구사니 바르 유 니세낭 호남 장자제 예금낭 세지링토 도자리기 루가르타 무미직네 슈샤 짐드 리메수 첩드인 세바타 중국타 지게기 유고베 가주 괴제추 중국 수규 망수타 뒤진기 남바서부 냠도뇽르 제유 지게기 유고베 중국의 유고로 제배 산에 갸치를 좋아타 냠레 남자 제망도 조진유 권수 河南 타이항 지구 로마르 규디 듄튜기 망수 냠소뇽하시 주미타 산에 사토도 비리 제바타 四川 成都 두부 지링토 나위년지타 중루 수리 시도 제바르 규바 안徽 唐末 龙东기 나종토 조참지신 안徽 루주기 주미对抗기 투모모인비 냠유르타 도린이 개파티 냐준소와 지시기유 총기를 총세타 총슝 치중카토 중국의 유고를 지배 남부삼봉은유 산내망부시기장 지게기 유고와 협주 지배 추세 균투 토로 당리에 중국의 유고를 지배 냠린 렉소 당유 니세공 상하이 상하 유고를 총재 지배 협주 딘의 주부타 浙江기 지게 유고와 협주 지배 리딘 협주 리디 서슈 진부르 체티 링류 람티 차르고타 직투 남비에 빠승강요 계주 동주 예주 체로 속이 누바 나서 되니 지게기 유고와 대랑앙 치르규탄 기난 퇴비 유고를 제발 잠디 제휴 중국의 링내기 투무마인비 이왕 축소타 남아기 링내 유고를 남바 대자기 지소 쿠류 제리 디루춘투 게나라 용겐기 지게 유고와 균투 바르규 계급 내비 유미 도담 주기 정시 령명 바라 디루다오 당문의 계배 바라 계용기 가고칸의 지게와 미팅 지초동이기 좁게 상라 십질 제바티 뒤송리에 갸지 주구창아 바르유 차토 유고리대기 정시를 명바라 니도니 저주리 춘토 지게 유고위 중국 응학공수 차용 닝알 학삼 대바티 뒤송리에 갸지 주구지 바르유 중국의 유고를 제바타 중국의 유럽 제바티 고라시부로 답격 중유 지게기 유고와 대외 망부에 년남내 중국의 시도 제바라 이집내 마대바라 랑몸에 중국의 규디 중국의 냠리 지기유
1: 예찰 현동 예지기 총례탕 변조르 심주칸키 토림 심주부 시라완키 사르괴베 제투엔 진트탕 린치크 조시지 징핑키 보스르게급키 동린 첸보시 제괴베 뒤주케진 뒤나오티 팅급 점린러 제페 제롱조올 联络유부탕 보스르게급키 티웨 슝창 록튼키 게지 제름소활 꾸디동치 도쇼 리게뷰활

0: 중국 다워 주변낭 니소 닌드 조그위바 신기 유지 주요바시 너는 중국 개된 공신신 공기 고려용 중국 유고로 위해 킹신 닌티다링니 공기 송약수기 투급식시 대당자와라 중국타 편수인 통첸 괴미괴배 김지계급 하사스댄유 하사스댄기 총기를 지시 아라무토 니장기 샘불라키 진종규토 몰라무지기 天山 日月日月日月日月, 我听你的那把他, 目前给老外用的语, 杭州的用为语过啊, 其余撒诉你起, 整过了公里的语, 其余几, 通前国美国本尼, 满足内地的语过的用对其实开心时期, 通前国美国本西去了电力, 中国语过民用的是, 新疆土语过的才记, 一里年底下的用给语记就有不是, 等同越国委对于体外人员结合盲部越国的等位于张东尼以人力机构的甘蓝局而且外面结合盲部的局别切实定于三个月吧他突然起个空气阿拉木头年 자조타조심심부딩기 네, 중국 락다 충숨 콘솔을 제니 토치치 슈바 인시 주의바시 니람로세진 중국 규지 람지 님준 계급 단념토 미나타 응소 종원 덥디젠라 균투 군디 당와단 뒤니 롱동기 다르구 람부로 순슈 사바 피신유 에시아 위마르 규겐 중국 유고와 균세 메바라 망도 조와단 접직 에시아 위메 계급니 중국 유고로도 용견양 망도 조신유
1: 日出这些盲心级 一些明年的天, 二十四种期各些时 여러분께 柴油农企人口均同安排为给中国二十四种企各批新 Quadruki, don't just be a pardon, sir, say you pay, winsing Kwa-ju-ki-ge-gin-sa-ba-tun-ci-yorob-gi-rin-kong-ti-we-to-we-to-ni-e-chai-yo-num-ki-chong-so-yung-kong-zui-li-ji-ti-e-bian-jo-per-gyo-gwo-gin-so-si-pi-e-nu-gu-rin-kong-le-din-ti-ngu-lo-jim-ti-so-si-yorob-gi-ngu-lo-si-ju-ki-nien-ka-chi-ro-jin-yub-si-e.